0: 기회가 열려 있는 거 아닐까요? 위기의 가정경제 속에서도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합니다.
1: 우노, 더, 원, 투, 댄스!

0: 이힛! 언제 들어도 신나는 DJ 디오씨의 디오씨와 춤을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시작해봤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송엽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김송엽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얼굴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김송엽 팀장님은 머니특별시는 처음 출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2: 네, 머니특별시는 제가 처음이라 좀 떨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청취자분께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훈 팀장님, 네. 이 새로운 조합으로 이제 방송을 함께하게 되셨는데 네. 오늘 첫 출연하신 김송엽 팀장님 님한테 방송에 대해 네. 어떤 조언을 좀 해주셨는지.
1: 아 근데 워낙 그 이제 방송 경험도 있으셔서 네. 뭐 특별히 얘기한 건 없고요. 뭐 강전한 선생님 있으시니까 믿고 따라가면 된다.
0: 아니 저는 이병우 팀장님 그냥 믿고 갈 거라니까요. 예 그렇다면 우리 김송엽 팀장님의 어떤 장점 한번 좀 어필을 주시죠.
1: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이게. 고객들하고 상담하고 하실 때 너무 좋은 조언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세요. 목소리도 이렇게 되게 차분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끝이에요?
1: 네.
0: 아니 저기요 두 분 이제 팀이라니까. 네. 그 차분함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어떤 뭐 신뢰 뭐
1: 그렇죠.
0: 실력.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장점들이
1: 그렇죠.
0: 또
1: 경력도 많으셔가지고
0: 그러니까 예 그 장점들을 저희 방송에서 앞으로 이병호 팀장님과 함께 많이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TBS 라디오 여러분들 TBS 시민의 방송 휴대전화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TBS 시민의 방송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경우는 상담 이렇게 두 글자 꼭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고요.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죠. 저희 또 매일 오전 9시에 재방송도 나가잖아요.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부가 청년층과 제조건설업의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회복 대책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고 6월 고용 동향과 청년 일자리 보완 과제를 점검했는데요. 6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 3천 명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제조업은 9만 7천 명, 건설업은 6만 7천 명 줄어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청년층의 고용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실업률은 올랐습니다. 정부는 3분기 중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하고 첨단 산업 인력 양성과 민간 공공 일자리 발굴, 구직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제조 건설업 등 고용 부진 업종에 대해서도 업종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조만간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혁 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반도체 업종이 빠르게 오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의 코스피인의 비중도 커졌고 이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종목이 출렁일 때 국내 증시가 받는 충격도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이 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취지에 대해 해외로 빠지는 투자 수요를 국내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상장 폐지처럼 급격한 조치는 시장에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히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 방안을 담은 보완책을 신속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종합식품기업 사조가 다음 달부터 주요 가공식품 가격을 최대 20% 올립니다. 식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사조는 다음 달 3일부터 참치캔과 수산캔, 장류, 식용유 지류 등의 출고가를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참치캔은 10%, 꽁치와 고등어 등 수산캔은 20% 오르고 고추장과 된장, 쌈장 등 장류 제품과 참기름, 들기름 같은 식용유지 제품도 각각 12% 인상됩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이런 가격 조정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뚜기는 카레와 당면, 케첩 등 일부 제품 출고가를 올렸고 롯데칠성음료도 칠성사이다 등 44개 품목 가격을 평균 5.3% 인상했으며 커피 전문점과 외식 브랜드, 냉장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원재료와 물류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식품 가격 인상이 확산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넘어갑니다.

0: 원희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원희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우리 TBS가 있는 이곳과 가깝네요. 서울 강서구라고 합니다. 함께 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가정용의 불안을 줄이는 건 보험의 개수가 아니라 그에 맞는 보장 범위다. 네, 가족 중에 그 병력이 있으면 이제 불안한 마음에 이제 보험을 또 하나둘씩 더 가입하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하지만 이 보험이 많다고 든든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가족 전체 보험료가 월 100만 원 넘는 한 가정의 사례를 통해서 중복된 보장을 줄이고 꼭 필요한 혈관 보장을 어떻게 채워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사연이나 문자 오는 것들 보면요. 네. 가족력 있으신 분들이.
1: 네, 굉장히,
0: 사실 어쩔 수 없죠.
1: 맞습니다.
0: 저라도 가족력 있으신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이 보험 개수를 늘리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시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네, 이것은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오늘 또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의 한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45세 여성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지만 커가는 두 딸의 학원비와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보험에 관심이 많아요. 보험 방송도 자주 듣고요.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꼭 찾아보는 편인데요. 특히 TV 홈쇼핑에서
3: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2: 하는 보험 광고가 나오면 이상하게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홈쇼핑 채널 고정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손에서 리모컨을 확 뺏어가는 거예요.
1: 당신 보험 광고 좀 그만 봐. 지금 우리 집 나가는 보험료 월 100만 원이 넘는데 아우 이제 그만해 자중하라고.
4: 아니 당신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이모, 삼촌, 사촌 동생들까지 모두 다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줄줄이 고생하는 거 알잖아. 나도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나 너무 불안하단 말이야.
1: 불안하면 차라리 나가서 운동을 해. 지금 우리 보험 충분해. 제발 여유롭게 좀 가져봐요.
2: 아우 남편 말이 100번 맞긴 한데요. 제 마음속 불안감은 왜 이렇게 쉽게 사라지질 않는 걸까요? 보험이 많으면 그저 안심이 될 줄 알았는데 라디오 머니특별시 듣다 보니까 보험료 많이 낸다고 보장이 안 부족한 건도 아니더라고요. 과연 저희 가족 보험은 남편 말대로 정말 충분한 걸까요?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객관적인 점검 좀 부탁드려요.
0: 라고 강서구에 사시는 40대 청취자분께서 예,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김송엽 팀장님 아직은 이 꽁트 톤을 맞춰주시긴 좀 어렵죠? 살짝 제가 이거를 읽기 시작하니까 조금 당황해하시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근데 앞으로 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청취자분 상담 신청 너무 잘해주셨고요. 좀 꽁트에서도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 친척들까지 굉장히 혈관질환 쪽 가족력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굉장히 불안해 하시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뇌졸중을 겪으셨거나 뭐 아버님이 뭐 심근경색으로 수술 받았다 이런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0: 네.
1: 그런 경험이 이제 가까이서 지켜본 분들은 나는 꼭 보험 준비를 미리미리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마음 당연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보험이 하나씩 추가되면 굉장히 나중에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0: 예.
1: 그래서 어느 순간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고 비슷한 보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꼭 보험 개수가 많다고 해서 보장이 든든하고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4: 그렇습니다. 보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월 100만 원 내더라도 이제 꼭 필요한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30만 원 내더라도 훨씬 효율적인 보장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0: 네.
4: 그래서 보험은 장기적으로 점검 보험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0: 그러게 말입니다. 보험료랑 보장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저희 방송에서도 또 여러 번 말씀드려오기도 했는데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도 그런 경우셨나요?
1: 네. 보장 분석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고 느꼈고요.
0: 네.
1: 남편 보험, 본인 보험, 두 자녀 보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마음이 보험 가입 내역에 엄청나게 이제 담아져 있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보험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가장 걱정하시던 혈관 쪽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이 또 굉장히 부족했어요.
0: 그랬군요.
1: 네.
0: 아니 가족 보험료가 이미 월 100만 원이 넘는다고 아까 사연에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안에 보장이 실제로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나요?
4: 네. 가족 보험료가 월 100만 원은 훌쩍 넘었고요.
0: 네.
4: 남편분이 한 55만 원, 아내분이 40만 원 정도였고
0: 네.
4: 두 자녀분은 각각 한 15만 원 정도였어요.
0: 네.
4: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갱신형 보장성 상품이셨고 저축성 상품이나 이제 노후 준비 위한 연금 상품 하나 이제 없으셨던 거죠.
0: 아유.
4: 그래서 보험료 100만 원이 미래를 위해 자산을 모으기 위한 보험은 아니었고요.
0: 네.
4: 보험료 대부분이 이제 소멸되는 거로 빠져나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0: 이 대부분이 또 갱신형 보장성 상품이었다면 이게 저 원래 게레게레게레 갱신 이거 했잖아요. 좀 다른 거 하나 준비 가기 전에 하나는 선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5: 혹시 이게 갱신이면 보험료가 많이 있지 않을 거야.
0: 어때요? 새 버전인데?
5: 계속 정말 어릴 거야.
0: 아니, 반응 어떤? 괜찮지 않아요?
1: 아, 좋습니다.
5: 유지한다 생각 못하도록
0: 그만하겠습니다.
1: 네. 아우, 예. 제가 얼굴이 더빡해서
0: 예, 밖에서 또 대단하다 이렇게 전효준 PD님이 아유 열심히 공유해서 준비해 왔는데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갱신형 보장성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지금도 보험료가 큰데 앞으로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였는데요. 대부분 가입한 보험 상품이 5년 만기, 10년 만기,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구성된 보험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앞으로 향후에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0: 네.
1: 지금은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 소득이 없어지고 연금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면 생활하는 데 굉장히 어렵겠죠.
0: 네.
1: 뭐 그럼 과연 또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정말 필요한 보장이 쓰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남편분 보험부터 그럼 먼저 살펴볼까요?
4: 네, 남편분은 올해 50세였고요. 보험이 총 8건이나 있으셨어요.
0: 네.
4: 종신보험 한 건에 35만 원, 건강보험 두 건에 15만 원, 운전자 보험이 한 건에 5만 원 정도가 됐고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월 보험료는 한 50만 원 넘게 내고 있으셨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보장이 정말 든든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그러게요.
4: 그런데. 보장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본 결과 의외의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뇌혈관 진단 진단비가 1000만 원 정도였고요. 충분하지 좀 않으셨어요.
0: 그러네요.
4: 허혈성 심장 질환 보장도 보험료 대비 거의 없으셨고요.
0: 네.
4: 반면 입원 특약, 수술 특약은 여러 보험 건수 비슷하게 나눠져서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으셨습니다.
0: 그랬군요. 여러 보험에 다양하게 가입이 돼 있긴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꼭 필요한 보장은 좀 부족하고 중복된 보장은 좀 많고 그런 상황이었네요.
1: 네, 맞습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면 당연히 보장이 좋고 범위도 넓고 보장 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험을 가입할 때는 큰 틀에서 알려드리면 암을 포함한 혈관 진단, 3대 진단 자금은 보장 범위를 넓게 구성되어 있는지, 매일 납입하는 보험료가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은지, 실손 보험 외에 다른 보험이 또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상품들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 상황을 이제 어떻게 개선해 주셨을지 이 본격적으로 솔루션을 들어봐야 할 텐데 잠시 3067님께서 아까 우리 사연에 네. 등장했던 강서구 청취자분
1: 네.
0: 혹시 달려라 한이에 나왔던 고은혜 씨인가? 정확합니다. 제가 바로 그분을 생각하면서 한 거거든요. 홍조깨 씨.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한이도 할 수 있어요. 엄마, 저는 달릴 거예요. 성우를 했어야 하나 봐. 어쨌든 이 문제 상황을 이제 어떻게 개선해 주셨는지 공개해 주시죠.
1: 네, 그 상담은 이제 보험 해지 목적이 아니라 꼭 필요한 보장을 살리고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0: 네.
1: 가입 중인 종신보험은 보험료 비중이 제일 높았는데 가입한 지 또 오래되셨고 일부 사망 보장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보험료를 보통 이제 이 내고 있는 거에서 사망 보장이 주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망 보장 1억을 3천으로 감액을 했고요. 그럼 월 보험료가 3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음흠. 건강보험 두 건은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운전자 보험은

0: 위험한 건 줄이고 잘 된 건 또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 보험을 좀 들여다볼게요. 가족력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혈관 보장을 특히 제일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고요.
1: 네, 맞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다른 건 몰라도 혈관 보장만큼은 꼭 대비하고 싶어요.
0: 네. 네.
1: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제 처음에 여쭤봤더니 친정 아버님이 협심증으로 오래 치료를 받으셨고 또 큰 아버님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셨다고 하세요.
0: 네. 그러니까
1: 친척분들 중에 뇌졸중으로 또 오랫동안 재활 치유를 받고 있는 분도 있어서 늘 항상 불안한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0: 그러게 말입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아도 가족분들 중에 그런 일 겪는 걸 보셨으면 아무래도 당연히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2: 그렇습니다. 또 암은 발병되기 전까지는 준비한 시간에 여유를 주는 경우도 좀 있지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2: 평소 이제 멀쩡하게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쓰러지시면서 응급실 가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관 질환을 더 많이 무서워하십니다.
0: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보험도 좀 많이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1: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은 건강보험만 6건이었고요.
0: 아이고.
1: 월 보험료도 40만 원대였습니다.
0: 아이고.
1: 자세히 분석해보니 비슷한 티격이 여러 건 들어가 있었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청취자님 또한 정작 가장 중요한 혈관 질환, 혈관 진단 자금이 제일 마지막 단계인 뇌출혈, 심근경색으로만 보장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보험은 단순히 뭐 여러 개 가입했다, 개수가 많다, 뭐 이게 꼭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되네요.
2: 네, 그래서 저희는 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0: 맞아요.
2: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어떤 분은 꼭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비슷한 보장을 여러 개 가입하셔서 보험료만 늘어나신 경우도 있잖아요.
0: 네.
2: 당연히 여러 개의 보험은 중복 보상은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특약이 중복 보장되거나 아니면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장이 많다면 아까운 보험료만 낭비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 보험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1: 네, 첫 번째는 중복 보장을 정리하는 것이었고요. 입원 특약, 수술 특약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특약들이 여러 건 가입되어 있었는데
0: 네.
1: 여섯 건의 보험 중에 두 건은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리를 권해드렸고
0: 네.
1: 나머지 네 건의 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고 불필요한 그 특약들은 중복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낮춰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보험료로 가장 중요한 혈관 보장으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0: 네, 혈관 질환 보장 그 좀 보완을 잘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혈관 질환 보장 쪽 좀 제대로 챙기겠다 하면 어떤 것들 살펴보면 좋아요?
2: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고요. 그리고 실제 치료 과정에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혈전 용해 치료제, 혈전 제거 치료비, 그리고 수술할 때 수술비와 중환자실에서의 치료비, 그리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중요한 특약도 보완을 좀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가입 가능한 보장과 내용은 상품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0: 예, 근데 보통은요, 그 내 보험 보장에 그 뭐 뇌출혈 있고 뭐 급성 심근경색 있고 뭐 그런 거 보면서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이거 좀 범위가 좁은 거죠?
1: 그렇죠. 정말 그 많이 받는 질문인데 예전에 보험은 뇌졸중 뇌출혈 진단비만 구성해서 판매가 됐었고
0: 네.
1: 근데 대신에 현재는 보장 범위를 더 넓게 해서 뇌혈관 보장 뭐 심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근경색으로만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예전에 많았는데
0: 네.
1: 지금 뭐 심혈관 허혈성 이렇게 좀 범위를 넓게 해서 보장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어떤 그쪽, 그 내가 걱정하는 그 분야의 그 부위의 위험을 제대로 폭넓게 보장해 주고 있느냐 이걸 봐야겠죠.
2: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재 내 보험이 내 상황에 맞는지이고요.
0: 그렇죠.
2: 뭐 가족력, 나이, 직업,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청취자님도 가족력이 가장 큰 걱정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고요. 청취자인 경우에 기존에 여러 건을 흐트러져 있던 보험도 정리하고 꼭 필요한 혈관 질환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0: 네.
2: 보험료는 월 40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줄여드렸고요. 청취자님이

0: 보험을 줄여서 좀 많이 불안했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수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필요한 보장이 더 명확해져서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 단순히 개수를 줄여서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오히려 보장 면에서는 더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따님 이 아이들 보험은 어떻게 봐주셨나요?
2: 다행히 두 자녀 모두 기본적인 건강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었고
1: 네.
2: 첫째는 고등학교 2학년, 둘째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릴 때 가입한 보험이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서 뭐 기본 보장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그 상품을 새로 가입하자라는 게 아니라 좋은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는 원칙으로 상담을 잘 진행했습니다.
1: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 전체 보험은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우리 청취자분 보험료 부담은 좀 줄이면서 혈관질환은 더 잘 챙기고 싶다 하셨는데 성공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남편분은 중복 특약을 좀 싹 다 정리해드렸고요.
1: 네.
0: 부족했던 뇌혈관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보완해드렸습니다. 아내분 역시 혈관 쪽 가족력에 맞춰서 필요 보장 중심으로 재구성되었고요. 불필요한 중복 완전히 줄였습니다. 두 자녀는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최근 가입한 보험을 효율적으로 좀 조정을 해드렸고요.
1: 네.
0: 그 결과 가족 전체 보험료가 110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매월 44만 원이나 줄어들게 됐습니다. 기존 가족보험 부담은 줄고 혈관에 대한 대비는 이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 청취자님이 보험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든든해졌다라고
1: 그러니까요.
0: 말씀해 주신 거죠.
1: 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상담이 아니었을까 저도 예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보험은 뭐 개수를 얼마나 많이 가입했냐라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에게 닥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위험 분야를 그 얼마나 제대로 대비하고 있느냐. 그것도 우리 가족력, 우리 가정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얼마나 꼼꼼하게 잘 대비하고 있느냐. 맞추면 솔루션이 중요할 텐데요. 특히 우리 청취자분처럼 혈관질환 쪽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고 또 치료 이후에도 재활, 장기관리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 미리미리 잘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관리 한번 보험 상담 점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자만 편하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 그래도 우리 제작진 반응은 좀 괜찮았나 봐요. 제가 오늘 새롭게 준비해온 갱신송. 그래서 아까 제가 개사에서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또 그 다른 부분도 있어요. 아까 갱신 부분이었잖아요. 제가 좀 몰래 또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이건 비갱신이니까 지금 이대로 오르지 않고서 영원히 이 금액 그대로 예 음이탈을 지향해달래요. 알겠어요. 혹시 이게 갱신이면 민망해서 그만할게요. 그럼 김송혁 팀장님은 좀 크게 웃으셔도 된다고 밖에서 그러는데 화면 보니까 소리는 못 내고 어깨를 떨면서 웃고 계신다고 크게 웃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예, 박정현의 꿈에 예, 좀 고막 호강하는 시간으로 전 좀 이상하게 했잖아요. 원곡을 좀 아름답게 듣고 이어갈게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아까 좀 무리한 그 갱신 비갱신송을 들으시고 그 1PC33님께서 뭐 앨범 냅시다 이런 댓글을 유튜브에 달아주셨는데 진심이세요?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 은철홍님께서는 뭐 잘한다 잘한다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3667님 역시 강지연 아나운서 최고입니다. 웃음 웃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저의 재롱으로 여러분께서 무더위에 좀 더 웃으실 수 있다면 이 한 번 바쳐서 열심히 좀 까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민원 사연 만나볼게요. 5442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가입한 자녀보험 두 건이 있는데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월 보험료는 약 12만 원입니다. 최근 보험증권을 보니까 두 보험 모두 30세 만기였습니다. 아이가 30세가 되면 그때 새로 가입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직 건강할 때 지금 100세 만기로 다시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민원이에요.
1: 네, 그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하시는 내용인데 자녀 보험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제 이 부분인데 네. 지금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입하는 게 낫나요? 사실 그 예전에 어린이 보험은 20세, 30세 만기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만기를 짧게 설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결과 지금도 30세 만기로 이제 보험을 유지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님들이 고민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0: 그렇겠네요. 어쨌든 각각 장단점을 좀 잘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그대로 유지했다가 30세 되면 새로 가입하는 방법일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건강할 때 100세 만기 까지 보험도 점검하고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청취자분도 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0: 네네.
1: 현재 그 가입하신 보험료가 실손을 제외하고 두 건에 12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보험료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네. 그런데 부모님이 앞으로 10년 정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0: 주더라도 30세가 되면 보장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다시 보험을 가입해서 또 20년, 30년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부모님이 내는 기간과 자녀가 다시 내는 기간을 합치면 보험료를 오랫동안 부담되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그래서 뭐 30세 됐을 때 자녀가 직접 보험을 준비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까 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때 하면 이제 자녀가 다시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이 부분을 미리 챙겨주고 싶고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물론 자녀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보험 준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요. 많은 부모님들은 내가 준비해 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보장 내용과 만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1: 네네. 그렇다면 100세 만기로 변경을 해두는 게 나을까요? 어떨까요?
2: 반드시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거는 현재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이고요. 네. 예전 보험이라 해도 이제 모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가입하기 어려운 좋은 보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데 네. 반대로 좀 보장이 부족하거나 보험료 대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계약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해지해야 된다보다는 기존 계약의 장단점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참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참 어떤 결정 하나 쉽지가 않네요. 이쯤에서 그래서 잠시 좀 쉬어가겠습니다. 그 시간이 돌아왔네요. 그것도 모르냐? 퀴즈 바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10대에 가입하는 보험료와 30세에 가입하는 보험료는 같은 보장이라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아우, 오늘도 마음씨가 참 좋으시네요. 일단 보험료는 나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제가 이전부터 머니특별시하면서 수없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세도 물론 매우 매우 젊지만 그래도 10대 때랑 30세 때의 보험료는 같은 보장이라도 다를 것 같습니다. O! 맞았죠?
0: 네, 네. 정답입니다. 네. 보험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위험률이 반영되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보장이라도 가입점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 날 수 있고요. 만약 기존 보험의 보장이 부족하고 앞으로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건강할 때 100세 만기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어떤 면에서 유리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2: 네, 유리한 이유는 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또 보험료죠. 보험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좀 일반적이잖아요.
1: 그렇죠.
2: 뭐 지금 10대에 가입하는 보험료와 30대에 가입하는 보험료가 같은 보장이라도 차이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월 보험료가 몇만 원 차이가 나더라도 20년 동안 납입하면 그 총액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죠.
1: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보장을 준비한다고 해도 내가 가입하는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내 보험료는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거죠.
0: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 상태인데 뭐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 뭐 10년, 20년 동안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1: 맞아요.
0: 뭐 골절이 될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요즘엔 또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좀 일찍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그러면 당연히 그런 질병이 발생하면 새로운 보험을 또 가입할 때 제한이 되든가 아니면 보험료가 굉장히 또 높은 상태에서 보험을 또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2: 세 번째는 보험 제도에 대한 변화 때문인데요. 보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장 내용과 가입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담보는 확대되기도 하고 어떤 담보는 저희가 축소되기도 하거든요. 또 가입 한도가 줄거나 심사 기준까지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1: 네.
2: 따라서 나중에 필요하면 가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예상 못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1: 네. 그래서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좀 이르게 100세 만기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첫 번째는 보험료가 다르니까. 두 번째는 그 시간 동안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세 번째는 보험 제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만기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보장 또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위험들 이런 걸 좀 같이 고려해야 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요즘 그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집이나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보험도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그래서 제가 맨날 보험수저라고 하잖아요.
0: 맞습니다. 네. 네. 흙수저가 될지 금수저가 될지는 그죠?
1: 네. 부모님들의 보험을 돼야죠.
0: 네, 그렇죠. 그래서

0: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 기존 보험이 좋은 보장이 있다면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에서도 이 사연에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 정말 모든 문제는 다 맞춤형으로 분석을 해봐야 한다. 답이 꼭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0세 만기 보험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또 무조건 나쁘다. 이걸 꼭 바로 바꿔야 한다. 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니고요. 다들 잘 들어주셨죠? 그 기존 내가 가진 보험의 보장 내용, 보험료 이걸 먼저 전문가와 함께 분석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100세 만기로 내가 변경을 하겠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리모델링해서 준비를 하면 보험료라든가 뭐 가입심사 받으실 때 뭐 여러 가지로 유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만기 이후에 다시 가입할 경우에는 그때 당시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고 가입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보험, 보험수저 만들어주기 위해서 관심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많으시죠. 단순히 그 만기, 날짜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평생 내 아이가 가져갈 만큼 이것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보장인가 좀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도 뭐 물론 좋고요. 이 자녀 보험 보험 수저 만들어 주기 이 주제도 좋고요. 또는 다른 어떤 주제로든 우리 집도 전문가와 함께 보험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이제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갈게요. 2580 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40세 주부입니다. 몇 달 전부터 불면증이 심해져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데요. 다행히 증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수면제 복용 이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돼 있는데 병원비를 청구해도 괜찮을지 또 앞으로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준비할 때 가입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고민 상담 민원이었어요.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요즘 진료 많이들 뭐 받으시고 수면제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수면제 먹고 있으면 보험 가입 좀 제한되나요?
0: 네. 불면증으로 이제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뭐 인터넷이나 주변 이야기만 듣고 너무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겠죠.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면제를 처방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무조건 그런 건
0: 네.
1: 아니다.
0: 네, 이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보험회사는 단순히 정신과를 다녔다고 해서 그 하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예, 예. 보험사가 확인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고.
1: 진단명.
0: 네. 둘째는 치료를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는지.
1: 치료기간.
0: 네. 셋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 넷째,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지입니다. 네.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그렇군요.
2: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직장 스트레스로 이제 잠을 못 자서 한 달 동안 수면제를 이제 복용하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된 분이시라면 일반 보험으로 가입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검사를 받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수년간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사를 하게 되겠죠. 네. 즉 같은 정신건강의학과라도 진료 치료 내용과 치료 기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예를 딱 들어주시니까 어떤 의미신지 딱 이해가 되네요. 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진료비도 실손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정신과 치료는 실손 청구 안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질 않다. 실손보험은 가입식에 따라 약관에 따라 또 다릅니다. 최근 실손보험의 경우는 약관에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정신의학과에 대한 부분은 외래 진료비라든가 약제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네. 다만 모든 진료가 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을 보험사 보상팀에 확인하셔서 청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2: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50대 여성 고객이 이제 불면증으로 약 두 달간 수면제를 복용했고요. 치료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지나서 보험 가입을 진행했고 정상으로 승인이 되셨어요. 반면 다른 고객은 우울증으로 3년 넘게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약을 복용 중이었거든요.
1: 네네.
2: 이 경우는 일부 담보는 좀 제한이 됐고 특정 보장은 일정 기간 좀 가입은 어려웠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같은 정신과 이 처방이라도 결과는 전혀 달랐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은 굉장히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1: 네.
2: 그러니까 뭐 A 보험사는 보류가 나왔고 B 보험사에서는 일반 조건으로 승인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2: 그래서 한 보험사에서 거절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포기하기보다는 여러 보험사 꼭 비교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유병자 보험과 간편 심사 보험이 좀 많이 발전됐잖아요.
1: 네.
2: 그래서 보험료는 일반 보험과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비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네, 그렇겠네요. 우리 2580님 이 질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볼게요. 수면제 처방 받아서 드셨다고 해서 보험 가입 무조건 불가능한 거 그거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명, 치료기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아까 그 쭉 짚어서 설명해 주셨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심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느냐, 가입식이나 약관에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약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당연하겠죠.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곳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또 전문가와 함께 여러 곳을 좀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혼자서 비교해 보기가 어렵다, 전문가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출연하신 우리 전문가분들 무료 상담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876님께서는 방송 들으시다가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 차를 팔고 3개월 후에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를 팔고 난 후에 일단은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고 차가 다시 생겼을 때 또 가입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보험 일시정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자동차 보험은 일시정지라는 제도가 따로 없고요. 차를 팔면 남은 기간 보험료를 환급받고 해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3개월 뒤에 중고차를 사시면 그때 이제 신규로 가입하시는 게 되고요.
1: 네.
2: 다만 이제 공백 기간 기존 이제 계약에 운전 경력을 좀 인정하지 않아서
1: 네.
2: 나중에 보험료가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요. 공백 기간이 걱정되신다라고 네. 하시면 해지 대신에 가족 명의 차량에 추가 운전자 등록 하셔서 운전 경력 그 인정제를 좀 활용해서 경력 단절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1: 그 3개월 정도 경력이 단절되는 것도 뭐 어떤 다음 보험 가입에 좀 영향이 좀 큰가요?
2: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1: 네, 그래도. 예. 그 부분이 걱정되시면 지금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좀 깔끔하고 편리한 방법은 일단 차를 팔고서 기존 보험은 해지를 하고 다시 차를 구매하셨을 때
2: 그쵸.
1: 가입을 하는 것이 좀 더 편할 수 있겠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752님께서도 문자 넣어주셨는데요. 30대 남자입니다. 실손이랑 3대 진단비 보험 갖고 있는데요. 간이랑 신장에 대한 보장도 따로 준비해 두는 게 좋을까요? 이건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간,
0: 그게 이제
1: 신장?
0: 보통 이제 따로 뭐 간이라든가 신장에 대한 보장이 되는 그런 보험은 따로 없고요.
1: 네.
0: 대신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일단은 네. 간이나 신장이 이상 생겼을 때는 실손은 일단 보장이 되잖아요.
1: 네.
0: 근데 대부분 간이나 신장 같은 경우에는 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혹시 이상이 생기면 수술비 특약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고
1: 예.
0: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력이 간암이라든가
1: 네.
0: 뭐 신장 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1: 예.
0: 차라리 암 쪽을 좀 늘리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그 부분에다가 혹시라도 이제 그쪽에 그 고민이 많이 되시면 수술비 특약 이런 거를 조금 구성해서 한 보험사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수술비 한도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여러 보험사를 쪼개서 수술비만 이렇게 가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이 간이랑 신장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간암, 뭐 신장암 이런 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대한 보장이 좀 걱정되신다면 암 쪽으로 좀 생각해보실 수 있겠고 그러고 나서도 또 이제 그 수술비 특약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관련 부위 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겠다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0878님이십니다. 저는 해외에 자주 나갔다 오는데요. 해외에서 치료받아도 보장 가능한 보험이 있나요? 하셨어요.
0: 그 실손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예전 1세대 실손은 해외에서 보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실손은 보장이 안 되고요. 네. 해외에 가실 거면 해외에 가는 그 보험이 있어요. 따로 여행자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유학을 가면 유학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보험을 가입하면 현지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해외 지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되는 실손 보험이 따로 있어요?
1: 네, 따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 가신 분도 여행자 보험을 하는 것처럼 그 체류 기간에 따라서 그 보험을 가입하고 가면 보상 예. 해외에서 보상 받는 거고
0: 예.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실손 말고는 뭐 진단 자금이라든가 수술비 이런 게 있거든요.
0: 네.
1: 그런 건 해외에서 해도 보상은 됩니다.
0: 아,
1: 실손만 안 되는 거고.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많이 많이 나눠 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 포인트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이병호 팀장님 원 포인트.
1: 네. 우리 첫 번째 사연이 가족력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가족력에 대한 부분은 뭐 암하고 혈관 쪽은 보통 일반적으로 5배, 10배가 높거든요.
0: 네.
1: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다른 부분보다는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0: 네.
1: 나는 가족력이 있어서 이 보험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결과처럼 요건 지금 혈관 쪽이잖아요.
0: 예.
1: 뭐 암에 대한 부분에서 했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암은 되고 또 어떤 암은 안 되고
0: 그럴 수 있죠.
1: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금액 자체가 소액으로도 지급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험사에 따라서 보통 분류가 되거든요.
0: 네.
1: 뭐 암, 일반암이 있고 유사암이 있고
0: 네.
1: 뭐 소액암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액을 굉장히 적게 받아요. 그러니까
0: 네.
1: 어떤 분은 똑같은 유방암을 진단받았는데
0: 네.
1: 암 진단자면 1억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2천만 원밖에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점검을 항상 받아보시는 게 좋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엽 팀장님 원포인트.
2: 저도 불안할수록 전문가님께 통해서 이제 점검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뭐 가족력이나 또 이제 암뿐만 아니라 뇌혈관 쪽도 지금은 순환계라고 좀 범위가 굉장히 맑고
0: 네.
2: 많고 약관 코드 쪽으로도 범위가 한 3, 4배가 훨씬 넓습니다.
0: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장의 범위가 넓은 쪽으로 해서 보장받는 거를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병우, 김성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이 있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강지연이었고요. 끝곡으로 백지영의 내 귀에 캔디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시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0: 한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헌절 연휴 사흘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특히 수도권 지역은 내일 새벽에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계곡이나 강, 하천 주변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산사태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도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서울 시내에도 정체 구간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으로 이제는 종암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가는데 25분 정도 걸리고 강변북로 구리방면도 당산철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쭉 밀리다가 잠실대교 부근부터 다시 한번 서행합니다. 워커힐에서 남양주 수석 나들목 쪽으로는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양재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함춘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015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백일홍을 키우는 실험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채소를 기른 적은 있었지만 꽃을 키우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잎이 말리고 곰팡이가 생기면서 백일홍은 하나 둘 시들어갔다네요. 지구에선 미리 계획해 물주는 시기와 양을 정해놨지만 우주의 환경은 예상과 조금 달랐던 거죠. 결국 우주비행사는 정해진 일정 대신 매일 꽃의 상태를 살폈다고 합니다. 잎을 보고 흙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날 그날 필요한 만큼만 물을 줬는데요. 그렇게 다시 살아난 백일홍은 마침내 우주에서 첫 꽃을 피웠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막상 시작해보면 예상과 다른 일은 생기곤 하는데요. 그럴 땐 처음 세운 계획보다 눈앞의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성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소소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함천의 폭송. 7월 17일 금요일 첫 곡은요, 작품 하나였습니다. 난 아직도 널. 이 곡 들으니 또 그때 생각이 확 나네요. 자,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면서 사흘 연휴를 맞았습니다. 아, 미리부터 여행 계획을 세우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보기보다 부지런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자, 지금 계획대로 출발하신 분도 계실 테고, 길이 막혀 조금 늦어지는 분도 계실 테고, 뭐 아예 계획을 바꾼 분도 계시겠죠. 그래도 연휴는 조금 여유를 부리라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가는 길도 즐기면서 편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동하는 길에서도 집에서 쉬는 시간에도 아시죠? 오늘 함천의 폭성이 좋은 음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곡의 달인 선달 PD 김현우 PD가 아주 스페셜하게 엄선한 곡들로 2시간 함께할 겁니다. 오늘 들으신 곡들은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TBS 라디오 함춘의 폭송요, 여러분들의 참여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함춘호 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데요. 이쪽에서 선곡표, 와, 그 귀한 선곡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김혜지 아나운서 휴가 가나요?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1시간 사이에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이 부쩍 늘었는데요. 특히 강원도로 연결되는 길들의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밀리기 시작한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강일에서 서종 쪽으로 긴 구간 밀려 있고, 다시 강촌에서 춘천 분기점 지날 때나 동홍천에서 내촌 부근까지 총 57km 구간이나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도 정체 구간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지날 때, 또 덕평에서 여주분기점, 문마휴게소에서 원주 지나 새마을 쪽으로도 긴 구간 정체입니다. 충청권은 빗길인 가운데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는 양방향 모두 밀립니다. 특히 양평방향은 여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서 감곡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형님이.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잔을 또 한 잔을 마시고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 밤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자, 오늘도 함춘의 폭성 가족분들과 마음 따뜻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자, 오늘 들으신 노래들은요,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선곡표 올려둘 겁니다. 그분들도 꼭 확인해보시고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계정 나옵니다. 오늘도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저는요, 월요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본 날처럼 지금까지.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현재 충청도와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강원도와 수도권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 야외 활동은 삼가시고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계곡이나 강, 하천 주변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산사태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도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새벽부터 정체가 시작된 북부간선도로 지금도 종암분기점에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나들목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강일에서 서종 쪽으로 정체가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올림픽대로도 잠실에서 강일 나들목 쪽으로 정체 구간이 길어졌고요. 강변북로 일산방면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다 보니 월드컵대교와 성산대교가 밀립니다. 강북 쪽으로.

여러분은 법, 법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두꺼운 법전, 뭐 엄격한 판결, 벌받는 느낌, 이렇게 딱딱하고 차가운 풍경을 떠올리시게 되나요? 하지만 오늘은 그 차가운 글자들 말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 법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약속이 시작된 날, 제헌절이니까요. 우리가 매일 걷는 도로의 신호등, 이웃끼리 밤늦게 소음을 줄이기로 한 약속, 그리고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믿음. 사실 법의 진짜 얼굴은 우리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다정함에 가깝습니다. 법이란 우리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자며 서로의 손을 잡은 커다란 울타리인 것이죠. 오늘 하루는 나를 구속하는 규칙으로서의 법 말고 내 일상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따뜻한 약속의 의미를 한번 음미해 보시죠.

0: 7월 17일 금요일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새로운 문명에 눈 뜨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MG평론가 김예니 씨에게서 하나씩 배우면서 제가 젊은 세대 쪽으로 조금씩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힙한 장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법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보이지 않는 다정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딱딱한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헌법 문장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열망을 읽어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재헌절 기획 인터뷰 역사학자 심용한 소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현상옥 쇼 영크크 트렌드 사전을 시작합니다. MG평론가 김인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예. 아, 요새 나날이 발전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야, 젊은 트렌드에 이렇게 한 발 쑥 디디게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뭐?
1: 오늘은 MZ들이 많이 가는 핫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0: 핫플?
1: 네,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이

0: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사무실이 성수동에 있었어요. 예,
0: 성수동이요?
1: 그래가지고 성수동을 자주 드나들면서 여기가 뭐 최고 요새 뜨거운 곳이라고 하니까 핫하고 힙하다는 성수동을 늘 느끼면서 살긴 했는데 요즘은 또 아닌 것
0: 요즘은요, 성수동도 약간 한물 갔어요.
1: 그러면 자, 어딥니까? 그럼
0: 요즘은
1: 한남동? 아니?
0: 한남동도 좋죠, 좋은데 요즘은 종로 3가가 그렇게 MZ들한테 뜨겁거든요.
1: 종로
0: 원래
1: 3가요?
0: 네, 종로 하면 뭐 탑골공원이나
1: 그렇죠.
0: 귀금속상가처럼
1: 예, 귀금속상가, 악기상가에도 좀 있고.
0: 네,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약간 레트로 열풍이랑 함께 MZ세대가 열광하는 좀 뉴트로 열풍으로 MZ 성지가 됐습니다.
1: 야, 종로 3가 국밥집에 가면요.
0: 네.
1: 내 사인도 벽에 꽤 있어요. 정말 오래된 동네고, 뭐, 기자 생활하면 대개는 종로 3가에 가서 국밥 한 그릇 하고 소주 한잔 하는 거는 뭐 일이니까, 낮술도 하고, 밤술도 하고, 뭐, 새벽술도 하고, 거기가 뉴트로로서 성지가 됐다?
0: 네. 제가
1: 하하.
0: 자주 가니까 한번 기자님 사인을
1: 아,
0: 찾아오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로 3가 겉모습으로는 많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이 돼갖고 종로 3가가 뜬 거예요?
0: 처음 이제 시작은 익선동이었는데,
1: 익선동.
0: 익선동은 이제 한옥을 개조한 카페나 뭐 식당들이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 이제는 그 열기가 옆 동네 서순라길까지 이어졌습니다.
1: 서순라길. 왜냐하면 종로 3가역에서 내려가지고 종로 5가 새로운 사무실로 건너가려면 뭐 갈아타면 되는데 지하철 갈아타면 귀찮잖아요.
0: 맞아요.
1: 그만큼 걸어가면 되니까 그때 지나가는 길이 서순라길이거든. 아, 외국인들이 엄청 많은 건데 가서.
0: 맞아요. 요즘 외국인도 엄청 많고 젊은 사람도 엄청 많이
1: 네,
0: 있습니다.
1: 술락길 하니까 익숙치는 않을 거예요, 젊은 세대한테.
0: 저도 그래서 조사를
1: 아, 조사를
0: 해왔는데요.
1: 해봤어요?
0: 동묘 돌담을 따라서 이어지는 1.2km의
1: 그렇죠.
0: 길인데, 조선시대 때는 순나군들이 밤마다 순찰하는 길이라서 서순라길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뭐 서울 한복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좀 고즈넉하고 좀 조용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던 곳이었는데, 요즘은 돌담을 바라보면서 이제 맥주나 와인을 한잔하기도 하고, 뭐 떡볶이나 타코를 곁들여서 뭐 한잔하기도 하고, 뭐 카페를 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1: 듣기만 해도 분위기가 좋네요. 뭔가 어떤 정감 있고.
0: 그쵸?
1: 그러면 사진들 많이 찍던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요즘 SNS에 보면 서순라길 돌담을 배경으로 찍은 배경도 엄청 많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아서 좀 한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좀 미안한 것도 있네요.
0: 왜요?
1: 왜냐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멋지게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서순라길이 좀 좁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제가
0: 맞아요.
1: 지나가려고 그러면 사진 찍다가 멈추고도 비켜서 제가 많이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오래된 골목이라 그냥 빨리 지나치지 거기를 뭐 돌아보거나 뭐 매력을 느껴보려고 이렇게 둘러보거나 이러는 게 별로 없어서. 아, 그런데 서순라길만 걷고 집에 가는 거는 좀 그렇죠?
0: 맞습니다. 진짜 재밌는 건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순라길에서 이제 산책이랑 카페를 즐긴 젊은 사람들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종로 3가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포장마차 거리에서 종로 3가역 6번 출구입니다. 한 300m, 500m 정도 이어지는 포장마차 거리가 또 요즘에는 평일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직장인들이랑 어르신들의 공간이었다면 요즘은 20, 30대가 훨씬 많습니다.
1: 이것도 또 미안한 게 있네. 왜냐면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 때문에
0: 네.
1: 일부러 피해 다녔거든요, 그동안. 예. 왜냐면 나이 들면 북적북적하고 요란한 걸 별로 안 즐기니까. 열심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근데 팍팍하게 들어섰는데 합석도 해요?
0: 요즘에 지나다니다 보면 뭐두 분이서 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합석을 하는 제안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좀더 핫플으로 뜨고 있기도 합니다. 기자님은 혹시 합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 사실 종로 3가의 뒷골목은 합석 자체가 전통이에요.
0: 아, 진짜요?
1: 예.
0: 처음 알았네요.
1: 국밥집에서 혼자 이렇게 국밥 먹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숫자 맞는 대로 막 합석을 하는 그것 자체가 종로 3구의 전통 자체가 그거거든요.
0: 아. 그 합석이요. 예. 요즘은 약간 인연을 찾고 짝을 찾고 그런 합석이 이제 네? 대세거든요.
1: 아, 그럼 갈래나. 그럼 아. 거기를 그런 약간의 그 팅 장소로
0: 그렇죠.
1: 이용도 한단 말이에요?
0: 약간 헌팅 장소로 좀 네. 유명해지고
1: 이래서
0: 있습니다.
1: 이래서 인간은 배워야 돼. 그 자세히 좀 설명해봐요. 어떻게 한다고?
0: 그럼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뭐 두 분이서 오셨어요? 세 분이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괜찮으시면 같이 한잔하시겠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 지금 밖에서 옛날 부킹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아, 그때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낭만도 있고, 예. 그럼 이제 뭔가 좀 다른 분위기로 건너가 봅시다. 알겠어요, 이제. 밤에 익선동 제가 노리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뭐 세대를 불문하고 연애도 하고 싶고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는 건 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번에는 또 더위를 피해서 여름에 가장 뜨거운 한강 수영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1: 아, 한강 수영장. 미안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0: 아,
1: 없어요.
0: 아, 정말요? 네. 요즘에 MZ세대가 가장 많이 찾는 이제 허플이 또 한강 수영장인데 옛날에는 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가족 피서지 같은 느낌이 강했으면 요즘은 퇴근한 직장인들이나 뭐 러닝을 하고 바로 가기도 하고 좀 가방에 수영복을 넣고 출근을 할 정도로 새로운 여름 문화가 되고 있거든요.
1: 오, 그러네요. 한강변 쭉 러닝 한번 하고 수영장으로 퐁당.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수영복을 근데 챙겨갖고 출근을 해요?
0: 맞아요. 그래서 SNS상에서 퇴근하고 바로 한강에 입수한다. 뭐 이런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고, 또 옛날에는 뭐 휴가를 내서 굳이 휴가를 갔다. 그러니까 뭐 피서지에 갔다면 요즘은 퇴근하고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1: 근데 이게 장마 때, 물속에서 비 맞는 거 재밌거든요.
0: 맞아요.
1: 수영장도 나는 흔진 잘 모르겠는데.
0: 그래서 올해는 분위기가 더 달라졌는데요. 작년부터 한강 수영장이 야간에도 개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저녁마다 DJ 공연이 열리는데요. 그래서 EDM 음악이 나오면 다 같이 뭐 물을 튀기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5,000원짜리 흠뻑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흠뻑쇼.
0: 네.
1: 5,000원짜리.
0: 네.
1: 아, 야, 재밌겠네. 입장료가 5,000원이니까 5,000원짜리 흠뻑쇼 뭐 당연히 그렇게 부르는 거겠죠?
0: 그쵸. 뭐, 그런 워터파크 같은 데도 가려면 막 7만원, 8만원 비싸잖아요. 근데 한강 수영장은 성인 기준 5,000원이니까 가격 부담도 없고 또 회사 끝나고 바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한강 수영장에 대한 언급량도 지난해보다 87% 증가했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도 4만 건이 넘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계곡 바다를 찾아가리라고 가면서 지치고 잠깐 담갔다가 오면서 또 힘들고 그거보다는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는 것도 괜찮겠네요.
0: 맞아요. 멀리 떠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휴를 맞아서 이제 떠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알려드릴 텐데 네. 한강수영장은 뚝섬과 여의도에 있고 물놀이장은 만지양화 잠실 광나루에서 운영되고요. 운영기간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주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예. 여의도와 뚝섬은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 개장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는 휴장을 하고
1: 아, 휴장이 있어요?
0: 네. 저녁시간도 6시부터 7시까지는 그러니까 제한되니까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밥 너무 많이 먹고 바로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 12시부터 1시까지는 휴장, 저녁시간에도 6시부터 7시까지는 입수 제한. 예. 준비 운동도 그래도 충분히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여름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습니다. 제헌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 좋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연휴 멀리 떠나기 부담스럽다면 제니 씨가 소개한 대로 한강 수영장에서 5,000원 흠뻑쇼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MZ평론가 김예니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그러면 노래 두 곡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시원한 노래를 골랐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0: 헌절, 예. 헌법을 만든다. 그리고 헌법의 역사를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이게 한국의 현대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또 법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는 복잡한 문제.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려면 기획 인터뷰 누구를 불러야 될까? 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헌법의 상상력 저자, 역사학자 심요한 역사인 교육연구소장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저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네.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제헌절을 맞아 기획 인터뷰로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끝나면 참 이런 얘기를 꺼내면 조금 왜요? 쑥스러운데 공휴일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
0: 아, 근데 연간 검색어로 계속 뭐 포탈 열어가지고 작업하려고 그러면 제헌절 공휴일, 제헌절 공휴일. 그게 한 몇 달 전부터 뜨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공휴일이 된 게 뭔 의미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1절이 공휴일인데 사실 3.1절이

0: 했고 그리고 이제 광복절 해방했고 그리고 이제 제헌절 제헌절을 통해서 헌법을 만들었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국가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현재 국경일로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동안에 제헌절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공휴일이 된다는 건 그만큼 좀 의미를 갖는 아 여기 개천절이 또 있네요. 개천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단군의 후손이고 민족 정체성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1: 그렇죠. 아, 아무튼 그래도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네. 윤석열 피고인의 공헌이 좀 있어요.
0: 네.
1: 헌법을 갖다가 확 흔들어 가지고 네. 아, 헌정 질서가 무너진다는 게 뭐구나. 네, 네. 헌법 속에 이런 걸 갖다가 빈틈을 만들어 놓으면 네. 또 나중에 어떻게 악용할 수도 있구나.
0: 네, 네.
1: 그래서 아, 헌법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라는 네, 네. 걸 일깨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0: 네, 좀 역설적이고요.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탄핵 사태 때 이제 헌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겨울에 한 3개월 정도 시위할 때 광화문에 가보면 이제 헌법 현재 헌법을 이렇게 요약집을 만들어서 그 책자로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었던 어허. 시절도 있고 사실은 냉정히 말씀드리면 헌법은 현재 중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1: 중학교 때
0: 중학교 교과서에 이미 헌법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걸 이제 암기식으로 배우니까 아. 이게 내면화되거나 가치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 아 기억나네요. 헌법 전문은 전부 다 몇천자로 돼 있으면 뭐 이런 거나 달달달 외워갖고 시험에 나오고.
0: 네,
1: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죠.
0: 물론 그 선배님 세대처럼 그런 걸 시험 보진 않고. 근데 이제 되게 구성 원리나 뭐 어. 삼권 분립이니 헌법의 가치를 그치. 뭐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걸 배우긴 하지만 결국은 시험이니까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운 거죠.
1: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공부할 것 같긴 한데 헌법 전문 딱 해놓고 밑줄 긋고 여기가 1, 2, 동그라미 3, 4, 그렇죠, 5 이렇게 그렇죠. 해서 딱 해서 시험 문제 풀기에 딱 맞는 그렇죠, 것만 그렇죠. 배운단 말이죠.
0: 네네. 그게 교육 과정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실의 좀 한계다라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면 네. 헌법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해 주신다면.
0: 헌법은 사실은 소중한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헌법의 등장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3.1운동의 여파 속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임시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현행헌법은 아니지만 원형헌법이고 그다음에는 어찌됐건 해방이 된 다음에 48년에 제헌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또 수립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선배님이 저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87년 예. 민주항쟁을 통해서 예. 또 그때 이제 뭐 거리에서 민주헌법 쟁취라는 게 뭐 열망이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0: 한국에서는 헌법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좀 가치 있게 왔었고 그래도 이제 한 30년간은 거의 뭐 좀 잊혀질 뻔했지만 최근에 이제 세 차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이제 헌법이라는 질문이 다시 왔기 때문에 여튼 한국인들한테 헌법은 그래도 좀 뜨거운 이름이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전두환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주의 정권의 그 수장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만 했어요.
0: 그렇죠.
1: 그러려면 다른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선제, 맞아요. 직선제 쟁취, 맞아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좁게 생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구호가 헌법을 민주적으로 맞아요. 다시 바꿔서 제대로 된 국민의 헌법 제대로 된 나라의 헌법을 가져야 된다. 맞아요. 이 생각 때문에 이제 헌법에서 민주헌법 이렇게 맞아요. 하고 민주헌법 쟁취 이렇게
0: 네.
1: 된 거죠.
0: 네. 네.
1: 헌법 앞에 민주자가 붙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그거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네. 그러면 자 헌법의 상상력 네.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어내리는 책을 썼는데 네. 이 책을 쓴 계기는 뭐였습니까?
0: 아, 이 책은 좀 나온 지 된 책인데 네.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에 헌법에 대한 열망이 좀 높았었던 때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저도 어떻게 보면 기획을 해서 냈던 책이기도 하고 사실은 헌법하면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아니면 예. 뭐 내각제로 바꾸자 이런 어떤 아주 작은 형태의 어떤 개헌 정도만을 얘기하는 것을
1: 그렇죠. 예.
0: 거의 헌법 개정이라고 생각 하는 게 이제 저는 좀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나라 제헌헌법의 이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노동에 대한 기준도 높았고 또 뭐 최근에 저도 안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근데 전 세계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헌법 조항이 들어간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1: 오.
0: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엉뚱한 나라.
1: 우리예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우린 개정이 안 되잖아요. 과테말라입니다.
1: 과테말라.
0: 전 세계에서 환경권을 보장한 헌법은 과테말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의 환경 관련 모든 소송에 과테말라 헌법이 인용되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헌법의 역할이 큰 거죠.
1: 예.
0: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우리가 작게만 생각하고 정치 논리로만 보다 보니까 이걸 좀 깼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이제 헌법의 좀 역사성을 규명하자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1: 사실 헌법에는

0: 거기서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1: 그렇죠.
0: 노동권을 뭐라고 규정하는지, 그것도 다 환경도 맞아요. 지금 얘기가 나왔고, 아니면은 남녀 평등도 거기에서
1: 그렇죠, 그렇죠.
0: 헌법이 어떻게 방향을 잡았냐에 따라 이제 그 밑에 법률들이
1: 이제 특히 우리나라 이제 워낙 그 남녀 차별이 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헌장에서도 이제 남녀가 절대 평등하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 평등도 또 강조한 헌법을 갖고 있는 것도 재밌죠.
0: 아,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뭐 과테말라의 환경권처럼 최초로 한 거 뭐 이런 거 없습니까?
1: 최초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0: 최초 좋아해요 우리.
1: 네, 최초 좋아하는데 이제 뭐 굳이 얘기한다면 민주주의와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같이 써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으로 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19년 3.1운동의 여파소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원형헌법인 임시헌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민주주의란 단어랑 공화국 혹은 공화주의는 따로 썼대요.
0: 예, 예,
1: 그러다
0: 예.
1: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썼고 우리한테 영향받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3, 4년 후에 동유럽에서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썼죠. 아마도 이거는 그 식민지 혹은 식민지에 준하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민족이 예.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함께 달성하려고 했었던 의지 같은데 이미 그러니까 19년 단계에서 우리는 굉장히 세계사의 흐름을 빠르게 이제 따라붙었다 좀 볼 수 있는 거죠.
0: 네. 사실 좀 민주주의는 클래시니까
1: 그렇죠.
0: 클래시니까 이거는 뭐 다수결이라든가 보통투표라든가 방법론에 대한 것이고
1: 그렇죠.
0: 이쪽에 공화주의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이점 이념입니다.
1: 이건 그렇죠, 그렇죠.
0: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갈 건가를 그렇죠, 규정하는 그렇죠. 거고 근데 사실은 민주 너무하다 보니까 공화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지 어찌됐건 공화국은 로마의 법이기 때문에 권력을 쪼개서 견제한다는 건데 네.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거의 모든 일을 대통령이 다 해주길 바라는 거의 전제 왕권과 같은 인식을 항상 갖고 살기 때문에
0: 예.
1: 공화국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만드는 자와 집행하는 자와 판결하는 자를 나눠놓는 것이 이 로마인들이 발견한 미학이기도 하고 각각의 역할로 그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이 결국 모든 게 다 이제 수렴이 돼서 국회의원도 장관이 돼야 되고
0: 예.
1: 국회의원 지사가 되고 지사가 되고 나면 대통령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정근대적인 논리에 그대로 매몰되어 있는 거죠.
0: 예.
1: 우리의 헌법과는 좀 안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리고
1: 네.
0: 가끔 이렇게 기자로서의 어떤 약간의 자괴감 같은 걸 느낄 때가 있는데 물론 현장에서 취재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과거의 선배들이 쓰신 글을 보면 와 정말 유장하다. 유장하단 말 요새 잘 안 쓰는데 유장하다.
1: 유려하다.
0: 유려하고 장엄하다는 느낌이
1: 있는.
0: 그런데 이게 이 임시헌장이나 이런 걸 보면 야 그때 참 문장은 이랬구나라는 이건 누가 썼어요 맨 처음에?
1: 아니, 정확하게 한 명의 저술자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임시정부 그러니까 3.1운동이 너무 크게 폭발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서울 한성 그러니까 이제 인천 자유공원이죠.
0: 예.
1: 그 메가도 동상 있는 거기서 한성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걸 시점으로 해서
0: 예.
1: 상하이에 모여들었고
0: 예.
1: 모여든 상태에서 상하이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이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당시 거의 뭐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여서 심의를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0: 예.
1: 그 뭐라더라 집단지성의 결과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조소왕 선생이라는 말은 왜 생겨났을까?
1: 조소왕은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중요했던 건 아니고 임시헌장은 19년 3.1운동 때고 그 이후에 1930년대 때 맨 처음에 이제 일본에 대한 독립만이 목표였는데
0: 그렇죠.
1: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세계 경제 대공황도 일어나고 뭐 자본주의의 폐해도 보게 되고 사회주의도 뜨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 나라는 일본을 몰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히 조선과 다른 업데이트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뭐냐 했었을 때 조선왕이 이제 삼균 세 가지 것을 고르게 한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교육을 고르게 해서 어떤 더 나은 자본 그러니까 기계적인 평등의 사회주의나 너무나 이제 불평등이 인정되는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좀 대안적인 방향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조선왕의 삼균주의고요.
0: 삼균.
1: 그게 이제 40년 대한민국 건국강령으로 이제 딱 세팅이 됐던 거죠.
0: 왠지 삼민주의가 떠오르긴 하는데 중국에.
1: 영향 받았죠.
0: 영향 받은 걸까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삼균으로 간 나름대로
1: 그렇죠.
0: 어떤 전환이 있군요.
1: 삼민은 이제 아무래도 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청나라를 타도하고 근대 민권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라면 삼균은 우리의 전통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적인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 하지만 원래 조선이나 정도전이 꿈꿨던 이런 어떤 유교적 전통도 우리는 굉장히 평등지향적이다.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헌법의 상상의 책을 내고 처음 강연회 갔다가 강연회에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초기에 우리나라 제헌헌법 국회 속기록 같은 거 읽어보면 굉장히 노동 문제, 평등, 균등 이거를 상식

0: 또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 토지개혁도 그런 거지 예. 뭐 영화 건국전쟁이 나온 것처럼 뭐 이승만 대통령 홀로 백성들을 하려 같이 여기서 무슨 토지개혁을 했다라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예.
1: 그러니까 이게 헌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예 전부 다 조금씩 모양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0: 심지어 1962년에 박정희 대통령 저서 나왔던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라는 책을 봐도 대통령 선거 출마하기 전에 썼던 책인데 거기 봐도 산업화를 왜 하냐. 민족적 평등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균등이나 평등. 그러니까 박정희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등이나 평등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1960년대까지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던 거고 그게 제헌헌법에도 많이 또 들어가 있었던 거죠.
1: 자, 삼균이라는 생각을 했. 그러니까 뭐 봉건제에서 빨리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민권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삼민주가 나왔지만 우리는 훨씬 더 그로부터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삼균 네. 나라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건가에 대한 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하하. 여기서 이선희 씨가 부르는 아름다운 강산 듣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헌법의 어느 헌법이든지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의 가장 확실한 취지, 중심이 되는 취지는 국민의 권리, 국민의 기본권입니까?
1: 네, 네, 네. 그건 뭐 사실은 뭐 근대 헌법은 다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자유와 평등에 대한 보장은 확실한 거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48년 재헌헌법을 통해서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 재헌헌법에서 이제 가장 당시 중요시 여겼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첫째 이제 국호.
0: 국호. 네,
1: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0: 민국으로.
1: 가는.
0: 민국으로. 아, 이거 중요하죠.
1: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자꾸 놓치는데 임정 얘기하는데 임정이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0: 아, 예, 예,
1: 그러니까
0: 예, 예.
1: 우리는 조선에서 대한제국을 거친 다음에 임시정부를 거쳐서 대한민국 정부가 됐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자꾸 임시사무소 같은 개념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니까.
1: 예, 그래서 임정이 말뿌리 돼 있지만 그 임정의 이름이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걸 확정하는 게 가장 컸고 대한민국으로 국호로 가는 거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소수가 뭐 고려공화국 같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거의 영향이 없었고 대부분 다 민국으로 가자라고 아. 주장을 했었고 그 두 번째가 놀라운 건 노동 문제입니다.
0: 노동.
1: 예, 그래서 현행헌법에도 빠진 게 이제 이균점권인데 일정 정도 이상의 이유는 기업주와 노동자가 공유해야 된다. 균점해야 된다라는
0: 균점.
1: 이 균점권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아. 재헌헌법에 들어가 있죠.
0: 예.
1: 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봐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논란이 심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한편에선 토지개혁 얘기하고 한편에선 이익균점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워낙 사회적 분위기가 혁명적이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소작제를 없애서 농민들에게 자기 땅을 돌려주고 농촌에선 공장에선 앞으로 산업이 발전할 거니까 노동자들에게 일정 정도 이상의 수익을 환원하면 그거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자본가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구조가 될 것이다. 이걸 세팅하자라고 하면서 재헌헌법부터 하여튼 박정희 정권 등장하기 전까지는 저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균등 정신인 거죠.
0: 생각해 보면 자본의 어떤 그 카르텔이나 힘 같은 게
1: 맞아요.
0: 형성이 안 됐을 때니까
1: 그쵸.
0: 가능했고 또 하나는 1920년대, 30년대를 지나서 40년대로 가까이 가면서 실제로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했던 네네. 노동자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때 분명히 있었다라고
1: 맞아요,
0: 하는 걸
1: 맞아요.
0: 염두에 둔 거겠죠.
1: 네. 그 실제로 이제 그걸 주도했던 문시현 의원 같은 경우가 대한노총 국회의원이에요.
0: 오.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낯선 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노총 국회의원 없잖아요. 근데 해방 재헌헌법 때는 대한노총 국회의원이 5명이 넘었습니다.
0: 그러니까 상당히 나라가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이
1: 그렇죠. 그래. 그렇죠. 헌법을 공부하는 게 중요성이 뭐냐면 남의 나라 무슨 북유럽이 좋다 이게 아니라 아. 1945년 50년 이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고 다양한 생각을 했는가. 근데 그게 사실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의 성과 때문에 다 묻혀버렸다. 네. 이 얘기는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생각되게 지금 심 소장이 얘기하신 것 들으니까 결국 그 과정에서 헌법에 담겨 있는 것들을 세세하게 공부도 못했지만 결국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성의 힘이라는 것도
1: 그렇죠.
0: 소멸된 거예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튼간에 장기독재기에 너무 길었고 그 긴 과정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끝날 줄 알았지만 이제 전두환 정권이 또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그 변형적이지만 또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 이 과정이 워낙 지난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원래 우리가 지향했던 가치가 이제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워낙 그 전두환을 무너뜨리자 이게 너무 컸으니까.
0: 너무 컸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근성으로 남게 되는 건데 거의 18년 동안에 박정희라고 하는 군사정부가 네. 있었고 전두환의 한 7, 8년의 군사정부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은 늘 그렇게 모시는 거고
1: 맞아요,
0: 국민은 맞아요. 국민이 뭘 외치거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렇게 권리는 원래 없는 거고
1: 맞아요, 맞아요.
0: 시혜를 받아야만 네네 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고
1: 맞아요.
0: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몸에 아예 뼛속 깊이 사무쳐 있으니까
1: 맞아요.
0: 벗어나는 게 어려웠어요.
1: 그리고 이제 지금 잊혀진 얘기지만 이제 사실은 내각제 이야기가 또 전두환 뒤에 사실 후사가 애매했었기 때문에 민정당도 내각제를 얘기했었고 노태우도 옛날에 이제 김영삼 3당 갔다 하면서 각소 내각제를 얘기했었고 해서 김영삼 집권 초기 때 김영삼 대통령이 내각제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민주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하면서 사실은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야권의 거목들 출신의 또 이 흐름이 강해서 개혁 진영조차도 결국은 이제 지도자주의가 강한 거죠. 네, 이게 좀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네.
0: 그렇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거대한 양당주의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의제 같은 게 다 소멸되고.
0: 네. 그러면 근데 개헌 얘기만 꺼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통령 임기를 그럼 1년 늘릴까요? 한 번 더 하게 놔둘까요? 절대 안 된다고 할까요? 결국 항상 최고 권력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행정 수반의 임기나 뭐 이런 맞아요. 거 가지고서 맨날 떠들고 흐지부지 흐지부지. 또 조금 더 나가면 뭐 선거 제도를 조금 어떻게 해볼까요? 뭐 이 정도.
1: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상상력을 스스로 제어하거나 잃어버렸거나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이나 나라의 정체성이나 나라가 가야 할 방향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담론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네.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쓸 때도 맨날 했던 얘기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자영업자란 단어가 헌법에 없습니다.
0: 네. 자영업자란
1: 그렇죠. 단어가 없어요.
0: 없어요. 없어요. 네.
1: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87년만 해도 자영업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할 때고 그럼 그 이후에 여성, 젠더, 환경 등등등의 네. 최근의 이슈들은 당연히 헌법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좀 들어가고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0: 나도 기사 쓰다 깜짝 놀랐는데 경영권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단어가 없더라고요. 법규상에.
1: 경영권이요?
0: 경영권도. 경영자는 이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건 헌법에도 당연히 없고 헌법에 없으니까 그 밑에도 아직 없어요.
1: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헌법에는 지금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특수계급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재벌. 혹은 이제 뭐 강남 뭐 등등등의 특수제도가 이미 있는 상태여서 사실 현재는 이미 헌법과 현실은 굉장히 부조화된 상태.
0: 그러네. 그래서
1: 우원식 의장이 이번에 막 분노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분들은 별로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아, 현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여당이 생각하는 헌법과 현실의 이반에 비해서 사회적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의 현행헌법을 지향하는 것조차도 좀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여서 좀 심각합니다. 네.
0: 나라의 온 지역의 이름이 다 특별시, 특별자치도 다 그러니까. 특별, 특별, 특별, 특별 뭐 이렇게 가는데.
1: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자체 단체장의 힘은 더더더 막강해지고.
0: 막강해지고, 예. 네. 네. 그걸 견제할 힘은 어디가 없어요.
1: 그렇죠.
0: 사실.
1: 그렇죠. 네.
0: 법상으로 잘 구성이 안 돼 있는
1: 맞습니다.
0: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산됐다라고 했던 그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0: 하하. 그러면. 앞으로 개헌을 한다면 뭐는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얘기도 한번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책을 낸 지 벌써 몇 년이 됐기 때문에 또 강연도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엄청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시민적 단위가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뭐 보더라도 뭐 바꿔야 될 게 되게 많죠. 뭐 대통령에게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뭐 국무회의 의결권 문제라든지 그 사실상 이제 국무총리가 그냥 이렇게 뭐 거의 뭐 얼굴마다 노릇을 하거나
0: 예.
1: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 때 봐서 알지만 국무회의가 대통령을 제어하지 못하거든요.
0: 예. 그럼 저희가 회의에서 도장이라도 빨리 찍어드릴까요? 뭐 이런 정도의 수준.
1: 근데 이게 프랑스 의원 집정부제라는 게 사실 말이 어렵지 본질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지만 내각이 독자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원수를 견제한다는 개념이거든요.
0: 예.
1: 그런 것도 우리도 이제 굳이 의원 집정부제로 안 가더라도 제도적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단위 자체가 지금 계속 멸실이 돼가고 오히려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상당히 좀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는 이미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피의 절반이 삼성 와이닉스다.
0: 예.
1: 근데 현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다. 이걸 뭘로 메꿀 거냐로 봤을 때 주식으로 메꾼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재정립을 한 다음에 노동권과 사회권을 보호할 것이냐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하나하나 좀 필요하겠죠.
0: 그렇죠. 아까 얘기한 기후환경도 집을 만큼 집어넣어야 되고.
1: 그건 심각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갈 때 다문화 맞아요. 사회와 관련된 어떤 선언 같은 것도 헌법에 사실 분명히 있어야만 다음 법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1: 사실 지역에 가면 이 다문화라는 말을 하지만 이분이 어느 나라 분인지 그리고 다문화 가정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뿌리를 내렸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다큐를 촬영하러 갔더니 시골의 장터인데 거기에 오래된 맛집 아주머니가
0: 예.
1: 여기 제발 저기 주말에라도 푸드트럭으로 동남아시아 음식 축제 좀 해달라고. 왜냐면 그 이미 농촌에는 동남아시아 분들이 훨씬 많아요.
0: 소비자가 다 그쪽이니까.
1: 네. 그래서 장터의 부분도 이미 거기 장사꾼 어머니들도 다 동남아 여성들도 많고. 그러니까 현실은 바뀌었지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의 어떤 가늠세 그리고 그걸 위한 법률적 정비가 구조화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0: 만약에 그런 작업이 늦어지면 예를 들면 아까도 극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극우 이념이 번지고 그러면서 타 인종 또 타 민족 타 국가 사람에 대한 차별 같은 것들이 그렇죠. 심해지고 그게 헌법에 딱 못을 박혀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갈 거니까라고 규정이 돼 있어야만 네. 그러니까 내 고향 조그만 시골 식당에 들어가면은 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인사말을 해요. 나마스테. 그게 그냥 그 동네 인사말이에요.
1: 아, 맞아요. 진짜 그래요. 네,
0: 진짜. 네.
1: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특권 계급과 그러니까 특히 정치 권력과의 싸움이라는 건 유능한 힘을 보였던 건 사실인데 이제는 이제 그건 좀 그래도 세 번이나 혹은 두 번이나 이걸 잘 막아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사회적 특권 계급의 문제를 재벌이나 경영 그리고 경제계 또 자꾸 이게 뭐 우리가 뭐 트럼프 때문에 망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트럼프 때문에 망할까 기후위기 때문에 먼저 망할까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0: 네, 네, 그러니까 네.
1: 새로운 어떤 생태와 지구 문제를 둘러싼 혹은 인권과 보편성, 다원성을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아젠다가 시민사회 안에서 발굴도 되고 그걸 또 지식인들이 후원하고 국회의원들이 후원하면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고착화질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래서 책의 제목이 헌법의 구조, 정치, 사회적 분석 이런 게 아니고 상상력이라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키워드들을 꺼내려면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력과 꿈을 제어하면 그런 단어가 안 나오겠군요.
1: 네. 네.
0: 알겠습니다. 자. 헌법의 상상력의 저자인 역사학자 심용환 역사인 교육연구소장과 함께 재헌절 특별 기획 인터뷰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헌법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우리의 바탕이자 근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부 안 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상상력에 의해서 새로운 헌법이 나라를 위해서 빨리 만들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주 한 주는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꺼이 이 자리를 또 맡아주신 노영희 변호사께 미리 고맙다는 인사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순서는 신문의 아름다운 나라 들으면서 작별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제헌절 연휴 첫날 고속도로의 정체가 상당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의 정체 구간은 모두 합해서 75km나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지날 때나 덕평휴게소에서 여주분기점까지 또 원주분기점에서 새마을, 동둔내에서 봉평터널 쪽으로 정체 구간이 아주 깁니다. 중간에 문막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도 났고요. 특히 대관령 4터널에서 1시간 전쯤에 승용차에 불이 났는데 이 연기 때문에 지금 대관령 4터널 양방향 모두 전면 통제 중입니다. 대관령 이전에 국도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도 강일에서 서종까지 20km 구간, 또 남춘천에서 내촌까지 44km에 달하는 아주 긴 구간 정체와 서행 이어집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재현입니다. 인간은 포유류 중에서 땀을 제일 많이 흘리는 존재라고 합니다. 여름철 땀은 때론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땀을 흘리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요. 달리기 같은 격한 신체 활동을 할 때도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얻게 된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지구력이라고 하죠. 인간은 다른 동물들을 압도할 만큼 빠르거나 강한 존재는 아니지만요. 회복하고 다시 움직이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끈기를 가졌잖아요. 옛 선조들이 바로 그 지구력으로 자기보다 훨씬 강한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오랜 시간 생존해온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능력을 발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합니다.

0: 서연의 여름 안에서 오늘 첫 곡으로 시원하고 상큼하게 들려드렸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오늘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용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용환입니다.
0: 네. 오늘 여는 말에서는 인간이 참 지구력이 뛰어난 생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두 분은 뭐 평소에 나만의 지구력 높이는 뭐 습관, 체력을 높이는 습관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2: 저는요. 네. 최근에는 이제 원래는 없었는데 네. 최근에 너무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예? 이게 그 다들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쩐남매
0: 아 쩐남매
2: 쩐남매 저희 조 팀장님께서 예. 제가 지난달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로 집에서 하는 스태퍼를 사주셨어요.
0: 그거 운동 많이 되잖아요.
2: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해봤는데 10분만 해도 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0: 맞죠. 그렇죠. 네,
2: 그래서 요즘에 그거를 매일 저녁마다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래서 조금 그 예전보다 약간 슬림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2: 아, 감사합니다.
0: 아, 저 표정을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이재한 그 팀장님은요?
1: 머니특별시 그 딱 그 뭐야. 그 메인 화면에다가 딱 이 얼굴 하나
0: 그러니까.
1: 딱 꽂아놓고 싶네요.
0: 아니면 그 우리 깨톡 이모티콘 같은 걸로 만들면 그러니까요. 애용할 것 같아요.
1: 방금 굉장히 해맑았다.
0: 그러니까. 네. 이재한 팀장님은 평소에 지구력, 체력 높이는 습관 뭐 어떤 거 있으세요?
1: 저는 좀 관계가 없긴 한데 최근에 일본 여행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처음으로. 지금 나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일본 갔다 왔는데 예. 거기에 약간 그 짱구 있죠? 짱구 캐릭터.
0: 그 숯검댕이 눈썹.
1: 그 짱 머시기가 사는 그 마을 배경이 있는 그 마을.
0: 영파들 먹고 뿌뚜.
1: 네. 거기에 갔다 왔는데 되게 정겨운 거예요. 정막이 흐르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딱 해보고 싶은 건 예. 아, 이 복잡한 상황 다 벗어나서 좀 이렇게 조용한 데를 좀 가서 좀 이렇게 좀 정막을 좀 즐기고 오자. 리프레시를 위해서.
0: 고요한 곳에서?
1: 네. 그게 괜찮더라고요. 되게.
0: 그게 조용하고. 지구력을 높이는 습관이에요?
1: 이제 생각을 비우는 거니까.
2: 아,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1: 리프레시하자.
2: 많이 걷잖아요. 예. 기본 2만 보니까 그때 체력을 늘리겠다 이런
1: 거 아닌데 어쨌든 좋은 분위기에 그 마을이 있었다.
0: 아까 본인이 좋았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질문에 그러니까 맞는
1: 그렇게
0: 대답을
1: 해보니,
0: 좀
1: 해보니 네. 되게 리프레시가 되고
0: 리프레시가 되더라.
1: 네, 지구력이 생긴 것 같고 그렇더라.
0: 무슨 얘긴지 예, 짱구로 마무리하는
1: 불만 있으세요?
0: 예, 불만이죠. 아이고 방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재한 팀장님이 짱구를 좋아한다는 것만 알게 됐어요.
3: 그래요. 짱구.
0: 예.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좀 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TBS 라디오 휴대전화 시민의 방송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방 시간은 물론이고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이고요. 편의점과 카페, 외식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 채용을 줄이거나 가족 경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키오스크 도입 등 무인화 검토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카페 업계는 원두 가격과 임대료, 재료비가 이미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더해져 고정비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외식업계 역시 인력난으로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편의점 업계도 경기 침체 속에서 운영비가 계속 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과 경영 안정자금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으로 가상자산을 빼앗긴 경우에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범죄 피해 회복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넓히는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빼앗겼을 경우 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피해 자산과 범죄 계좌에 남아있는 자산이 다르면 계좌에 남은 자산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고요. 또 범죄자가 탈취한 자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으로 바꿨다면 이를 매도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소나 배관 세척 서비스를 이용한 뒤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했고요. 특히 올해 1분기에는 19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넘게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서비스 품질 불만이 43%로 가장 많았고 업체의 추가 비용 요구가 24%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추가 비용 관련 피해 비중은 2023년 14.9%에서 올해는 31%까지 높아졌습니다. 대부분은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한 뒤 청소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를 이유로 비용을 더 요구한 사례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방문 견적을 받고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원희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요삐요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조금 멀리 다녀오셨군요. 충남 홍성이라고 합니다. 함께 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보험료는 그대로지만 대신 보장은 더 알차게 바꾸는 우리 가족보험 리모델링입니다.
0: 이렇게 가능해요?
1: 가능합니다. 와우. 알려드릴게요. 자, 보험은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소득 대비 이 적정 보험료 안에서 꼭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0: 네.
1: 오늘은 이 40대 부부와 두 자녀의 보험 사례를 통해서 기존 보험은 무엇을 유지하고 또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족한 진단비와 치료비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또 줄어든 보험 구조 안에서 연금 준비까지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에서 매일 머니특별시를 생방송으로 한 번, 재방송으로 또 한 번 챙겨 듣고 있는 40대 찐 애청자입니다. 저희 부부의 월소득은 약 600만 원 정도고요.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부모님 용돈의 경조사비까지 이리저리 나갈 돈이 많다 보니까 매달 돈이 좀 부족합니다. 분명 크게 쓴 것 같진 않은데 월말말 되면 통장 잔고를 보면서 늘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돈이 어디로 다 새는 거지? 그런데 얼마 전 만난 친구는 말 그대로 MBTI 파워 J형 인간이거든요. 가계부도 진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3: 영순아, 너는 애들 저축을 월 소득의 몇 퍼센트로 잡아놨니?
2: 우리 엄마 아니세요?
3: 나는 애들 학비랑 독립자금, 결혼자금까지 따로 통장에 관리하거든. 요즘 교육비가 늘어서 교육비 비율을 좀 높여야 하나 고민 중이야.
4: 나는 그냥 월급 들어오면 카드값 빠지고 학원비 빠지고 남은 돈 있으면 저축하는데 애들 것도 그렇게 퍼센트를 따로 따지는 거 너무 복잡하지 않니?
3: 아이고,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야.
2: 우리 할머니였다.
3: 우리는 월급 들어오면 말이야.

0: 먼저 나눠. 생활비, 교육비, 비상금, 아이들 독립자금, 우리 노후자금, 그리고 보험료의 소득, 보험료도 소득의 10에서 15% 안에서만 관리하려고 하거든.
1: 뭐? 보험료까지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관리한다고? 친구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카드 내역을 살펴보니까요. 정말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비, 생활비, 비상금 통장부터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보험은 혼자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저희 가족 보험료는 매달 약 50만 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아주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소득에 맞는 수준인지 보장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신이 없걸랑요. 이번 기회에 저희 4인 가족 보험 점검받아보고 싶어요.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맞게 관리하면서도 꼭 필요한 보장은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게 저도 좀 맞춤 상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저희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영환 팀장님이 하신 목소리는 어머님 버전, 재환 팀장님이 하신 목소리는 할머님 버전이 아니었나.
2: 그게 제가 딸 좀 버전과 더, 엄마 제가 버전이었네. 조금 더 얻었네요. 그래도 네,
3: 그렇죠? 딸과 엄마, 딸과 엄마, 딸과 엄마. 어. 누가 요즘 어머니들이 나는 막 이래요 누가?
1: 예? 그런 것도
3: 넘어가시죠.
1: 예예 네. 예. 본인도 지금 말해놓고
3: 네, 40대 청자님께서
1: 아, 네. 무슨 말을 하고 있나
3: 아유,
1: 맞습니다. 예 당연히 요청하신 네. 맞춤 상담 가능합니다. 예 잘 오셨고요. 소득 수준에 맞춰서 보험료 비중도 관리하고 필요한 보장도 제대로 챙기고 하기 위한 솔루션. 자 먼저 현재 보장 내역부터 같이 볼까요?
2: 네 우선은 가족 전체 보장 분석을 먼저 해드렸는데요. 자 보험료 기준으로 보면요. 사실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20만 원, 배우자님 20만 원, 그리고 첫째, 둘째 각각 해서 5만 원씩 해서 총 50만 원을 매월 납부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1: 네, 40대 기준으로 한 분당 월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다. 뭐 꽤나 가성비 있게 구성이 잘 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애들 보험만 좀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요?
3: 일단 보험료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1: 네.
3: 이 부부 보험료는 적정 범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이죠.
1: 네. 근데
3: 다만 문제는 보험료 대비 보장 범위와 진단금의 구조를 또 봐야 되는데
1: 예.
3: 뭐 그리고 또 아이들의 보험 같은 경우는 태아보험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이게 또 30세 만기 구조이기 때문에 보장 기간 자체를 또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놓인 거죠.
1: 예, 지금 구조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많이 쓰셨는데 결국 금액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구조에 좀 문제가 있었다. 자, 각각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2: 네, 우선 이 두 부부께서 이 부부는 약간 인꼬부부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료 똑같잖아요. 보험도 똑같아요.
1: 데칼코마니.
2: 데칼코마니예요.
1: 어.
2: 네. 자, 지금 각각 두 분에서 보험은 두 건씩 가입되어 있었고요.
1: 네.
2: 자, 첫 번째 보험은 바로 종합보험입니다. 근데 네. 여기에는 실손보험이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는 암뇌 심장 관련된 3대 진단비가 똑같이 1,000만 원씩 각각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1: 네.
2: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이 혈관 질환인 뇌랑 심장 관련된 부분이
1: 네.
2: 아무래도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부터 보장이 되는
1: 범위가 좁다.
2: 좁다. 결국 막혀야지만 보장이 된다. 라는 아~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월 보험료는 각각 8만 원씩 갖고 있었습니다.
1: 그랬군요.
3: 네, 그리고 두 번째 보험이 이제 핵심인데 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있죠. 예, 이 부부 각각 월 12만 원씩 납부하고 있었던 보험인데 사망보험금이 이제 아무래도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있고요.
1: 네.
3: 한 8천만 원 정도 설정돼 있었는데 60세 이후에는 3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1: 네,
3: 그리고 납입기간은 6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는 총 29년 동안 납입을 하는 구조였죠.
1: 상당히 오래 납입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보험인데요. 처음 가입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 있겠는데요.
2: 맞죠. 많이 달라지죠.
1: 예.
2: 특히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 원래 가입 목적 자체가 명확한 상품입니다.
1: 그렇죠.
2: 자, 보통은 아이가 생기면서 이 가족의 보호 목적 그냥 뭐 가입하는 경우 많죠.
1: 예.
2: 즉 이제 혹시라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잘못됐을 경우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사실 안전장치 같은 개념인데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구조도 바뀌고 또 경제 상황도 바뀌고 이 보험의 필요성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1: 네.
2: 자 이번 청취자님 같은 경우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물론 이 사망 보장이 좀 중요했던 거죠. 아이들이 어리니까.
1: 네.
2: 근데 이게 지금 15년 전 얘기인 거예요.
1: 어.
2: 15년의 지금은요. 많이 바뀐 겁니다. 첫 번째는 보장이 강화가 돼야 될 것 같다. 너무 좁다.
1: 예.
2: 내가 보장받을 게. 두 번째는 우리 노후 준비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현재는 관점이 많이 바뀐 상태였습니다.
1: 예. 15년이면 강산도 10년이면 바뀌니까 강산이 한 1.5번 정도.
2: 그럼요.
3: 아, 요즘은 강산 더 빨리 바뀌어요. 5년이면 바뀌더라고요.
2: 그냥 쭉 하세요. 오늘 네. 재미없어요.
1: 자, 실제로는 자, 필요는 있었지만 지금 구조랑은 조금 안 맞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조정을 해주셨겠죠?
3: 일단 종신보험 구조부터 좀 점검하면서 이 고객센터를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좀 파악을 했는데요.
1: 네.
3: 이 납입기간 15년을 기준으로 펀드 수익률을 살펴보면 일단 마이너스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해지환급률도 아무래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사업비가 높다 보니까 60% 정도의 좀 밑도는 이 수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 네.
3: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서 일단 불필요한 특약들은 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 사망보험금은 8천만 원 있었던 거를 3천만 원으로 어차피 줄어들게 되니까 3천만 원으로 먼저 감액을 좀 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월 보험료를 1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1: 네, 아까 환급률이 60%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는 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유지를 하는데 그 대신 매월 지출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좀 부담을 덜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2: 정확합니다. 예. 자, 핵심만 남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2: 정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두 분 모두 동일하게 준비를 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합보험 여기는 실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2: 이 실비는 이제 가입도 어려운 너무너무 좋은 1세대 실비 보험이었기 때문에
1: 화석실비다.
2: 화석실비예요.
1: 실비.
2: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5년만 더 납입을 하면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은 100세까지 보장되는 비갱신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당연히 유지해야겠죠.
1: 그렇죠.
2: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1: 네.
2: 다만 이 보장되는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진단비들이 천만 원씩만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1: 네.
2: 암진단비는 추가로 2천만 원 그리고 심장과 뇌 관련된 부분은 신뇌 혈관 진단비 준비해서 천만 원씩 추가했고요. 그
1: 예.
2: 외에도 항암 치료나 뭐 질병 상해 수술비 부족한 부분을 꽉꽉 채워서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1: 비갱신형으로.
3: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실비가 포함된 종합보험을 8만 원대로 일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부족한 진단비와 그 외 치료비는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 준비를 하면서 8만 원에 또 가입을 할 수 있었겠죠.
1: 네.
3: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 사망보험금이 있는 보험은 이 8천만 원을 3천으로 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 네.
3: 그 외 특약들은 좀 제거를, 불필요한 내용들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 목적이었던 이 순수 보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망보장만 받을 수 있게끔, 수정을 해서 월 보험료 12만 원이었던 거를 4만 원으로 감액을 한 겁니다.
1: 예.
3: 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월 보험료는 20만 원으로 기존 금액과 동일하게 준비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부부의 보험료 어떻게 됐을까요?
2: 두 분 합쳐서 20만 원씩이니까 똑같이 또 해드렸죠.
1: 아, 데칼코마니처럼.
2: 정확히 40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 예, 월 보험료는 그대로 가져가게 됐는데 대신 보장 구조가 훨씬 좋아진 그런 결과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들 보험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그 30세 만기 태아 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2: 맞습니다. 이제 첫째가 지금 현재 나이를 보면 15살, 둘째 12살이에요.
1: 네.
2: 현재 태아 보험 기반으로 준비가 된 30세 만기 구조로 준비가 보험이 준비됩니다. 있어서 이 부분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00세 만기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1: 네, 이렇게 변경할 때 혹시 뭐 체크해둬야 할 그런 사항들은 없나요?
3: 당연히 있죠. 이 2018년도부터 실비가 종합보험 안에 있던 내용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서
1: 네.
3: 실비를 단독으로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2018년 이전까지는 종합보험 안에 실비를 넣을 수 있었다면 2018년도부터는 실비를 단독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1: 네.
3: 근데 문제는 단독으로 가입할 때는 그냥 자동으로 100세까지 쭉 가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종합보험 안에 껴있다 보니까 종합보험이 30세 만기다 그러면 실비도 그때까지만이에요.
1: 그렇겠군요.
3: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종합보험과 함께 한 상품 안에 실비가 담겨 있을 때 아이들의 보험을 변경시킬 때는 그 한도 그 만기가 짧으면 이 실비도 같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1: 네.
3: 네, 따로 빼셔야 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1: 네.
3: 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단 두 아이들은 이제 10대 중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가입된 내용과는 다르게 진단비와 수술비에 좀 더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암진단비 5천만 원, 심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씩 그리고 질병과 상해에 관련된 수술비 그 외에 후유장애를 포함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월 보험료는 9만 원대로 설계를 했고요.
1: 예.
3: 여기에 실비 보험을 포함해서 9만 6천 원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아까 부부 보험료 40만 원이라고 하셨고 아이들 2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총 60만 원이에요. 이제 다달이. 아까 사연 우리 읽어드릴 때 부부 월 소득이 6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소득 대비 10%로 딱 이것도 맞춰주셨는데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물가가 더 오르고 의료

0: 감동이네요. 그 보험 납입이 끝나는 시기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험의 경우는 나중에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납입이 끝난 이후에 뭐 그때 나이에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또 추가로 보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보장성 보험 쪽은 딱 맞춰서 잘 준비를 해주셨고 여기에 더해서 저축성 보험까지 도움을 주셨다면서요.
1: 맞아요. 사실 처음에 상담을 신청하셨을 때 청취자님이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우리 연금 준비하고 싶어요 이랬어요. 네. 노후장 준비가 안 됐다 하셨거든요.
0: 노후 준비.
1: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소득이랑 나가는 금액 보면 뭐 용돈도 드리고 뭐 하다 보니까 당장은 이 부족한 보장성 보험만 준비를 해야지 뭐 나머지 여유가 없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내년에 여유자금 좀 생길 예정이니까 내년에 다시 상담을 해야겠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누굽니까? 듣자마자 바로 해답을 찾아왔죠.
0: 어? 뭐예요?
1: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가능합니다. 왜? 저희가 아까 전에 가지고 있던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줄였잖아요.
0: 어, 그랬죠?
1: 감액을 하게 되면 이게 부분 해지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해지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 해지 환급금이 약 70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이 자금을 활용해서 우리 노후 준비, 즉 연금 설계를 시작해보자. 말씀드렸어요.
0: 잘 됐네요.
2: 네, 전체적으로 이 고객님이 원하셨던 이 사연자님이 원하셨던 이 개인연금의 목표는 이 월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준비하는 거였는데
0: 네.
2: 한 번에 이걸 다 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현재는 일단 월 3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고 추가적으로 여유자금이 생기면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 나가는 구조로 설계를 좀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종신보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지환급금을 활용해서 초기 연금 재원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진정한 일석이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1: 네, 국민연금과 비슷한 결인 바로 확정금리 종신형 연금으로 준비해드렸고요. 네. 이거는 10년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0: 네.
1: 현재는 지금 700만 원이라는 현재 해지환급 목돈이 있어서 처음에는 큰 금액을 납입할 수 있지만 이 내년부터는 여윳돈이 또 생기면서 연금을 또 추가로 준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네. 30만 원씩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준비를 했고요. 여기다가 추가 납입을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추가 납입은 내가 가입한 금액의 200%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20만 원 정도 좀 추가를 해서 한 달에 매달 50만 원씩 납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자, 내년부터는 여유자금에 따라서 이 납입 금액은 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납입은 무조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내년에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30만 원씩 납부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50만 원씩은 해보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50만 원을 10년 동안 냈을 경우에 65세부터 평생 받는 연금액이 바로 60만 원씩 나옵니다.
0: 더 이득이네요. 그럼요. 50만 원 내고 나중에 60만 원씩 받는 거죠.
1: 연금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60만 원 때문에 아마 조금 우리가 좀 더 무리해서라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50만 원 잡으신 것 같아요.
0: 네네.
1: 대신 이 목표로 했던 100만 원에서 나머지 금액이 40만 원이잖아요.
0: 예.
1: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씩 추후에 여윳돈이 생기면 조금씩 더 준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0: 네,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되죠.
2: 네, 그리고 기대 수명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은퇴 시기도 요즘 늦어지고 있죠. 이런 경우 이 개인연금 수령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조정하게 되면 월에 80만 원을 평생 매월 받으실 수 있는 점도 함께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0: 연금 개시 시점을 뒤로 미루니까 그만큼 그쵸.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2: 거치를 더 오래 하니까.
0: 예.
2: 네. 그러면 어쨌든 첫 술에 배는 부를 수 없지만 연금이나 저축 관련된 내용은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이 금액을 키워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첫 스타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0: 네. 네,
2: 그래서 추후에 월급이 좀 인상되거나 여건이 좀 된다면 이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상품을 또 추가해서 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이 목표로 하는 이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보험도 연금도 한 번에 완벽하게 딱 준비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가족한테 필요한 보장이 뭔지 우선 점검을 하시고 현재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나씩 좀 차근차근 오늘 이 단어 많이 씁니다. 차근차근 구조를 잡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런 그 우리 건물을 지을 때도 뼈대부터 하나하나 살을 붙이고 구조를 잡아나가는 과정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집 가정경제에 관련된 구조라면 더더욱 중요하겠죠. 나 혼자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우리 집 또 전문가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담 잘

0: 맞춰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우리 신나는 노래 하나 들을까요?
1: 좋아요.
0: 네, 여행을 떠나요 어때요?
1: 아, 좋죠.
0: 한 소절 불러주세요.
1: 푸른 언덕에
0: 헤이 헤이 배낭을 메고. 안 해요 이재한 팀장님은?
2: 아, 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0: 안 들을게요. 이재한 대신 이승기의 목소리로 여행을 떠나요 듣겠습니다.
1: 재밌네요.

0: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민원실입니다. 소비자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의 업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민원사연은 2289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보험사나 카드사에서 치아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자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지만 계속 연락이 오다 보니 어느 날 설명을 들어보게 됐는데요. 보험료도 생각보다 저렴했고 임플란트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도 워낙 들어서 4년 전 치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험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해지하는 게 나을지 전문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라고 4년 전에 가입한 치아보험 에 대한 고민 민원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예.
1: 네, 실제로 이렇게 고민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0: 유지냐
1: 치아보험.
0: 해지냐 맞아요. 이것이 문제로다.
1: 특히 치아보험이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치아보험은 말 그대로
2: 아니 재밌어서.
1: 아, 그래? 네네.
0: 아, 되게 우리랑 웃는 포인트가 좀 다르지
1: 않아요? 오늘따라
2: 그 갑자기. 그게 뭐냐, 유지냐, 해지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바뀌어가지고.
0: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2: 갑자기 그 약간 시사 다큐처럼 이렇게 딱 바뀌어서 갑자기 웃겨가지고.
0: 아, 네. 그랬나요? 정 팀장님 네. 그랬나요?
1: 자,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지금.
2: 왜 갑자기
1: 이 패스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네네네.
1: 자, 우선 치아보험은 말 그대로 치아 치유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0: 그렇죠.
1: 자, 대표적으로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와 같은 보철 치료가 있고요. 크라운 치료를 비롯해서 인레이, 온레이, 레진, 아말감 같은 보존 치료도 보장해줍니다. 또 최근에는 치석 제거나 연구치 발치, 그리고 연구치 상실 등으로 이 다양한 치과까지도 추가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치아보험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바로 이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2: 아무래도 이제 보장 크기겠죠. 네, 보장 크기와 보장 기간. 언제부터 100%를 받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일 텐데.
0: 예.
2: 지난달에 상담했던 청취자님을 한 가지 좀 예로 좀 들어볼게요. 그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는 한 개당 75만원, 크라운 치료는 개당 25만원을 보장하는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월 보험료가 한 5만 9천원 정도, 그러니까 한 6만원 가까이 됐죠.
0: 네.
2: 그러니까 1년이면 약 한 71만원 정도 납입을 해야 되고, 4년이면 286만원 납입을 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또 면책기간, 감액기간까지 있습니다.
0: 아, 이제 또 전문용어 속속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 은근히 좀 헷갈립니다. 면책기간, 감액기간, 이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1: 자, 면책기간은 말 그대로 면책한다. 그 보장은 보장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면책기간이고요.
0: 예.
1: 감액기간은 우리가 주기로 했던 금액을 반만 주겠다라고 하니 감액을 한다 해서 감액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아, 면책기간은 아예 안 준다는 거고
1: 안 주는
0: 감액기간은
1: 거예요.
0: 반 주는 거라고요?
1: 맞습니다. 아. 자, 지금 같은 경우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바로 면책기간 면책기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가입하고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뭐 금액을 보장해 주지 않겠다. 이런 면책 있잖아요.
0: 예?
1: 안보험도 있고요.
0: 예?
1: 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가입 이후 2년이 지나야지만 100%를 보장해 줍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 우리가 발생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되면 받기로 한 금액이 50%만 나오게 될 거예요.
0: 그럼 2년이 감액 기간이네요?
1: 그렇죠. 2년입니다.
0: 예.
1: 자, 반대로 또 이제 그 요즘 많이 하는 크라운 있죠.
0: 네.
1: 자,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는 보통은 1년이 지나야지만 100%를 지급합니다. 자, 이전에는 이 절반만 지급한 상품에 대해서 자, 이렇게 뭔가 보장해주는 것들이 좀 많이 적었었는데
0: 예, 예.
1: 지금 같은 경우는 요즘 좀 더 이 보장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긴 하지만
0: 네.
1: 그래도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도 연간 보장해주는 개수 제한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가입 전에 내가 가입한 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고 가입한 게 중요합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뭐 면책기간, 감액기간 여러 가지 개념적인 부분도 메모 잘하고 계시죠? 잠시 메모하시라고 이쯤에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굿굿.
1: 좀 잘하고 있어요, 요즘에.
0: 네.
1: 자, 치아보험도 암보험처럼 젊고 건강할 때 가입을 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배우기로는 모든 보험이 다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해야 가장 유리하다, 더 좋다. 이렇게 전 공부했기 때문에 O! 응? 아니에요?
1: 자. 이게 물론 땡이라고 보기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대답은 좀 반대의 의견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치아 보험은요 대부분 갱신형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0: 자, 근데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해도 치료를 거의 보장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실제 치료보다 내가 낸 보험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1: 예, 예.
0: 자, 그래서 현재 중요한 거는 현재 치아 상태와 예상 치료 시기, 그리고 갱신 보험료를 함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보험이에요.
1: 그렇군요. 조금은 예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바로 그런 보험이네요. 치아 보험이. 그렇다면, 우리 2289님처럼 4년 전에 가입했던 치아 보험은 어떡할까요? 계속 유지할까요? 뭐 어떡해요?
0: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들 또 5만 9천 원, 약 6만 원 정도 되는 실비, 그 치아 보험을 예를 들어보면 4년 동안 유지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내신 금액이 약 286만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1: 네.
0: 자, 그런데 임플란트를 연간 한도로 3개를 치료받았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2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내가 냈던 금액이 보험료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1: 그렇네요.
0: 네. 게다가 치아 보험은 대부분 5년 또는 10년 갱신이기 때문에 또 네. 갱신일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절대로 이게 무심코 그냥 유지만 하다가는 보장 금액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어요.
1: 네. 치아 보험의 경우는 뭐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체 치아 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까?
2: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방금 정영환 팀장이 얘기한 거를 조금 다시 좀 더 얘기해 보면
1: 네.
2: 치아 보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암보험이나 뭐 혈관 질환 이런 것처럼 수천만 원을 보장해 주는 그런 보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개수마다 보장을 해 주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개를 한 번에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아까 90 얼마라고 했죠? 90 71만 원, 네, 71만 원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1: 네.
2: 그러니까 100만 원이든, 뭐 95만 원이든, 뭐 70만 원이든, 어쨌든 개당 그 정도니까
1: 네.
2: 임플란트를 뭐 3개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낸 보험에 대비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1: 네.
2: 근데 한 개만 한다. 그러면 사실 그냥 1년 동안 낼 돈으로 내가 보험료 낼 돈으로 내가 그냥 치료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일단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치아가.
1: 치아 쪽은.
2: 네, 충치가 서서히 진행되거나 잇몸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는 건강검진할 때 맨 마지막 코스가 이 치아 검진이에요.
1: 예.
2: 그거 할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소견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견을 받을 때 준비할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고
1: 네.
2: 보통 다른 보험이랑 다르게 치아 보험은 크라운 치료나 충전 치료 이런 내용들은 치료가 끝나면 바로 다시 가입할 수 있어요.
1: 네. 네
2: 그러니까 뭐랄까 고지를 해가지고 몇 년 기다려야 되거나 이런 게 없고 임플란트는 네. 5년을 기다려야 되지만 크라운 치료나 보철 치료 이런 보철이 아니라 크라운이나 보존 치료 이런 내용들은 치료가 끝나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충치 치료를 했다고 해서 아 이미 나는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가 끝나고 나면 바로 다시 가입을 하셔가지고 다른 치아들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1: 네. 네.
2: 그렇기 때문에 2에서 3년 안에 임플란트나 브릿지 치료 같은 보철 치료가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시점에 좀 이렇게 미리 대비해서 2년의 그 감액 기간 다 넘겨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고 또 크라운 치료가 예상된다 그러면 크라운 치료만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치약들을
1: 네.
2: 그래서 그렇게만 또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좀 많이 저렴해집니다.
1: 오.
2: 그래서 그런 좀 전략을 세우시면서 치아 보험을 준비하면. 보험료가 많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우리 2289님 덕분에 이 시간 치아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들어봤는데요. 오히려 전 치아보험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보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일찍 가입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특약을 무조건 다 끼워 넣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임플란트 같은 보철 치료라든가 뭐 크라운 치료라든가 치료비 부담이 큰 그런 항목 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심으로 준비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문자 상담 신청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알고 계시죠?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윤하, 내일도 맑은 하늘처럼.

0: 네, 유나의 노래 듣고 왔고요.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2737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직장인이고요. 회사 단체 실손보험 외에는 따로 가입한 보험이 없습니다. 평소에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어서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선배들은 기본적인 보장은 꼭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대부분 보험을 한두 개는 가지고 있으니 저도 고민이 됩니다.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 돈을 저축해뒀다가 치료비로 쓰는 게 나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라는 고민 민원 사연이에요.
1: 아, 일단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는 아니죠. 선택입니다. 그죠?
0: 예.
1: 근데 다만 이 보험이 왜 필요한지는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준비하는 것이 맞을 수 있는데 보통은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그 느껴질 그때는 이미 나이도 내 건강도 이미 좀 이렇게 악화된 상태로 많이 깨닫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0: 네네.
1: 근데 아나운서님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0: 미래에 대한 대비?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1: 예기치 못한.
2: 맞아요. 네. 더 정확히 표현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겠죠.
0: 네.
2: 여기는 뭐 질병이나 상해 뭐 혹은 사망 관련된 부분이 있겠고요.
0: 네.
2: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길 경우 사고나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시는 주 목적일 겁니다. 자, 질병이나 사고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경제적인 부담, 즉 돈입니다.
0: 그렇죠.
2: 자, 보험은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큰 비용을 대신 준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그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 정의를 해보자면 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미래의 어떤 경제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1: 그렇죠. 이제 그냥 딱 결론만 얘기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대비한다.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건강을 좀 이렇게 잃었을 때 또는 어떤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좀 해야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하면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0: 네.
1: 좀 뭐랄까요. 경제적인 타격을 좀 입을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0: 네.
1: 따라서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한 보호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0: 네.
1: 근데 또 그렇다고 보험을 많이 가입한다고 해서 뭐 사고를 다 막아준다. 뭐 건강을 무조건 지켜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어쨌든 보험도 확률의 문제니까.
1: 맞아요. 그 해당되는 사항이 생겨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너무 많이 가입하는 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고 어렵게 우리가 경제 생활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모아놓은 이 소중한 자산 이것이 한 번에 이 어떠한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으로 치료 비용 또는 나의 어떤 예기치 않은 생활비로 다 써야 되는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황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목적으로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나요?
2: 똑같이 보험 왜 가입하셨어요? 라고 청취자님들 만나서 상담해보면
0: 네.
2: 대부분 가장 많은 대답이 이거예요. 병원비 많이 나올까 부담돼서요.
0: 네.
2: 네. 자, 근데 병원비, 즉 이 치료비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 대부분 가입 중이신 바로 이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0: 네.
2: 자, 그래서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실손보험인데요. 병원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0: 네.
2: 그리고 입원이나 통원치료는 물론 각종 검사부터 치료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 바로 이 실손의료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실손보험을 제일 먼저 챙겨봅시다. 그리고 그다음은 뭐 암보험, 뭐 뇌심, 진단비 뭐 이런 쪽일까요?
1: 둘, 셋.
3: 나 자신 칭찬해.
1: 네, 맞아요. 네, 두 번째는 이 암, 뇌, 심장 질환 같은 주요 질병의 진단비나 수술비입니다. 이 보장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 소득 공백을 대비하는 목적이 아주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면 아무래도 치료비도 부담이지만 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0: 예.
1: 그럼 일을 쉬게 되면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거나 또는 직장에서 계속 기다려주진 않기 때문에 아예 끊겨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진단비는 무조건 많이 가입한다. 이거보다는 최소 1년 정도의 생활비 정도로 좀 버틸 수 있는 내가 좀 생활이 좀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도움은 되실 수 있죠.
0: 네, 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생활비는 진단비로 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건강보험 외에도 또 어떤 보험이 더 필요할까요?
2: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뭐 집이 있으신 화재 보험, 그리고 배상 책임 보험 이런 것도 필요한데,
0: 네.
2: 자 예를 들어서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로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생님 비용, 벌금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고요. 화재 보험은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웃집까지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필요한 복구 비용과 손해배상 문제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즉, 이 건강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발생하는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좋고요.
0: 네.
2: 이런 것도 함께 준비하는 게 결국 도움이 될 거예요.
0: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겠고요. 저희 샵 0951번 상담신청 문자창 언제나 열려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안녕바다의 별빛이 내린다. 랄랄랄랄랄라. 오, 오늘 좋은데요, 텐션? 예, 들려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원희특별시.

0: K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이고 연휴의 첫날이라 나들이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속도로 중에 양방면 전면 통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경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대관령 4터널에서 차량 4대가 부딪히는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조금 전 1시 25분경에 진화작업은 모두 끝났지만 현재 양방면을 전면 통제하고 처리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릉 쪽으로는 대관령 나들목에서 국도 쪽으로 우회를 하고 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강릉 분기점에서 동해고속도로 쪽으로 차량들이 우회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1도, 습도는 6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야!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킨 라디오 최강인지 최강일구입니다. 운동선수는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축구든 배구든 수영이든 종목과 상관없이 일단 무작정 달려서 극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네요. 뭘 어찌하면 좋을지 알 수 없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일지라도 뭐든 좋으니 일단 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땅을 파면서 땀을 흘려도 좋고 좋은 책을 베껴 써도 좋고요. 일단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안감, 후회, 절망 이런 것들이 활개를 치게 되죠. 하지만 몸을 움직이면 생각할 기운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마음이 어지럽다면 일단요 몸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도 점점 회복이 됩니다. 7월 17일 금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의 뉴스 연정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김범정입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몸이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면요, 머릿속을 맴돌던 고민들, 걱정들, 땀과 함께 흘러내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와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손발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귀는 활짝 열어놓고 말이죠. 좋은 음악 꼭 알아요.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주일계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정정화가 부릅니다. 신곡 같은데요. 왕대포 부른 정정화 씨 노래요. 왕대포, 예, 그 노래가 아니고 신곡이랍니다. 정정화가 부릅니다. 당신 때문에.

0: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면 대단이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드립니다.
1: 후기 후기 채우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소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이죠. 나는 네. 화낸다. 그래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입니다. 대화남 네. 최국 씨 어서 오시고요.
1: 오프닝을 또 읽다 보니까 네.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무슨 생각?
1: 저희가 이렇게 지금 뭐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문제 뭐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네. 저희가 뭐 대신 화내드리고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정작 여기가 제일 문제가 있는데 이 방송국이
0: 왜
1: 힘들어가지고
0: 왜?
1: 그런데 누가 누구를 이렇게 대신 저기 하겠다는 건지 참 네? 갑자기 그런
0: 현타가 왔어요? 현타?
1: 뭐 현타는 뭐 옛날에 왔고
0: 뭐 불만이 뭐야?
1: 어?
0: 구체적으로 해 불만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1: 아니 불만은 딱
0: 왜 출연이 안 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1: 저뿐만이 아니라 저 선배님도 그렇고 밖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들 지금 다 지금 1년이 넘도록 이렇게
0: 1년이 뭐야? 2년이야 이 사람은.
1: 1년이 넘도록 지금 월급 한 푼을 못 받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0: 그래.
1: 네. 아니
0: 아, 그 얘기를 뭐 자꾸 얘기해. 다 아는데.
1: 아니 계속 얘기를 해야 저기 아니 드라마 그거 못 보셨어요?
0: 뭐.
1: 삼교육?
0: 삼교육?
1: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라며.
0: 그러지. 네.
1: 아니, 계속 얘기를 하라며. 계속 얘기하려고 그래서 아.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 세훈이 형 나야 나 최국이에요.
0: 너 잘 알아?
1: 나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다고.
0: 잘 알아 그 사람?
1: 몰라요 나 어떻게 알아. 테레비에서 봤지. 시장님 아좀 어떻게 좀 아주 어떻게 좀 아 도와주세요.
0: 아 그냥 봤니 나하고 나이가 같거나 뭐 비슷한데 아 한 사람은 시장하고 한 사람은 출연은 못 봤는데
1: 다들 여기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들. 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제.
0: 너 여기서 말로만 하지 말고 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서울시 들어가봐.
1: 아 제가 들어가면은 뭔가 좀 그
0: 뭐가 해결책 있을 것 같은데.
1: 오해 소식이
0: 거기서 있습니다. 화를 내는 거야.
1: 아니.
0: 왜 TBS 문제 해결 안 해줘? 한번 해봐.
1: 그렇게 되면은 저기 색깔이 좀 이상해져.
0: 그래?
1: 느낌이 좀 이상해져요.
0: 뭐 네. 여기서 하는 거야, 그러면?
1: 형님 같은 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지.
0: 나야 가야 뭐죠. 알지도 못하는데
1: 뭐. 해주세요, 좀 가서. 진짜. 나 가서.
0: 아니, 여기서 내가 간다고 뭐 해결되는 거지.
1: 나 옛날에 잘 나가던 앵커인데.
0: 에이, 그때
1: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하고.
0: 네. 에이, 너 더위 먹다 왔냐? 갑자기 왜 들어오자마자 그런 얘기하냐, 열받게.
1: 저 더워요, 밖에서 저 덥긴 더워요 밖에.
0: 빠블로하고 뭐 한마디 네. 하고 왔냐 지금? 한마디 하고 들어온 거야?
1: 아니 맨날 그 얘기지 뭐.
0: 맨날 저... 뭐 바깥도 보니까 뭐 빠블로가 빠블로가 뭐 너한테 막 그러는 것 같던데.
1: 매주 그렇지 뭐.
0: 네. 알겠습니다.
1: 자, 아무튼, 네, 화이팅 하시죠.
0: 그만하고 저 할 얘기 하래. 자,
1: 네.
0: 이거
1: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아까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좀 화가 나는.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화나는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사가 안 된다. 아니면 뭐 갑질 당했다. 돈 떼었다. 이런 분들. 모든 고민을,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51. 그럼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는 그런 코너니까.
0: 참교육 시킨다고 그래. 참교육 시킨다.
1: 참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네. 그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0: 그러니까 이제 화낸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또 넷플릭스에서 또 세계 1위 아니야 이거에 드라마.
1: 아, 지금도 그래요?
0: 한 3위 하더라, 3위. 네.
1: 지금은 김 부장이 잘 나가던데. 김 부장. 네.
0: 김 부장 쟤야? 김경렴 부장이야?
1: 맞네. 김 부장이네. 어이 김 부장. 요즘 잘 나가던데.
0: 넷플릭스 잘 나가.
1: 시청률 20% 넘었어.
0: 소지섭 씨가 주연이네.
1: 어우 소간지.
0: 봤어?
1: 예?
0: 봤어?
1: 어 그럼요.
0: 나 아직 못 봤는데.
1: 다 봤어. 아 못 보셨어요?
0: 네, 아직 못 봤어요.
1: 아 보세요. 참 제가 봤을 때는 한 참교육의 한 0.5배?
0: 어 그 정도요?
1: 0.5배. 그런 액션.
0: 아니 저는 그 휴대폰 다음에 네. 요새 실검 뜨잖아.
1: 네네.
0: 그래서 김부장 이런 게 뜨더라고. 그래서 김부장 왜 뜨나? 저 파블로가 뭐 무슨 일 터뜨렸나? 그게 드라마더라고.
1: 아무튼 그러니까. 뭐 부장들이 다 뭐 하나 쳐 하나씩.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자 한 분이 올려주셨네요. 0651번님이에요. 저기요 최국 씨 참교육 좀 시켜주세요. 저는 입원 중인데요. 옆 침상에 환자분이 낮에는 자고 꼭 새벽 3시쯤 되면 텔레비전을 켜고 월드컵을 봅니다.
1: 아, 예.
0: 볼륨은 작게 한다고 하지만 아나운서 해설자의 슈! 꼭! 아! 이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쳐요. 나이도 많으셔서 뭘 하기도 그렇고 대신 화 좀 내주세요.
1: 아, 진짜 어르신 진짜. 알아요, 알아! 어? 그거 알아. 그 심정은 알아. 월드컵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축구 재밌는데. 이제 뭐 32강부터 16강 막 올라가가지고 더 재밌겠지? 근데 옆에 분들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어폰 끼고 들으면 되잖아. 이어폰 끼고. 왜 이렇게 민폐를 끼쳐. 왜 병원에서 딴 데도 아니고 병원에서 그 누워 계시는 분들 다 아프신 분들인데 뭔 얘기야?
0: 아이 좋아.
1: 환자들처럼 환자들끼리.
0: 아이고 좋습니다.
1: 자.

0: 왜 그 생각을 좀만 하면 그게 될 텐데 왜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하고 다들 이렇게 이기적이야. 아씨 여보게요 여보.
1: 자 최국 씨가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지금. 근데
0: 아 우리나라도 아니고 진짜 뭐 아 진짜 우리나라면 아니, 또 말도 안 해.
1: 아 근데 여보세요. 근데 그 병실 다인실 이래 가면은 텔레비전 한 대 있는데 네. 거기 이어폰 어떻게 끼냐? 진짜 되는 얘기를 해.
0: 보지 마 그럼. 이거 핸드폰으로 하이라이트만 하이라이트. 유튜브 하이라이트 깔끔하게 3분짜리 해주잖아요.
1: 네,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네.
0: 아 지금
1: 옛날에 그... 예. 제가 1983년에
0: 네.
1: 83년 아마 6월 네. 요맘때쯤.
0: 네.
1: 83년에 몇 살이냐?
0: 1학년이요. 아 2학년.
1: 몇 학년?
0: 초2.
1: 초등 2.
0: 네네.
1: 그러면 너 그때 그 멕시코에서 열렸던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기억나?
0: 아 기억나죠 멕시코. 예 네, 박종환.
1: 초등생이 그거 기억해?
0: 박종환 감독.
1: 너 공부 안 하고 그거만 봤냐?
0: 그럼 3학년 때 했나?
1: 아 83년이야.
0: 어, 그럼 2학년인데. 예.
1: 네, 네. 제가 병 말년.
0: 기억나요. 병에. 그 시골에서 네. 경기도 이천 살 때 있을 때.
1: 어 이천에 텔레비전 있었어?
0: 아 그때
1: 80. 칼라?
0: 80년대는 다 있었어요.
1: 칼라야?
0: 예. 네.
1: 오.
0: 그때 봤죠. 와 그때 정말 그 지금은 근데, 음질도 좋잖아. 네. 현재 바로 그냥
1: 그때는 저 삼성 이코노미 팀.
0: 예. 네. 네. 음질도 되게 안 좋잖아. 아, 그 그렇지. 현지 그 외국에서 막 그 뭐 라디오 에이. AM 방송처럼 막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1: 위성 네. 끊어지면 안 나와.
0: 어, 그 네. 잠시 현지 방송 관계로 뭐 어쩌고저쩌고 고르지 못한 점 뭐 사과드립니다.
1: 그 안테나, 그 삼성 이코노미 네. 빨간 테레비인데 네. 안테나 이게 잘 조절해야지. 아, 보이잖아.
0: 저 계속
1: 옥상에서 돌리고 있었어. 아, 형이 얘기할 때 아, 예. 가만히 있어. 좀 너도. 야.
0: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1: 말년 병장이 추억한 거를 너 초등 몇 학년?
0: 2학년이요.
1: 초등 2학년이 말년 명량의 추억거리를 갖다가
0: 아, 죄송합니다.
1: 자꾸 끼어들고 그럴래?
0: 아,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저기.
1: 인터셉트 할래?
0: 외부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
1: 아니, 그런데.
0: 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
1: 알겠어요. 내가 지금 저 병실인데 저렇게 시끄럽게 한다. 이제 네. 하지 마세요. 이제 참교육을 시켜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새벽에 또 경기를 했거든.
0: 아, 예. 예.
1: 새벽 4시. 지금도 다 맞아, 새벽에 맞아.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매치코니까.
1: 우리가 우루과이하고가 있는데 이거 아주 빅게임이야. 어? 다음날 새벽에 4시인가 해야 되는데
0: 예.
1: 6시에 기상나팔 울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대장님한테 가가지고 달, 여, 예. 어? 그래가지고 저, 우리 저, 본부대 중대원들을 위해서
0: 네.
1: 내일 새벽 4시에 기상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0: 오.
1: 단결. 네. 이제 중대장님이 가만히 있다가 좋아. 하루만 내가 예의를 해주지.
0: 아.
1: 그래가지고 4시부터 다 팬티바람에 앉아가지고
0: 아, 그때 군대에서
1: 줄 서가지고 내 옆에 쫙 앉아가지고
0: 아.
1: 했잖아.
0: 근데 다른 그 후임병들은 더 자고 싶어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그걸 또.
1: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
0: 네. 아.
1: 알았습니다.
0: 아, 아무튼,
1: 자, 하여튼 축구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됐는데.
0: 그렇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그 앞으로 지금 그 한 시간 동안 되게 시끄러우실 거예요.
1: 네.
0: 여기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코너일 수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네. 이 코너를 되게 좋아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좀
1: 소리를 빡빡 질러대요.
0: 네. 좀 안 들리시잖아요, 보통 네. 이제 그렇지. 나이가 좀 되면. 근데 이거 크게 하니까 잘 들려서 그래요.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 안성에 계신 분인데 요새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소통에 참 문제가 많어.
0: 그러니까요. 다, 저희도 다
1: 소리를 많이 질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어머니가 또 오해를 하신다니까.
0: 맞아 맞아.
1: 제가 내가 소리 안 들린다고 왜 화? 너는 왜 나한테 얘기하는데 화를 내냐? 화를 내는 게 아니라고.
0: 맞아.
1: 엄마가 못 알아들으시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다.
0: 맞아요.
1: 그래도 아니라는 거야. 아,
0: 저 참...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적 있어요.
1: 뭐라고?
0: 할머니도 이게 좀 안 들리셔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좀 크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어?
1: 너한테 욱하는 거지 그랬구나.
0: 어, 귀가 안 들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아, 화를 내면 어떡하냐고.
1: 맞습니다.
0: 그러면.
1: 예.
0: 그럴까 자, 생각이 나네.
1: 또. 어쨌든 뭐 최국 씨는 네. 뭐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4218번님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저희 부장님 혼 좀 내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얼마 전에요. 일 처리를 그렇게 하니 이 모양 이 꼴이지. 회사 밥 먹기 미안하진 않아.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 아 그러네요. 진짜.
1: 이렇게 얘기했대. 일 처리를 그렇게 하니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0: 네.
1: 회사 밥 먹기 미안하지도 않아 이랬다는 거야.
0: 할 말이 그 안 할 말이 있지.
1: 이거 인격 모독이다 이거.
0: 그렇죠. 이거 인격 모독.
1: 아 이걸 애둘러서 얘기를 하든지.
0: 그러니까.
1: 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존심 향하고 이게 뭐야.
0: 한마디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든가 그러면.
1: 그렇지.
0: 당신 언제 뭐 이렇게 세세하게 좀 이렇게 알려준 적 있어?
1: 네가 부장이야.
0: 혼낼 줄 나야지 이런 이.
1: 네가 부장이야.
0: 네가 부장이야? 그래도 네가 부장이야?
1: 한번 더.
0: 네가 부장이야고.
1: 김기현.

0: 부장이야!
1: 김 부장이야?
0: 왜 내가 맨날 나한테 짜? 어? 뭐 태어날 때부터 부장이야, 니가? 일 배워서 나중에 부장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걔 가르쳐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너도 월급 받는 부장이잖아? 아, 근데 월급 못 받냐, 요즘에? 아무튼, 뭐 아무튼 오너도 아니고, 어? 말고 하고 있어? 니가 인간이야?
1: 그렇지. 그 인간이 김경래 보고 얘기한 거고.
0: 그 회사법 니가 줘?
1: 418번님 속으로 다시 들어가.
0: 말 조심해!
1: 네? 418번님.
0: 뭐라고? 418번.
1: 아, 저 사연으로 들어가야지. 예.
0: 네. 그러니까.
1: 다 했어요?
0: 아, 다 했어요.
1: 자, 좋습니다.
0: 아, 그 말을. 그렇게 정말 이런 말 한마디가 평생 가요, 진짜.
1: 평생 갑니다.
0: 마음에 네. 정말 상처받아요, 이런 거.
1: 내가 최국 씨 얘기할 때 여보세요 그러면 오래 네. 가냐? 네? 오래 가? 여보세요 그러면?
0: 여보세요.
1: 최국 씨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내가 지적하려고 여보세요 그럴 때 한 평생 가는 거예요.
0: 형님
1: 괜찮아 내가 할 때는.
0: 예, 형님 금방 오케이. 까먹더라고요. 예.
1: 알았습니다.
0: 형님 이제까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상처되는 말이 뭐예요?
1: 그게 아까 이제 내가 말년병장 때 네. 예? 그 추억을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던 애가 나한테 네. 자기도 추억 있다고 우겨댈 때.
0: 이게 그렇게 상처가 되셨어요?
1: 상처가 돼. 내가 네. 초등생한테 이렇게밖에 안 되나?
0: 아 어? 진짜? 네? 네. 저는 어떤 그 PD가 네. 아니 저 부장님 아니에요 밖에 여기 네. 아니고
1: 아니, 제라고
0: 다른 방송국의 어떤 PD가
1: 황정호라 그래 황정호라 네.
0: 네. 나한테 네,
1: 뭐라고
0: 국민 프로그램 하는데 네. 어? 너 네가 웃길 생각하지 말고 네. 어? 네. 새우 잘 받치기나 잘하라고. 그 말을 하는데
1: 아 그렇지
0: 너무 상처가 돼. 너무 상처가
1: 한마디 해. 네? 네가 PD야 그래. 네가 PD면 다야. 아, 에이, 누군지 뭐, 얘기를 안 했잖아. 해. 에? 네가 PD면 다야, 그래.
0: 아이, 또 어떻게, 네가 PD면 다야?
1: 그렇지.
0: 야.
1: 그렇지.
0: 뭐, 네가 잘해서 네가 뭐 스타 PD 된 줄 알아?
1: 그렇지.
0: 어? 다 개그맨들 열심히 해서 한 거야.
1: 예. 야. 아니, 내가 그 PD 한번 해줄게.
0: 네? 아니, 하지 마요. 아니.
1: 하지 마?
0: 예.
1: 야, 국이야. 아, 진짜 MBC야?
0: 아니,
1: 이쪽 얘기하지
0: 아니, 그런 것도 얘기하면 안 되지.
1: 여긴 KBS는 없고 SBS, MBC인데.
0: 아, 뭐 아무튼 뭐 어디에 뭐.
1: 이렇게 하는 거면 여긴 뭐 MBC밖에 없어. MBC 라디오 PD야?
0: 아니야. 그럼 그 물어보지 말라니까. 왜 물어보고 그래.
1: 아, 그 라디오야? 저 텔레비야?
0: 아니야. 아니, 빨리 하세요. 빨리.
1: 아, 얘기해. 형이 혼내줄게. 형이 참교육시켜줄게.
0: 그럼 내가 뭐가 돼.
1: 이름만 얘기하지 말고. 아, 내가 그러면은 예. 그 PD 역할을 할 테니까. 어? 한번 더 그때를 떠올리면서 화를 내. 그럼 네가 참교육을 시키면 되잖아.
0: 아니 근데
1: 야 구가 야 인마 너 자샤 너 뭐 개그맨이랍시고 뭐 웃길 생각하지 말어. 어? 덜덜이나 잘해 인마. 너는 포졸이 딱이야 인마. 네가 뭔 장군하려 그래. 네 사이즈에 맞게 놀아 인마. 밥은 먹고 다니냐? 아, 말을 해 임마.
0: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이거는 뭐 말로 안 될 것 같은데.
1: 조폐할 거야?
0: 어, 너 좀 따라와 봐. 야, 너 씨. 아, 나 야. 아, 마시죠.
1: 그만할래?
0: 네,
1: 알았어. 아, 최국 씨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0: 아, 근데 제가 또 오버한 것도 있어요.
1: 컨셉이야, 컨셉.
0: 아, 그때 제가 오버한 것도 있어요, 사실.
1: 뭐라, 뭘로 오버했는데?
0: 아, 얘를 좀 잘 받쳐줘야 되는데. 어. 내가 막 애드립 치고, 나도 막 웃기려고. 흐름을 깨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1: 좋습니다. 뭐, 거기까지 하자고. 자, 이번에는 5644. 아니, 이제 노래 좀 트세요. 힘들어 죽겠어. 야, 나 2시부터 혼자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0: 아, 왜냐면, 저 부장님도 밖에서 이 코너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1: 아니,
0: 계속
1: 이제
0: 듣다
1: 재밌는
0: 보니까.
1: 재밌는 거하고 내가 힘든 네. 거는 고려를 안 해. 네? 자, 일단 5644번님 사연까지만 하고 참교육 시켜드리고, 둔포에서 해로, 둔포가 어디예요?
0: 모르겠어요.
1: D자 둔포, 군포로 하신 건가? 하여튼 D자 둔포에서 해루집이라는 횟집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전쟁 탓인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아, 해루집 횟집 그렇구나. 사장님이래. 네. 용기를 드려 한번 저분한테.
0: 전쟁이 그래도 좀 끝난다고 끝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참 경기가 안 좋네요. 진짜.
1: 이란 전쟁. 네. 네.
0: 아, 이게 근데 왜 횟집이 아 그렇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1: 그렇죠 네. 외식 경기가 많이 죽었으니까
0: 야, 여러분들 지금 좀 회 좀 먹어 좀 먹어 회 좀 회 좀 먹어 어떻게 맨날 고기만 먹어 어떻게 밥만 먹어 가끔 회도 먹고 그래 있죠
1: 닭고기 그만 먹고
0: 중포 가서 먹어 해루집 가서 먹어 해루집 가서 먹어 돈 없으면 가서 해루질을 해가지고 잡아서 해달라고 그래. 빚내서라도 해 좀 먹어.

0: 주행을 계속 하더라고, 네. 저코너.
1: 아까 준포의 해루집이라 해서 무슨 어디인가요? 그랬더니 아산시 준포면에 있다.
0: 아, 아산시?
1: 네, 아산.
0: 회 먹어? 아산시 준포면 가서. 회 드세요!
1: 여기 또 한 분이 준포가 어디냐면은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답니다 하면서 네. 구기 씨 회 좀 사줘봐. 응, 그래. 회 좀 사달라는데.
0: 누가?
1: 아, 청취자가 3523님이.
0: 3523님께서도. 네. 네. 와요. 네, 사드릴게, 사드릴게. 네, 사드리면 되잖아.
1: 니 돈, 니 돈 갖고 먹어, 그래봐. 예. 니 돈 갖고 먹어, 그래봐.
0: 아이, 어떻게 그래요. 보내주셨는데.
1: 아이, 또 마음 약해가.
0: 다금바리 사드릴게요, 다금바리.
1: 나는?
0: 아, 형도 사드릴게요, 다금바리.
1: 끝나고 갈래, 그러면?
0: 네, 근데 다금바리가.
1: 아, 끝나고 갈 거야?
0: 다금바리 포 있어, 조그만한 거. 포.
1: 야, 회를 먹어야지, 무슨 포를 먹어, 말린 거를.
0: 요즘 멸치를 다금바리 포라고 하더라고.
1: 여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아, 6, 한 사연 더 소개하래. 이거 네가 읽어.
0: 오늘따라 정말 웃겨 죽을 것 같아요. 아, 죽으시면 안 되죠. 두 분 케미 너무 좋아요. 이런 코너 있으면 대결 상대들 다 녹다운 시키겠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웃을 일도 없는데요. 이 코너 없었으면 정말 뭔 재미로 살겠어요. 두 분 화이팅. 아, 웃겨요. 배꼽 잡아요. 구기 화이팅.
1: 잡아요가 아니고 빠져요.
0: 네, 배꼽 빠져요. 네.
1: 구기 화이팅.
0: 아, 감사드립니다.
1: 예, 좋습니다. 네.
0: 배꼽 빨리 주우시고요.
1: 이 네. 더위에 체육 씨 이렇게 격려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0: 그 정도로
1: 체육이 잘한다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0: 그 정도로 재밌진 않은데.
1: 자, 드디어 제가 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네.
1: 실버돌 힘든 싱어 5승 지난주 가왕에 새로 등극한 가수입니다. 남산.
0: 네. 네.
1: 사우스 마운틴. 어디 있는지 알아? 남산?
0: 여기 저 있잖아요.
1: 서울시죠. 남산.
0: 그렇습니다. 남산.
1: 차만 타면 오는데 네. 국민가요로 지금 만들고 싶어하는 남산 씨가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오는데
0: 자리가 없다.

0: 남산 씨의 차만 타면 오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분이 네. 이제 5승을 해가지고 힘든 싱어 실버 요즘은 저희가 60세 이상만 출연하는 네. 실버들 힘든 싱어로 바꿨거든.
1: 그러니까요.
0: 나이 제한 뒀어. 네. 네.
1: 형님도 그래서. 나가시면 되잖아요. 형님 가수신데.
0: 에이, 자 진행자 때.
1: 실버 돌이시잖아요.
0: 아 실버는 실버인데.
1: 진행 겸 참가하시면 되죠.
0: 실버는 실버인데, 네. 아이, 나 심판이 선수로 뛰면 안 되지. 난 심판인데.
1: 감독이 선수로
0: 됐고
1: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인천 감독.
0: 자, 1034번님 네. 사연을 보내셨. 안녕하세요. 제가 운전하다 신호에 걸렸는데 횡단보도에 허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굽은 할머니께서 보따리를 들고 건너다 넘어지셨어요. 제가 차에서 내려 할머니를 부축해서 건너드리느라 신호가 켜져 있어도 출발을 못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기차에서 빵빵거리고 삿대질하고 화를 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일군님, 채국님 판단해갖고 혼 좀 내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면 저한테 화를 내주세요.
1: 아, 이게 왜
0: 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네. 네, 이거 아니, 다 그 상황을 봤을 텐데.
1: 상을 받으셔야지.
0: 그러니까. 정도면. 용감한 시민, 의로운 시민 아, 상을 받아야지.
1: 이건 거의 지금 양심냉장고 그분이랑 똑같은
0: 그러니까.
1: 케이스예요.
0: 양심냉장고 받을 분한테 화를 네. 낸다는 게 말이 아, 되는 거야,
1: 진짜
0: 이게.
1: 너무들 한다, 정말. 네? 이거 다 앞에서 봤을 거 아니야, 지금 할머니. 그러니까. 부축해서 건너게 해드리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야?
0: 네가 인간이야.
1: 네가 인간이야? 네. 니들이 인간이야, 빵빵거린 놈들. 니들이 인간이야? 그걸 못 기다리고 빵빵거려?
0: 빵빵.
1: 야, 그렇게 급하면은 너 뭐 버스 타고 가, 택시 타고 가든가 뛰어가든가.
0: 그치?
1: 야! 너는 부모 좀냐?
0: 아이, 좋아. 이거 좋아.
1: 니네 집에 삼촌도 없어! 이모도 없어!
0: 할머니, 할머니.
1: 없어! 할머니도 없어! 니네 할머니라고 생각해봐.
0: 니네 엄마,
1: 봐봐. 니네 어머니라고 생각해봐. 확 그냥 니가 인간이야?
0: 그렇지.
1: 아, 나라가 정말 아이, 진짜. 좋습니다. 왜 어쩌다 이렇게 참 정말. 아, 나 진짜.
0: 저거 한마디야. 빵빵거려.
1: 아, 그래서 다 배웠잖아, 이런 거! 도덕 시간에!
0: 아, 형이 지금 제안 좀 하잖아.
1: 아, 말씀하시죠.
0: 뭐. 형이 제안할 땐 가만히 있어봐.
1: 네.
0: 어? 빵빵거리다 빵빵 터진다 그래.
1: 빵빵거리다 빵빵거리다가 진짜 니네 빵빵 터진다.
0: 왜? 왜 한숨식을?
1: 아니 사람들이
0: 맥이 끊겼네.
1: 아니 그냥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0: 아니. 무슨 오해?
1: 에?
0: 뭔 오해를 해?
1: 아니,
0: 어디 참교육 시키는데 잘하라고 옆에서 하는 거지 훈수 두는 건데
1: 괜찮겠죠?
0: 뭐 오해를 해.
1: 어. 재밌죠 여러분? 빵 계속 빵빵거리다가 진짜 빵빵 터진다. 오장육부가 창자 터져 빵빵 다 터져.
0: 이번에는 1, 2, 3위님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일근님이 조금만 자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왜
0: 제가 너무 나서나?
1: 한번 제안했어. 한번 했는데 뭘 제안해. 자제를 해요.
0: 너 혼자 지금도 다 해.
1: 아, 이거 봐 이런 데니까 또. 네? 그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0: 잘 삐져, 잘 삐져.
1: 저는 네. 저는 괜찮아요. 네. 저는 너무 좋아요.
0: 이제
1: 어차피 할 말도 없는데 옆에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0: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네. 내가 너무 나서는 것 같아.
1: 아니,
0: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네가 저 사연도 다 읽고 화도 네가 다 내. 자, 시작. 6241.
1: 아, 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든? 아, 참,
0: 자, 시작해 이제. 나는 옆에서 보고만 있을 거야.
1: 아, 뭐 날로 드시겠다는 거야 지금 방송을?
0: 뭐 드실 게 뭐가 있어? 아, 어차피 출연해도 안 봤는데.
1: 예? 아.
0: 자, 해, 빨리.
1: 6416님, 저는 용달기사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남양주에 갔는데 전자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입력해야 줘야 하는데 몇 수십 번을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아니,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전화를 안 받아요. 성질 좀 내주세요. 최욱 씨. 대장, 최일구님, 사랑해요. 전화 받아! 전화 받아!
0: 야, 뭔 상황이야?
1: 돈 때문에.
0: 이게 뭔 상황인지 설명을 해.
1: 돈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돈을. 어, 왜 돈을 안 주, 아닌데? 사업자 등록증 입력해줘야 되는데, 아.
0: 이게 아, 뭔 말이야?
1: 아무튼 받아! 아, 전화 받아! 아, 형, 못하겠어, 혼자. 아, 못하겠다,
0: 아니야, 혼자 해야 돼. 네. 아, 청취자님이 하잖아. 제안을 하셨잖아요. 나서지 말라는데. 예. 자, 그러면 노래 정도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했습니다. 우연이가 부릅니다. 줄게요. 네. 뭘 준다는 거야? 근데 도대체.

0: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2373님, 아까 저 최국 씨가 이제 문자 읽어주고 화를 냈던 그 2373님, 이거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문자를 네. 다시 보냈네.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려면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줘야 발행하고 운송비를 받는 겁니다. 계산서 끊어달라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보내주는 겁니다. 자, 설명해봐. 뭔 말이야, 이게.
1: 아니 그대로 나왔잖아요.
0: 근데 설명해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자. 운송비를 받으려면 네. 이제 그 계산서를 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쪽에서 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계산서를 끊어주려면 네. 사업자 등록증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거 안 보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아, 내가 뭐 바보야 내가?
0: 의도가 뭐라고 봐. 네? 의도.
1: 안 주려고.
0: 그렇지.
1: 그런 거 아니야. 안 주려고. 아이고. 돈 안 주려고. 돈 내놔. 돈 갖고 와. 아주 고단수야 아주 진짜. 별에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아주 그냥. 어? 아, 예. 1232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예. 잘하고 있어요. 예. 최일구님 진행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좀 풀어지네 그러니까. 예, 기분 풀어져. 아, 저 자제하라고 그러니까 예. 영, 아, 약간 분위기 안 좋았는데. 예.
1: 근데 진짜 그런 건 있죠.
0: 뭐.
1: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이를 좀 먹어갈수록 저도 그렇고 예, 먹을수록 좀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예, 좀 잘 삐지고 좀 그런 게
0: 그래죠,
1: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0: 예. 예, 나이 먹어가면서 지금 아니까. 네가 야,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나 말년 명장 했던데
1: 아, 또 삐졌어.
0: 너 나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러냐 지금. 어?
1: 아, 저도 50 넘었어요. 아,
0: 50이 넘은 이 사람아. 난 좀 웃음 70이야 이 사람아.
1: 어, 아, 어? 진짜 뭐 올 때는 먼저 왔어도 뭐 저기라매. 아무튼 네.
0: 산들 따라 청취자님 일구형 애드립 좋은데 기죽이지 마세요. 누가 좋다는 거야
1: 제가요? 그러니까. 아, 요즘 애드립이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났어요, 진짜로.
0: 이번에는 연천 수색대원이세요.
1: 아, 진짜요?
0: 아, 진짜는 아니고 저희가 붙여드린 별명인데 아. 수색대만 지금 하루에 10km씩 산책하는 분이야, 저분이. 1096번님이 이런 문자를 줬어요. 안녕하세요, 최국 씨. 속 시원하게 화 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주말에 포천 주상절리길 멍우리 협곡 나룻길 왕복 12km를 다녀왔거든요. 이거 봐, 12km다. 하루에.
1: 와,
0: 근데요, 그곳은 둘레길 경관 뷰가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근데요, 네. 그곳에 자전거 라이더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곳은 오르막 내리막 계단이 높게 있는데 어떻게 자전거로 왔는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최국 씨 화 좀 내주세요. 아. 자전거는 제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타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1: 아, 그렇지. 여기 들고 왔나 보다. 자전거를 이렇게 다 들고 와가지고. 예.
0: 메고 들고 자전거는 들고 온 게 아니라 메고 왔겠지.
1: 그러니까 자전거는 좀 전용 도로로 가서 좀 타요. 예, 위험하잖아.
0: 아, 화를 내야지 지금 무슨 에세이 쓰냐 너 지금.
1: 아, 힘들어서 나도 힘들어. 형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요 이게. 아니 생각을 해봐. 계속 찌르고 있어 나.
0: 그러면 출연료 내나 못해. 출연료 좀.
1: 화요일마다 그래. 갔다 오면 와이프가 그래.
0: 뭐라고?
1: 너 어디 노래방 갔다 왔니? 왜 이렇게 목이셨어? 그래. 아, 나 라디오 하고 왔다고. 어. 야, 라디오 하는데 왜 목이셔? 그래서 좀 들어라 좀. 자전거 도로로 가.
0: 그렇지.
1: 자전거지 자전거. 어?
0: 아, 그렇게 소리 질러야지 하는 거지.
1: 그 뭐지?
0: 야, 그렇게 해줘야지.
1: 예. 네. 약은 약사에게.
0: 그렇지.
1: 처방전은 의사에게.
0: 그렇지.
1: 자전거는 전용 도로.
0: 그렇지.
1: 차는 차도.
0: 아, 이거
1: 사람은
0: 좋아.
1: 인도!
0: 아.
1: 어우, 유치해.
0: 아, 잘했어.
1: 예.
0: 아니, 그렇게 해줘야지, 이 사람아, 해내려면.
1: 그리고 둘레길, 이런 건 참, 이렇게 좀 걸어 다녀라, 좀.
0: 아니,
1: 이렇게 딱 경치 있기로 하는 거.
0: 화를 내서 해줘야지.
1: 굳이 꼭 그렇게 자전거를 꼭 타고 가야 되고,
0: 아,
1: 이 사람들.
0: 가만있어봐, 형이 얘기하는데. 형이 얘기하는데. 말년 명장이 초등 3학년에 자꾸 끼어들고 있어.
1: 아니, 아까 말한 거 힘들다고 그러더니 또 지금.
0: 아니니까 화를 내려면 제대로 화를 내야지. 그리고 힘들다고. 자전거 도로로 다니셔야지. 그게 말이 되냐고. 안 할래 가도 그러면. 어?
1: 생각, 잘 봐요.
0: 네.
1: 아, 예를 들어서 야 임마 네. 이거랑 네. 야 임마 어떤 게 더 무서워. 이 짱이 더 무서울 수 있는 거야.
0: 아, 그런 거야? 네. 아.
1: 중간중간 좀 그렇게 해야 돼.
0: 알았어.
1: 그리고 저 부장님 지령이에요 이게. 야 계속 화내지 말고 중간중간 좀 이렇게 좀 다운시켜 가면서 해. 어, 사람들 지겨워하니까. 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
0: 쟤도 감 떨어졌어 이제. 자, 이번에는 7907번님.
1: 주식도 떨어지고 감도 떨어지고.
0: 저는 구미에 사는데요. 비가 오는데도 더워요. 그런데 마트 입고 알바를 하는데 신입이 온 지 일주일 아니 2주도 넘었는데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어린 놈의 녀석이 분류를 해놓으면 대려 섞어놔버려요. 애 아빠라면서 일 좀 똑바로 해라, 화 좀 내주세요. 아. 이분 때문에 두 번 일하기 야. 힘들어 죽겠어요.
1: 아니, 아까는 그 김 부장님이 너 엄마 너 회사 밥도 아까워 막 이렇게 근데 요즘 반대되는 거네.
0: 저 이제 부하가 후배가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1: 이런 게 또 있다니까 진짜로. 너무 이거 지금 이렇게 일을 못 하면 또 짜증 나죠.
0: 우리는 청취자 편이니까 의뢰자의 구미에 맞게.
1: 야, 애써 불량한데 섞어놓으면 어떻게 해?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아무리 일을 못해도 다 그걸 알아서 이해를 해주고 다 배려를 해줄 텐데.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0: 그렇지.
1: 이게 뭐 이거 이게 일을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너 도대체 뭘 배우고 온 거야, 마 이지가? 유스가 어? 일을 배워 웬만큼 배워갖고 입사를 해야지. 와서 다 처음부터 배우려고 어떻게 해? 야, 네가 인간이야? 너 때문에 지금 두 번 일하시네잖아 지금. 어 얼마나 짜증나겠어 이분도. 가뜩이나 더울 텐데 짜 피가 운데
0: 네가 인간이야 말고 딴 거 좀 없냐?
1: 아 유행어라 그게 유행어라니까요.
0: 아 유행어인가?
1: 아, 유행어를 딱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
0: 알았어. 그러네. 아유, 나 진짜. 손흥민이 빼고 축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1: 그렇죠.
0: 그치?
1: 네, 그렇습니다.
0: 맞아.
1: 아, 왜 또 좋은 얘기만 해요.
0: 네, 알았어. 날 더운데. 자, 네. 조용필 노래 듣게 됩니다. 나는 너 저.
1: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0: 해봐.
1: 아, 해봐. 맞췄잖아요.
0: 나 해봐, 빨리.
1: 그래, 난. 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좋아해요.
0: 노래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야. 난.

0: 네, 조용필의 나는 너 좋아 좋아 한번 해보라니까.
1: 그런 의미 없는데.
0: 그래, 해봐.
1: 아직은 사랑을 몰라. 이거
0: 그렇지. 자신 없지?
1: 그래도
0: 쑥스럽지 너.
1: 우리는 좋아.
0: 너 쑥스럽지 에, 그거.
1: 아, 노래 못해요.
0: 예, 그러니까 좋아.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지. 뭐 9611님이 아 조용히 해봐. 형 얘기할 때. 네. 9611님 문자 보내서 우리 190형님 노래 선곡할 때마다 따라 부를 때 항상 빵빵 터지게 합니다.
1: 네.
0: 이 좋고 퀄리티 있는 방송 사랑합니다. 네. 아, 봐봐. 형이 저 노래 선곡할 때 네. 열 곡이면 한 일곱 곡은 아는 노래 내 노래를 불러드리거든. 네.
1: 응?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 응. 그 TBS 전체적으로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일단 이것만이라도
0: 허리케인 라디오라도
1: 허리케인 라디오만이라도 좀
0: 여기 저 몇 명 안 된다 그래.
1: 일단은 좀
0: PD 두 명, 빠블로 그다음에
1: 퀄리티 좋대잖아요.
0: 오빠싸고 저 기술 감독 저 밖에 세 명 있고
1: 빵빵 터진대잖아요.
0: 아, 가만 있어 봐. 네. 형이 얘기냐?
1: 네네.
0: 이게 정확히 알고 얘기해.
1: 아, 알겠습니다.
0: 얼마 안 된다고 그래. 여기 밖에 세 명 있고 여기 들어오고 저 둘밖에 다섯 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 네,
1: 다섯 명밖에 일단은. 그러니까. 아 근데 또 다른 분들 또 괜히 또
0: 아, 딴 데 지금 생각할 게 없지. 일단 여기만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래. 먹고 살지게 네. 좀 해달라고 그래.
1: 일단
0: 그래?
1: 저랑 최일구 선배 둘만이라도.
0: 아, 그것도 괜찮아. 쟤는 너무 남아.
1: 예, 저분들은 또 저기.
0: 그러니까 이 정도면
1: 예, 어차피 베린 몸
0: 됐어. 야, 지금 씨, 지금 바로 서울시로 가라 끝나는 대로.
1: 아, 죄송한데.
0: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1: 일단 농담인 거 아시죠? 예, 아유, 다.
0: 아이, 농담을 안 되지, 사람아.
1: 지금 다 힘든데, 다들, 다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러면.
0: 자, 예. 좋습니다. 하여튼, 난 최국 씨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예. 나 카드 빌렸다고 계속. 아까 말씀드렸더니,
1: 네.
0: 카드 하루 밀렸더니, 로봇 그 AI가 연락 오더라니까?
1: 네, 그러니까.
0: 먼 카드에 챗봇입니다 하면서, 나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랐어. 남자가 보통 네. 상담원 아니면 여성이 하잖아요.
1: 네네네.
0: 어이, 무슨 카드 챗봇 누굽니다. 그러더라고.
1: 아니, 그러니까. 이건
0: 남자 쩡쩡 목소리로.
1: 전략적으로 계속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편성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TBS 방송, 예, 허리케인 라디오 하루에 15분 정도는 그 읍소의 시간 해가지고 시장님께 바치는 뭐, 노래도 하나 선곡하고 편지도 쓰고, 예? 계속 도와달라고 에이. 계속 해야 된다며요. 참교육 회사 중에.
0: 그렇죠. 참교육에 그런 거 있었죠. 에이. 남한테 혼날 때 계속 혼나지만 계속 말고 해야지. 어른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런 차원에서?
1: 그렇죠.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 저 회 먹어라 그러니까 예, 최욱 씨한테 문자 왔어. 해 먹어! 뭐 네. 빛내서 해 먹어 아까 그랬잖아.
1: 네네네.
0: 그랬더니 3496님이 안녕하세요 최욱 씨, 최국 씨. 요즘요 횟집만 손님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값이 싼 분식집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1: 아, 경기가 진짜 안 좋구나.
0: 분식
1: 진짜.
0: 분식 먹으라 그래. 아. 분식 먹으라고. 분식 장려. 아,
1: 근데 내가 이거 화를 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0: 아, 할래야지.
1: 분식 좀 먹어.
0: 그렇지.
1: 분식 좀 먹어. 네. 분식 좀 먹어. 우리 다 우리 서민 아니야 서민.
0: 카드 빛내서 먹어 그래.
1: 어, 같이 좀 먹자 좀. 어, 그거 지금 그래도 좀 많이 옛날보다 좀 오르긴 했는데 많이 안 올랐잖아. 떡볶이, 라볶이, 김밥, 순대 이건 맛있잖아요.
0: 그렇지. 튀김.
1: 분식 먹어.
0: 튀김 뺐어. 튀김.
1: 튀김. 자, 튀김. 오뎅. 아유, 어묵에다가 이렇게 떡볶이 이거 소스 발라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또 이렇게 하고.
0: 떡볶이 소스 뭐 소스 떡볶이 고추장 하면 되지. 에이.
1: 아 근데 뭐. 이게 지금 분식집도 잘 안 될 정도면 지금 되게 많이 힘들구나.
0: 그래요.
1: 어떡하냐 진짜.
0: 아.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욱 씨 화내느라고 수고했어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자, 7200번님이 신청곡을 멋진 곡을 하셨네. 에릭 크랩튼이 부릅니다. 뭐야?
1: Tears in Heaven.
0: 뭐야? 뭔 뜻이야?
1: 하늘에 천국의 눈물. 뭐 그런 거 아니야?
0: 천국의 눈물이라고?
1: 네. 여기는
0: 불러봐. 불러봐.
1: 어?
0: 불러봐.
1: 우주.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0: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아이고
2: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3: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2: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4: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2: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3: 좋다.
2: 두루두루 누리라고?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7: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6: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7: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6: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7: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6: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양방면 전면 통제됐던 구간의 통제가 일부 풀렸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가는 길 대관령 4터널 안에서는 차량 사고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한때는 양방면 모두 막고 처리 작업이 계속됐는데 조금 전부터 인천 쪽의 통제는 풀렸습니다. 강릉 쪽으로는 여전히 전면 통제되고 있어서 대관령 나들목에서 국도 쪽으로 현재 차량들 우회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한편 금요일이자 제헌절인 오늘 나들이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6도, 습도는 5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허리케인 3부입니다. 흐른 날개 데디 파이팅 듣고 시작합니다.

네, 푸른 날개 데디 파이팅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죠. 잘 듣고 왔습니다. 3386님께서 사진과 함께 예, 나눔 선물 후기를 보내주셨네요. 4월 30일 방송돼서 당첨된 애청자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덕분에 천안으로 이사간 동네 형님 모시고 와서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하고요. 오늘도 방송 정성 애쓰는 일군님 돈가스 빠블로 PD님께도 늘 응원드립니다.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가락도에 바다나라 회 받으셨군요. 예, 안경 왼쪽에 계신 분이 자주색 점퍼 입으신 분이 아마 3386 청취자님 같고 그 옆에 흰 이 뭐예요 앞치마를 두르신 분이 바다나라 사장님이신가 봐. 어, 잘생기셨네. 예, 아주 인상도 아주 좋으시고요. 예, 좋습니다. 3386님 좋은 시간 보내셨다니 좋고요. 바다나라 횟집 사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당첨자입니다. 1307번님입니다. 1번 카네이션이 정답이고요. 저는 포천 예술정원 입장권을 받고 싶어요. 왜냐? 귀여운 손녀들 데리고 다녀오고 싶습니다. 1307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예술정원에 3명 입장권 보내드릴게요. 잘 다녀오시고요. 6748번님이 당첨됐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동네에서 부부 동반 모임을 다섯 집이 만들어갖고 봄가을 놀러가기로 했거든요. 청평으로 5월 말에 1박 2일 떠납니다. 이달 말에 1박 2일 청평으로 다섯 집이 놀러가신다네. 아이고 좋으시겠네요. 한우국밥 보내주면 욕이 날 것 같습니다. 6748님 동네 발전을 위해서 보내드립니다. 경기도 하남에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 한우국밥 6인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합니다. 오늘 가왕의 5승에 도전하는 울산 아지매 이세미 씨와 이를 막아설 고창산화의 도전자 김현 씨 출연합니다. 유튜브 시민의 방송과 50원 1회 문자 샵 0951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남산의 노래 듣고 옵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0: 스타의 사실 보조 진검승부. 자, 오늘은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입니다. 애들은 가라.
1: 실버돌
2: 힘든 힘찬 싱어.
1: 힘찬 싱어는 뭐야?
0: 힘든 싱어.
1: 잘한다.
0: 여기 출연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 이상만 출연하는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먼저 보조 MC계 복둥이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안녕하시고요.
1: 복이 들어온다. 싱어송라이터 힘찬 라이터 김태발입니다.
0: 네, 지난번에 울산 아줌의 이세미 씨가 송주아 씨 물리치고 4승에 올랐습니다.
2: 네, 네. 네.
0: 2주 전이었는데 네. 자 오늘 그 힘들다는 힘든 싱어 실버돌 가왕 도전하는데요. 자 초대 가왕이 만약에 된다면은
2: 오늘 된다면
0: 초대요. 저희가 이 실버돌 전에는 뭐 연령에 상관없이 주로 이제 젊은 가수분들이 나와서 했는데 네.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 파블로 PD가 기획을 해서 자 60대 이상만 한번 해서 실버돌로 가자. 그러니까 이거 시작한 지가 거의 올 초부터 했는데
2: 네.
0: 아직도 5승을 한 번도 거둔 가수가 없어요.
3: 없습니까?
0: 네, 정말 없어. 이세미 씨가 이제 4승을 거뒀는데 네. 오늘 이기면 그 첫 페이지를 여는 분이 될 거야.
2: 이 영광스러운 날이 네. 돼야 되는데.
0: 아이고.
2: 네.
3: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해요.
0: 여보세요. 네. 그 도전자가 그러시면 김 빼는 거지.
3: 아니,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좀 무겁게 왔습니다. 사성하고 도전한다니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죠. 이겨보겠습니다.
0: 그러면.
2: 우와.
0: 그러면 씁니까? 에이, 울산 KTX 타고 오시고.
3: 아, 그러게요.
0: KTX 타고 오신 거예요?
2: 아, 네, 네, 네.
0: 아이고, 그동안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KTX에 돈 엄청 내실 건데.
2: 아, 그렇네요. 제가 네?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1: 그 정도 왔다 갔다 하셨으면 거의 마일리지가 프랑스 왔다 갔다 할 마일리지가
2: 많았어요.
0: 무승부까지 해서 오늘 여섯 번째로.
2: 아, 그쵸.
0: 그러니까.
2: 복이 많아요.
0: 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세미 씨도 이제 지공대사 될 거 아니에요.
2: 아, 네.
0: 그죠?
2: 네.
0: 지공대사가 되면 그래도 깎아줘.
2: 응?
0: 네? 운임 깎아줘.
2: 아,
0: 이거.
2: 진짜요? 네.
0: 빨리 아. 나이 먹고 싶어요? 지공대사 하고 싶어요?
2: 아니요.
0: 자, 태발 씨 어때요? 네. 오늘 실버돌 초대 챔피언 탄생할까? 이세미 씨로?
1: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세미 씨가 지금까지 이게 계속 1승, 2승 뭐 또 위험한 고비도 있었고 네. 들꽃처럼 밟아도 아주 일어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은 충분히 실력이 있으신 거거든요.
0: 네. 무승부에 그것도 이제 이겨내셨고.
1: 그래서 실력자라는 거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세미 씨의 가왕을 막아설 실버들 소개합니다. 도전자 김태발 씨 소개하세요.
1: 자, 저희 제작진들이 우리 또 이세미 씨 또 5승하는 꼴을 못 볼 것 같아가지고 또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1: 아, 뭔가 또 이거를 꺾을 수 있는 하이라이트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준비하신 분이거든요.
2: 네.
1: 이분 상태가 좋습니다.
0: 네. 얼굴이 반짝반짝해. 얼굴에 뭐 발랐어요? 엔진 오일 바른 것 같아.
3: 오일 바른 것 같아요.
1: 그 손 두게 하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고요.
3: 반짝반짝.
1: 자, 오늘 나오신 네. 이 실버돌 경력이 일단 화려하십니다. 먼저, 어머나. 그룹 사운드로 데뷔하신 가수세요. 거기에다가 작사, 작곡 하시는 싱어송라이터에다가 이거는 이따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 1구 앵커가. 1구 앵커께서 신춘 문예에 당선된 바가 있는 시인이기도 하시답니다. 네. 아주 다재다능한 숨은 실버돌입니다. 자, 일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이 사랑한 가수 김 현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향을 노래하는 가수 김현입니다. 고창에서 왔습니다.
0: 네,
4: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0: 옛날에 장현이라는 저 가수분이 계셨었잖아요.
4: 네네.
0: 이름 의자로 현자시고. 네. 현자는 무슨 현자를 쓰십니까?
4: 속희현자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속희현이라고 있어요.
1: 속희현이요?
4: 네. 속희현이라고. 예. 거무련. 거무련.
1: 저는
4: 삼수변에 현자. 삼수변에 거무련.
1: 네.
4: 자예요. 속희현자.
1: 삼수변. 잠깐만요. 삼수.
0: 그거 어려운. 처음 듣는 한자가.
4: 속희현이라고.
0: 속희라는 게 왜 빠르게?
4: 예.
0: 속희라는 게 뭔 뜻이에요?
4: 그냥 저는 아버지 현자를 따서 김해이 됐기 때문에.
0: 하여튼 가문의 전통으로 알겠습니다.
4: 예.
0: 그룹 사운드 출신이시고 어떤 그룹 사운드를 하셨어요?
4: 하우스 밴드로 이제 그룹 사운드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30년 동안 하면서
0: 리드 싱글 하고 계시고.
4: 아니 지금은 이제 제가 2017년도에 지금 고창의 사세요를 1집을 발표하고 네. 좀 트로트가 나왔는데.
0: 아, 독립을 예, 하셨구나.
4: 그렇죠. 30년 또. 동안 하다가 아, 예, 일본 갔다 와서 마무리했습니다.
0: 일본까지 갔다 왔고.
4: 예.
0: 일본 가서도 활동을 하셨습니까?
4: 예, 일본 한 5년 반 있다가 오. 이제 갔다 와서 이제 해체하고 이제 그 라이브 클럽을 제가 운영하면서 우연치 않게 이제 그 김명걸 선생님 또 안동역에서 작품자.
1: 네.
4: 김명걸 선생님. 예, 예. 최강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의 고창에서 사수를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인연이 된 겁니다.
0: 뭐 거의 노래 인생이시네.
4: 네, 네. 올해 좀.
0: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하신 것도 아니고 예, 5년 반 동안 일본 어디 가서 네. 활동하셨어요?
4: 지바, 뭐, 우에노, 뭐, 기시초.
0: 거기 가서도 동료. 가수 활동을 쭉.
4: 네, 그럼요. 예. 네, 저희 밴드 그대로 올라가서. 그리고 활동을 왔습니다. 국내에서 그렇죠. 활동하다가 그대로 가서 활동, 5년 반 활동하다가 그리고 넘어왔습니다.
0: 야, 30년을 네. 같은 밴드가 이렇게 유지된다는 게 어려울 텐데.
1: 쉽지 않죠.
0: 예? 네?
4: 그렇죠. 진짜 어렵습니다.
0: 그러니까 그렇죠. 저기 그 영화 네. 보면은 그 퀸 있잖아, 퀸.
1: 예.
0: 네. 그 친구들도 중간에 막 헤어지겠다가 다시 만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4: 물론 멤버는 수시로 그 가끔 바뀔 수는 있지만 예. 그 맥락을 좀 끝까지 이어왔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예.
1: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신춘문예 뭐 당선하신 거 그 말씀을 드렸는데
4: 네, 그 이제 신춘문예 그 문인회 페이지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가을쯤에서 이제 2026, 206, 226페이지
1: 네.
4: 제가 시인을 그 시를 좀 다 써서 가을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1: 226페이지 넷째 줄.
4: 네, 2026에서.
1: 그래, 겨울호 시부문 네. 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어떤 시입니까? 한 소절 좀 읊어주실 네. 수 있어요?
4: 그리운 내 고향이라는.
1: 그러면 잠깐만 저희가 네. 그 겨울이라 그러니까 아. 바람을 한번 네?
4: 아, 예.
1: 겨울바람을 저기 잠깐만요 저기 시베리아 TBS 가운 나와주세요. 네. 시베리아 쪽에
0: 북풍 한선이 몰아닥친다 유명이다 이거지.
1: 자, 그거 한번 읊어주시죠.
0: 이게 만주벌판이네.
4: 그리운 내 고향 고향성 성백이.
0: 아니 여보세요. 네. 지금 북풍 한선 몰아쳐 추워 죽겠는데 목소리가 너무 여유가 있어. 오돌오돌 떨어야지. 아,
4: 네.
0: 그렇지 그렇지.
4: 그리운 내 고향.
0: 그렇지 그렇지.
4: 아, 아 추워. 고향성 성백이에 보름달이 또 오리면 그림이 생각나 달벗고 달려갑니다. 님이요 님이요 그리운 님이요.
0: 아니, 그, 저, 옛날 그 길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인걸음 간대 없고,
4: 네, 응?
0: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아, 그러니까.
0: 현대 시가 아니고 네, 옛날 네. 시 같아.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 가수 김현 씨 30초 셀프 PR 시작합니다. 시작!
4: 아, 어디서 왔느냐고.
5: 자, 안녕하세요. 가수 김희입니다. 고창에서 와서 타이틀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고창의 사랑이 고향 사랑을 노래하는 가수 김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0: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네.
1: 지금 들으시는 노래 고창에서 왔어요인데 이게 어떤 노래입니까?
4: 제가 금방 말했듯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릴 적에 고향을 떠나와서
1: 예.
4: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1: 아, 본인이 그럼 고향이 고창이신 거고 예. 지금 사시는 데는 아니시고
4: 아니고 서울 중랑에 예. 살고요.
1: 고창이 뭐가 유명한가요?
4: 노래 속에 있습니다만은
1: 예.
4: 수박, 고추, 장어.
0: 아, 장어.
4: 네.
0: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민물장어, 고창, 네, 풍천장어.
4: 풍천장어 유명합니다.
0: 왜 풍천인지 알아요?
4: 아, 그 민물과 썰물이 만나서 이렇게서
0: 네.
4: 예, 돌무대기를 보내면 거기서 잡은 것이
0: 그런 개우를 갖다가 풍천이라고 그러고.
4: 아,
0: 네, 이제 알았지.
4: 네, 저는 바람이 부는 개울가.
1: 저는 어디 지역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0: 아, 그러니까 형 얘기하잖아.
4: 예, 예, 예.
0: 그래서 저도 고창 가기 전에는 고창에 가면 풍천이라는 곳이 아마 있나 보다.
4: 아, 그건 아닌데.
0: 서울에는 전부 다 고창 풍천 장어 돼 있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0: 그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 민물집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지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민물 그 개울하고 예. 강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예, 그런 지점에
4: 예, 맞습니다.
0: 거기에 민물 장어가 서식을 예. 하는데.

0: 그런 개울 형태를 풍천이다. 아, 바람 풍자에 아마
1: 개천자.
0: 내천자 쓰는 것같더라고요. 그 다수 넣으셨구나. 고소하죠, 풍천장어. 네. 혹시 고창에서 장어집 하십니까? 아는 분이?
1: 아, 많이 있습니다.
0: 아, 많이 있습니까? 아.
1: 그래서 장어를 먹을 때는 몰래 갔다 옵니다.
2: 언제 한번 같이 갑시다.
1: 그러니까요. 아, 노릇노릇에 구워서. 거기에 딱 그 복분자에다가 네, 그 디저트로 수박 딱 먹어 먹어.
3: 바쁘시면은 택배로 좀 부탁드려요.
1: 좋아요, 좋아요.
0: 아이고. 자, 고창에서 왔습니다. 예.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저 남쪽 상간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가끔은 모양성의 소풍도 갔고요. 어머니 품속 같은. 모양성 그거네.
1: 아, 모양성.
0: 고창 그 시내에 있는.
1: 예, 시내에 있는 게 모양성이죠. 예. 예. 고창 읍성이라고 하는데. 예.
0: 선운사도 있고. 예, 복분자도 있고.
1: 맞습니다. 예.
3: 아, 지금 무슨 6시 내고향이야.
0: 자, 자, 여기까지.
3: 네, 장어 얘기나 라고 우리 이쌤이 신지를 까먹고 있었네.
0: 아니, 태화강에도 저, 뭐, 있잖아요.
4: 아, 많아요.
0: 좋은 음식.
4: 네.
0: 태화강이 있고. 구경거리는 거기 있고
4: 대수십리 대숲도 있고
0: 네. 먹는 거 중에
4: 아 먹는 거 중에 네. 태화강에서는 잡아서 네. 우리가 먹지를 안 하잖아요.
0: 네.
4: 요즘 검수돼 있어서
3: 그럼 일단 먹기 전에 소개 좀 갈게요. 예. 네. 자, 실버돌 힘드시고 오늘 가왕에 도전하시는 울산 아지매 아유 이세미 씨
4: 네.
3: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세미 씨 나와서 오십시오.
4: 아유, 반갑습니다.
0: 오늘은 빨간 레인코트 안 입고 오셨어요.
4: 빨간 레인코트를 입으려고 했는데 날이 조금 더워서
0: 네.
4: 오늘은 벗어놓고 왔습니다.
0: 파란 레인코트.
4: 네.
0: 반팔에 그 파란색.
4: 아, 네.
0: 꼭 저 여고생 같아.
4: 아유. 네?
0: 옛날 여고생 그 교복 입고 다니는 거.
4: 네.
0: 옛날 여고생 때 교복 입고 다니는 생각 다 나시겠네요.
4: 아, 그럼요.
0: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 밖에서 두 분 처음 만났을 텐데 인사들은 잘 하셨어요 서로?
4: 아, 네, 저는 저보다 동생인 줄 알았는데 오빠더라고요.
0: 오.
4: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동안이에요.
1: 네, 누나.
0: 자, 이제 이세미 씨와 김현 씨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라이브 시작합니다. 자, 김태발 씨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3: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직접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요. 무료 문자 TBS 앱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1번 이세미, 1번 이세미, 2번 장어, 아니야. 2번 김현. 아, 장어에 너무 꽂혔다. 2번 김현. 그래가지고 1번이나 2번 아니면 성함을 써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김현 씨, 도전자부터 하니까 본인의 1라운드는 본인 노래들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당연히 김현 씨 첫 번째 노래는 본인 노래 아까 잠깐 나왔던 고창에서 왔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이 부릅니다. 고창에서 왔어요.

0: 고창분들이 노래 듣고 계시면 아주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고향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백꽃 피는 날 호남선을 타고 서울로 왔다. 워낙 그 고창 가려면 그 호남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 타고 쭉 들어가면 고창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1: 맞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2: 자, 우리 그 김영 가수님 제가 이렇게 노래하시는 모습을 뵀는데, 누구 닮아? 자꾸 어디서 본 얼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웃상이세요. 웃고 계셔요. 항상. 그런데다가 가수, 저희 그 웃고 삽시다 부른 가수 피터펀 씨랑, 그리고 또 그 인생은 미완성 이진관 씨. 뭐 이렇게 섞어 있는 느낌이 드는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예, 각각이 지내고 있습니다.
2: 아, 얼굴은 닮았다는.
1: 예, 맞습니다.
2: 그쵸?
0: 이미지가. 피터펀 씨를 아십니까?
1: 네, 잘 알고, 동생입니다. 예. 같은 모임도 하고.
0: 그러시구나.
1: 진관 형님도 잘 알고 지내고.
2: 그러니까 얼굴이 살짝 그게 얼굴이 있으세요.
1: 네,
2: 자, 8238님께서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아주 찐 애청자입니다. 오늘 그 김영 가수님이 출연하신다고 해가지고 강원도 전 지역에 소문이 다 났어요. 아주 그냥, 응원 왔습니다. 김연 짱짱짱.
1: 감사합니다.
0: 김현 씨는 이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힘드신 거 실버들 이거 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1: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많이 들었고요.
0: 아, 그러셨구나.
1: 예, 그리고 출연했던 분들의 또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0: 아, 예, 고맙습니다. 예.
2: 자, 유튜브로 우리 안성민 님께서 김현 가수님 매너 좋고 노래 잘하시고 영국 신사입니다. 노래 실력 최고.
1: 감사합니다.
2: 이종이
0: 영국,
2: 넘버
0: 영국 신사요?
1: 아, 영국 신사입니다.
2: 아, 예. 옷을
0: 넥타이도
1: 네.
0: 그 뭐 잉글리시도 잘하시겠네. 영국 신사면. 예?
1: 하이.
2: 이종희 넘버원님께서 김영 가수님 그 장호의 흰발 제대로 받아서 1승 가자.
1: 감사합니다.
2: 김화성님께서 제 고향은 그 고창 고수면 은사리 문수사요.
1: 아, 구수 문수사. 예, 맞습니다.
2: 아, 아십니까?
1: 예, 바로 옆입니다.
0: 문수사도 선운사 같은 사찰인가 보죠?
1: 예, 사찰인데 네. 그 정도의 모양성 같지는 않고요. 선운사처럼 그렇게 좀 크진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저희는 사찰보다 현찰 좋아.
1: 약간 산에 산에 있습니다.
2: 자,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0: 자, 이번에는 자, 오늘 이제 드디어 과왕이 될 거냐? 5승에 이 성공할 것이냐? 이세미 씨의 첫 번째 네. 노래. 네. 역시 이세미 씨의 본인 노래죠. 네. 빨간 레인코트 듣겠습니다. 여러분 1번 이세미 씨입니다.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박수.

0: KTX하고 여섯 번째 올라오셔가지고 빨간 레인코트 이제 막 외웠어 이제 나도 빨간 레인코트 앞으로 여름 돼가지고 빨간 레인코트나 빨간 우산 쓰고 다니는 분들 보면 아 저 사람 헤어졌나?
1: 근데 빨간 레인코트 입고 비 오는 날 혼자서 거닐면 좀 무섭기는 해요.
2: 아 그렇게죠 보시는 분들이.
1: 네. 그리고 우리 일구행디가 막판에 이 멜로디를 지금 다 그 외우셔가지고
2: 아, 그렇죠. 예, 네.
1: 저 여자 하고 참전을 하셨단 말이에요.
2: 네.
1: 그래서 이 감독이 참전한 관계로 마이너스 3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김현희?
3: 아 너무 좋은 소리예요.
1: 네, 왜 갑자기 그 노래를 같이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선수.
0: 빨간 레인코트. 자 문자 좀 소개해 주시고요.
1: 자 유튜브로 리웃007님께서 천부적인 환상의 노래로 시청자의 심금을 울리는 이샘이 5승 가자! 하시면서 끝에 고향 오빠가라고 하셨거든요.
2: 아, 네.
1: 고향 오빠가 이게
0: 누군지 알아요?
2: 성함을 알아요.
0: 리유지의 리윗 007.
1: 리윗 007님.
2: 아, 제가 번호 저장은 안 돼 있어요, 머리에. 아, 네.
0: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아, 감사해요, 오빠.
1: 유튜브로 합천의 자랑. 이세미 가수님 화이팅!
2: 아유 감사합니다.
0: 합천이 고향이세요?
2: 아,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0: 아 그랬습니까? 네. 어, 죄송합니다.
2: 아, 네.
0: 어, 합천에서 태어나서 울산으로 이제 결혼하셨구나.
2: 아, 네, 네, 네.
1: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무튼 이세미 씨 지금 응원을 네. 해주시는데 다들 오성 가자고.
0: 아, 오성.
1: 오성. 사투리가 있으셔가지고 1성, 2성, 3성, 4성, 오성 가자.
3: 네. 오성 가자.
2: 오성, 오성 턱급. 어. 네.
1: 막 가자.
0: 처음 출연했을 때는 참 많이 떨고 그러셨는데
1: 맞아요.
0: 이제는 뭐 떨고는 거 없어.
2: 원래 첫놈이 네. 많이 떨고.
1: 이세민이 처음에 노래하실 때 기억 안 하세요? 빨간 할 때 손 오른손이요. 막 이랬어요 떨리면서.
2: 네.
1: 아, 여유가 있으시네요.
2: 많이 컸어요.
1: 그러니까 많이 컸네.
0: 하고요. 자 이제 2라운드로 더 접어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2라운드는 다른 분들의 노래를 불러주셔야 되죠.
3: 네네.
0: 2라운드 김현 씨 어떤 곡 준비했어요?
3: 저는 연모라는 노래를 선택을
0: 연모.
3: 했는데 어. 우리 박우철 선배님의 저의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네. 박우철 씨의 연모. 자 김현 씨가 부릅니다.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박수. 2번 김현입니다.

0: 씨가 방송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2번 김현입니다. 문자 주세요.
1: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한 번.

0: 김인 씨, 방울토리였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헤드폰 벗어주세요. 예.
1: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9697님께서 2% 매일 잘 듣습니다. 저도 고창 해리 살아요.
3: 아, 해리.
2: 예, 네, 아세요?
3: 예, 네, 해리, 바로. 고창 옆에 해리면이라고 있습니다.
2: 아, 네. 김현 씨 정말 잘하시네요. 한 표 드립니다. 파이팅 하세요. 하시면서. 어, 오늘 마치 그 고창, 동창이 하는 느낌이에요.
0: 아, 뭐야, 동창이
3: 하면. 다 모였나봐요.
2: 다 모이시는 거예요.
3: 네. 동창이 합니다, 지금.
0: 김현 씨는 네. 이분은 해리라고 그러고 네. 어디세요?
3: 저 고창 읍입니다.
2: 읍.
3: 네. 아~ 모양성 앞에. 모양성이 모양성 앞에. 고창 군청 앞이에요. 고창 군입니다. 시가 아니고. 그래서 고창 군 앞에 읍에 살았습니다.
0: 네, 그러시구나. 네. 네. 도해지 사셨네. 그래도 고창에서. 고창이 참 관광지가 되게 많아요. 거기. 네.
3: 그 뭐 기촌의
0: 일본 석기시대 무슨 부족 있던 그런 동네도 있고.
3: 네, 맞습니다.
0: 그죠?
3: 예, 예. 그 고인돌이 또 유명하죠.
0: 그 고인돌 마을.
3: 고인돌이 유명하지 예. 않습니까?
0: 거기 살아본 적 있어요? 고인돌 마을.
3: 거기는 안 살아봤는데, 예. 제가 음반을 내놓고 몇 번 찾아뵀습니다. 예. 우리 군수님이 직접 거기 가이드를 해주셔가지고.
0: 아,
3: 그 역사도 좀 알게 됐고.
0: 좋습니다.
3: 좋았습니다.
2: 김명희님께서, 쌤님, 연모도 너무 잘하십니다. 1승 가자 하시는데, 잠깐만, 쌤님이 뭐예요?
3: 아, 제가 노래 교실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아, 예. 그래서 쌤?
3: 예, 예, 그래서 쌤이 된 거예요.
0: 어디서 하세요? 노래 교실을?
3: 아, 서울 중랑구에 사고 있습니다.
0: 중랑구?
3: 네, 중랑구.
0: 네, 네, 서울 중랑구에 그러시구나. 사고 있습니다.
2: 705하나님께서 고창 아저씨 맛깔나게 참 노래 잘하십니다 하셨고요. 파란 파도님께서 김현 가수님 그 목소리가 백두산 유연상 같아요.
3: 예, 네? 네, 많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약간 허스키라.
2: 그러면서 네. 파란 파도님이 점수를 주셨거든요.
3: 아, 네네.
2: 어, 저는 그 마이너스 1점 거기서 드리고 풍천 장어 선전에서는 2점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건 내가 해. 내가 한다고.
3: 심사위에 따르게.
2: 왜 남의 캐릭터를 자기가 갖고 가고 그러는 거야? 애청자면 애청자인 거지.
3: 재밌네.
2: 아, 나봐요 좀.
3: 재밌어요.
2: 아, 진짜. 아, 유현상 씨 노래 혹시 아시는 거 계세요?
3: 네, 가. 잡아 잡아 꽃비를 예, 예, 잡아
2: 예. 이런 말은 안 했잖아요 그냥 아니야 그랬지 예.
3: 바로 나갑니다
2: 어 잘하신다
3: 네네.
2: 근데 아. 우리 그 이세미 님이요 어. 사실 오늘 지금 4승 하시면서 네. 솔직히 저의 개인적인 감정은 오늘 김현 씨가 가장 막강한 상대가 아닐까
4: 아,
2: 저는 지금 그 생각이
4: 아,
2: 듭니다
4: 맞아요 네. 아.
0: 자 아유, 이제
4: 강직을 만났습니다.
0: 어, 강직이요?
4: 강적.
0: 강적. 자 그러면 강적 앞에서 이세미 씨 오늘 무슨 가왕이 될 거냐 말 거냐 중요한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요? 마지막 들려주실
4: 아,
0: 노래?
4: 제가 존경하는 이미자 선생님 노래 네. 동백 아가씨.
0: 오 이미자 씨 노래 칼을 네. 뽑았구나.
4: 아 네.
0: 아 좋습니다. 자 이세미 씨가 부릅니다. 동백 아가씨. 물도 한 잔 마시고 한 모금 마시고.

0: 정답이었어요. 뭐 이민자 씨 노래를 한다는 건 뭐 노래 끝판왕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 4승 거둘 때도 두 번째 곡으로 이민자 씨 노래하지 않았어요?
1: 아, 네, 맞아요.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아, 오늘 저 5승 실버들 가왕을 위해서 이미자 선생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1: 아, 네.
2: 우리 이세미 님이 이미자 선생님을 이제 좀 롤모델로 존경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김현 가수님은 혹시 롤모델이 뭐 있으신가요?
3: 네, 저희 롤모델은 뭐
2: 랄모델
0: 박우철 씨. 네.
3: 박우철 선배님도 네. 계시지만 네. 그 진성 선배님도 제가 존경하십니다.
2: 예. 그럼 진성 씨 것도 해주셔야죠.
0: 잘해.
2: 바로 나와야지.
3: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2: 이미자 갑시다.

0: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자, 문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줄리아님께서 선곡이 기가 막히시대요.
1: 아이, 감사합니다.
0: 정통 트롯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는 선곡이 최고임을 알 것이다. 뭐야, 종교 집단이야, 뭐야. 자, 403호님께서는 꺄! 언니 최고, 간드러진다, 간드러져.
1: 아이, 고마워요.
0: 네, 그리고 희망이 짱님께서 초대 가왕, 초대 가왕, 초대 가왕, 이세미 가수님, 이세미 가수님, 파이팅, 트롯 여왕. 동백아가씨, 동백아가씨. 뭐, 별 다른 내용은 없어요. 요것만 쓰셨어요. 예.
2: 자, 네. 좋습니다. 오늘의 그 이슈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세미 씨가 거의 6주 동안을 저희하고 같이 매주 봤는데.
1: 네, 네.
2: 과연 실버돌 힘든 싱어 가왕으로, 초대 가왕으로 실버돌 가왕이 될 거냐 말 거냐가 오늘의 이슈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슈는 그 가왕을 꺾고.
0: 그렇지, 그렇지. 네,
2: 고창에서 올라온. 중랑구 노래교실 선생님, 네, 김현 가수가 그걸 무참히 깨버리고 첫 승을 거둘 거냐.
0: 그렇지. 네.
2: 두 번째 이슈가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자, 김현 씨. 자, 오늘 기사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3: 기사? 네? 저는 저기 선배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2: 아니, 그러니까 본인 희망상 말고. 예. 예정을 해서, 예? 아. 예지력을 발휘해서.
3: 아, 뭐. 그렇게 날 것 같습니다.
2: 어떻게 해요?
3: 아, 드디어 이세미 5승.
2: 첫 실버돌 가왕 탄생.
3: 가수 탄생.
2: 허리케인, 아. 허리케인 라디오 실버돌 힘든 싱어 첫 가왕 등장했다. 아유. 이세미 5승 성공. 이렇게.
3: 네, 그렇게 날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그 이세미를 꺾고, 네네. 이 김현이 첫 승을 거뒀다. 이런 기사는 안 날 것 같습니까?
3: 아, 드디어 4승을 꺾고, 네. 자, 1승에 김현 가수 성공하다. 네.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2: 아니, 여보세요. 기사는 하나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3: 제 희망사항이라고요. 아,
2: 기사는 5승이 될 것 같다.
3: 예, 예, 예.
2: 이세미 씨가. 예, 예. 자, 이제 다 했어요. 자, 이제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오늘 뭐 자주 허리케인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다는데 실제로 나와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3: 맞습니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신 분에게 다시 감사드리고요. 이런 또 즐겁고 행복한 방송, 우리 허리케인 진짜 이 멋진 방송에 초대 가수로 왔다는 것만 해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2: 아유, 별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3: 그, 정말로 힐링하고 또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2: 좋습니다. 네. 이세미 씨는 어땠어요? 오늘 KTX 타고 올라오면서, 아, 오늘 이제, 오늘 이기면 드디어 대망의 힘든 싱어, 실버돌 가왕이 되는데.
1: 예, 네, 5승에 약간 부담감이 있는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2: 아이고, 저런.
1: 가면은 혹시 떨어질래나? 오늘 광적이 나타나면 떨어지겠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역시 광적이 나타나서, 아, 불안합니다. 네.
2: 사람이 큰일 앞두고 있으면 전날 잠을 설치게 되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2: 아까 고창에서 왔어요. 그 노래도 뭐, 모양산에 가서 소풍을 갔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3: 맞습니다. 모양성이라고 있어요.
2: 모양성창.
3: 네, 바로 고창 그 모양성이 그 모양성을 기점으로 해서 성 또 의미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아, 그래서 모든 행사할 때 거기서 하는데.
2: 하여튼 어렸을 네. 때 소풍 네. 가려고 그러면 전날 잠 못 자는 것처럼.
3: 아, 똑같습니다. 설레는
2: 거. 생각하셨습니까? 예, 예.
0: 저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김현 가수님에게 살짝 이제 마음이 가는 이유는 그 장어가 주인집 장사하시는 분하고 친하시다 그래가지고
3: 아, 예, 예.
2: 여러분 계시다 그래서
3: 자 모시겠습니다.
2: 자 그러면 대결 결과 예. 자, 오늘 아주 중요한 힘든 싱어 대결이었는데요.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0: 최고의 하이킨 라디오.
1: 자, 실버돌 힘든 싱어. 자, 오늘 결과 김세발 씨 발표하세요.
2: 자, 오늘은 진짜 최대 격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거에서는. 정말, 왜냐면 일단 우리 김현 가수님이 너무너무 오래된 그 음악적인 연륜으로 실력도 좋으시고, 매너, 무대 매너도 아주 좋으시고, 맞아요. 최고였었던 것 같아요. 늘상 웃어주시고. 자! 오늘의 실버돌 힘든 싱어, 우승은? 장어 먹어야 되는데 이세미!
3: 감사합니다.
4: 빨간 레인코트 입은 저 여자.
1: 아이, 축하해요, 이세미 씨.
3: 감사합니다.
1: 청취자께 기쁨을 한 번
3: 네.
1: 전해주세요.
3: 아유, 이렇게 제가 우승하는 동안에 이렇게 아이 네.
1: 왕관도 갖다 씌워줬네요.
3: 예, 이렇게 우리 힘든 가수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청취해 주시고 응원까지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TBS 허리케인 힘든 싱어 프로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자, 김현 씨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는 보내주셨습니다만 아깝게 첫 승을 거두지 못하셨어요. 다음에 저희가 이 패자부활전을 하니까 그때 꼭 좀 나와주시고 소감도 좀 한번 들어볼게요.
4: 오늘 저 이세미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걸음에 정말 또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 여보세요. 진행하시는 겁니다.
2: 김현 형님, 저는 형님 밀었어요.
1: 자, 그러면 이세미의 빨간 레인코트 입은 저 여자,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실버돌 첫 가왕입니다. 축하드려요, 이세미 씨. 예. 자, 이세미 씨, 김현 씨 나와서 감사하고, 김타발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제헌절이고 연휴의 첫날이라 나들이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천,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고 음주 후 입수 금지, 또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 주위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가는 길 기린 3터널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쪽으로 1km 정도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0: 운영위원 김철규입니다.
1: AI가 미술전에서 우승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사진대회에서는 우승작들의 AI 사용 논란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AI가 정교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뽑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간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의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냐라는 암울한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0: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미술계가 맞이한 기술적 충격이 또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19세기 세상을 흔들었던 카메라의 발명과 사진의 등장이 그러했죠. 기계가 현실을 완벽하게 복제해내기 시작하자 당시 화가들은 이제 회화의 시대는 끝났다며 절망했습니다.
1: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화가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 같았던 카메라는 오히려 화가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피사체를 똑같이 그려내야 했던 직무에서 벗어나 화가의 주관이 중심에 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자에서 작가가 된 것이죠. 그 이후 인상주의, 추상미술, 그리고 개념미술까지 미술은 2차원 평면을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갔습니다.
0: 마르실 디상은 가게에서 흔입하는 남성용 변기를 그대로 가져와 미술관에 두고 샘이라는 제목을 붙여 전시했습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변기를 떼어다 미술관에 두었다면 그건 그저 황당한 해프닝이나 대강공의 작업에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상의 변기는 현대미술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흔 든 위대한 혁명이 되었죠. 아무나 똑같이 변기를 전시한다고 해서 디상의 샘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될까요?
1: 결정적인 차이는 그 행위와 물건 뒤에 숨겨진 맥락과 서사입니다. 즉 인간과 인간이 주고받는 주체적인 질문과 의미 부여를 통해 어디에나 흔하게 있는 변기가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AI는 완벽한 구도와 화려한 픽셀을 순식간에 조합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에 왜 지금 우리 공동체가 주목해야 하는지, 어떤 시대적 아픔과 철학을 담고 있는지 의미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의미는 오직 인간, 그리고 인간이 쌓아온 서사만이 부여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니까요.
0: 그렇기에 AI가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시대는 인간에게서 창작을 빼앗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와 서사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죠. 우리 인류는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의미와 서사를 만들고 부여하게 될까요? 앞으로도 TBS FM 95.1MHz 언박싱 AI와 함께 고민해보시죠. 저희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오늘도 언박싱 AI는 최신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반도체 초과세수 이야기를 다각도로 다뤄봅니다. 시작에 앞서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카라의 프리티걸.

0: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지웅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소식은 무엇인가요?
1: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UN이 AI for Good 글로벌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라는 소식입니다.
2: 네.
1: 전 세계가 이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나서면서 주요 정책과 규범들이 이 국가나 기업별로 좀 분산돼서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UN이 AI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AI for Good 글로벌 위원회를 새로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2: 그렇군요.
1: 이번에 새롭게 발족한 글로벌 위원회는 지난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0: 이름이 좀 다소 추상적인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AI for Good, 뭔가 좀 애매하죠?
2: 그냥 잘해보자 이런 느낌 같죠.
0: 어떤 사람들이 이런 위원회에 포함됐을까요?
1: 네, 일단 AI for Good 글로벌 위원회의 공동의장은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최고 경영자와 폴 카감의 르완다 대통령이 맡고 있고 ITU 사무총장 도린 보그단 마틴이 상임 부의장을 맡는다고 알려졌습니다.
2: 네.
1: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NDJC 아마존 CEO, 브래드 네.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그리고 잭 클라크 엔트로픽 공동창업자와 에이단 고메즈 코이어 공동창업자가 위원회의 명단에 같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2: 네.
1: 그 다만 구글 딥마인드나 메타, 오픈 AI 등 이 AI 빅테크들은 창립 멤버 명단에서는 빠졌다고 알려졌습니다.
2: 뭐 사실 진짜 주인공들이 빠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0: 핵심 멤버들이 없죠.
2: 네. 그럼 이 위원회에 대한 시각 어떻게 좀 갈리고 있나요?
1: 네, 일단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 AI 개발과 활용 전략이 UN의 네. 다자간 논의 테이블로 전환되는 어떤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아, 예. 점에서 네.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2: 그렇군요.
1: 합니다. 또 AI를 이용한 불법 콘텐츠 생성이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논의도 개별국 규제에서 글로벌 논의로 이렇게 전환돼서 글로벌 AI 안전 기준과 국제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가능성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1: 다만 이제 아까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일각에서는 이 구글과 메타 뭐 오픈 AI 같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 AI for Good 글로벌 위원회가 실제로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그 불투명 이런 내용이 불투명하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0: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한 좀 규제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에 규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또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현지 시간으로 6일이었는데요.
2: 네.
1: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AI 거버넌스 관련 행사 연설에서 치명적 자율무기는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2: 굉장히 워딩이 세네요.
1: 예, 워딩이 좀 세죠.
2: 네.
1: 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기계가 인간의 통제나 판단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0: 네.
1: 치명적 자율무기를 국제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 네.
1: 이어서 잔혹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면서 어떤 결정들은 영원히 인간이 해야 하는 거고 그중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정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 네. 이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그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경고의 목소리를 자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2: 이 AI가 저희도 여러 번 논의를 했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보고서도 이제 UN에서 냈다고 저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이 작년 8월에 UN이 설립했던 최초의 AI 국제과학기구가 낸 이 첫 번째 보고서에
2: 네.
1: AI의 가능성과 위험이 동시에 담겼는데요. 이게
2: 네.
1: 공식 문서입니다.
2: 아, 예.
1: 이 특히 AI 기술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된 가운데 인류
2: 네.
1: 공통의 규범을 바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경고가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2: 네.
1: 이 AI 성능이 몇 달 간격으로 두 배씩 향상되는 데 반해서 관련된 규제나 기술에 대한 이해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담긴 건데요.
2: 아, 그렇군요.
1: 또한 매주 약 10억 명이 쓰고 있는 이 AI를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2: 네.
1: 이 특히 마리아 레사 UN AI 독립국제과학기구 패널의 공동의장 겸 웹사이트 레플러 대표는 소수의 기업과 몇몇 국가가 인류의 미래에 관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미국 한 나라가

0: 전 세계에서 대형 AI 컴퓨터 단지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아, 중국이 아무리 컸다고 해도 미국이 여전히 75%라는 거는 네. 압도적이긴 네. 하네요.
2: 압도적이긴 하네요.
1: 그런데 이 논의에 지금 또 미국의 어떤 빅테크들이나 또 중국의 뭐 딥시크 같은 이런 AI 기업들이 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도 이게 아이러니한데
0: 네. 네.
1: 이 UN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0: 네. 다음 소식은 한국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AI 7대 원칙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2: 네. 7대 원칙.
0: 네. 한국의 금융당국이 이 책임있는 혁신,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금융분야 AI 7대 원칙 등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 네.
0: 이 가이드라인 안에는 AI 활용을 위한 금융사 거버넌스, 합법성, 금융안정성 등에 대한 원칙이 담겼다고 전해졌습니다.
2: 이제 여러 분야에서 가이드라인들이 계속해서 속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2: 그런데 네, 금융사의 AI 사용도 어쨌든 윤리적 사용을 위한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2: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그러면 또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까요?
0: 네, 일단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보면 네. 금융사가 AI 활용 시 지켜야 할 거버넌스의 합법성, 그리고 보조수단성, 신뢰성, 네. 금융안정성, 신의성실과 보안성 등의 원칙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
1: 네.
0: 우선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AI 개발과 활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1: 네.
0: 또 금융 및 AI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합법성 원칙을 지켜야 하고 보조수단으로 AI를 활용해서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그 임직원이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결정과 책임.
0: 네. 아울러 개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해야 하고 AI 설계전 과정에서 금융안정성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을 담고 있고요.
2: 네.
0: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보안성 기준과 점검 개선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사실 좀 뻔한 얘기 같죠?
1: 그러게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그 AI 이강과 기술력으로 경쟁은 좀 어려우니까
2: 그렇죠.
1: 네. 어떤 이 윤리적 규범으로 좀 선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죠.
2: 네.
1: 개인정보위원회도 그 AI 개인정보 규범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5일에 G7 네.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서
2: 네.
0: AI 시대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이 G7 개인정보 라운드 테이블은 지난 2021년 영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최고위급 협의체라고 알려졌는데요.
1: 예.
0: 이 올해 파리 회의의 핵심 의제는 에이전틱 AI와 스마트 안경 등 신기술이 가져올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로 전해졌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해킹에 대응할 국제 공조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알려졌는데요.
2: 네.
0: 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여기에는 G7이니까 미국도 갔겠죠?
0: 아, 그렇죠.
1: 네.
2: 갔을까요?
0: 검색을 좀 해봐야겠네요.
1: 네.
0: 사실 이 부분에 그 기사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1: 아,
0: 생각보다
1: 예.
0: 어쨌건 그 여러 보도들이 있었으면 저희가 좀
2: 네.
0: 체크하기가 좋았을 텐데
1: 네.
0: 그 기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어쩌면 논의가 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많지가 않더라고요.
1: 그렇죠.
2: 네. 네. 사실 금융이나 개인정보위 이런 이제 정부기관에서 계속 속속들이 AI 관련된 국제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도 AI 안전과 관련한 이제 국제협력을 이어간다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인공지능 안전연구소가 캐나다 혁신 과학경제개발부 산하의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인공지능안전평가 등 상호협력에 나선다고 알려졌습니다.
2: 네.
0: 이 AI 관련 기술 위험 평가 방법론에 대한 정보를 좀 교환하고 또 프론티어 AI 모델 평가를 위한 국제표준 마련에 협력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딥페이크 등 합성 콘텐츠 위험 대응과 AI 측정과학 강화 그리고 첨단 AI 시스템 위험 완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1: 네.
0: 이 AI 안전연구소는 2년 연속 서울에서 국제 AI 안전 협력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 네.
0: 이 캐나다 정부 부처 산하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뭐 프론티어 AI 안전 평가랑 측정 과학 등 글로벌 의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에 의미가 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1: 네. AI가 이제 가면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또 많은 나라들이 더 활용도를 높여가면서 이제 이런 글로벌 규범에 대한 그 이제 국제적인 협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네.
1: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또
0: 맞아요.
1: 네, 핵심인 것 같네요.
2: 핵심 국가와 핵심 멤버들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다.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저희의 시선에서 보면은 다소 이런 것들이 좀 뭐 논의의 내용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한국이 지금 지금 이 윤리규범을 마련하고 있는 글로벌한 윤리규범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함께는 하고 있다라는 네. 지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1: 네.
0: 듭니다.
1: 그렇습니다.
2: 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은 이 메타의 AI 안경 새로운 성범죄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2: 오, AI 안경이요?
0: 네, 이 AI 안경의 대표 주작격인 메타 안경이 네. 지난해에만 전 세계에서 700만 개 넘게가 팔렸다고 합니다.
1: 한국에서 못 본 것 같은데요?
0: 네, 사실 저도 실물을 본 적이 없는데 이 AI 안경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면서 이 AI 안경이 달라진 성범죄 형태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사찰 범죄군요.
0: 예예. 예. 이게 해외에서는 이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더 큰 문제는 국내에서는 이게 다른 몰카들은 사실 소지 자체가 불법인데 반해서 네. 메타 안경은 웨어러블 기기라는 이유로 소지나 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1: 그렇군요.
2: 메타에서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안전장치를 말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안전장치만이 아니라라 이런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0: 네, 이 메타는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사례가 더 발생하지 못하도록 안경이 녹화 중임을 알리는 LED 불빛을 만약에 임의로 조작할 경우에 네. 카메라 자체를 비활성화시키는 이런 업데이트를 발표하긴 했습니다.
2: 우리 핸드폰에 찰칵 소리 나는 것처럼
0: 그렇죠,
2: 그런 느낌이죠.
0: 그렇죠. 네. 그런데 그와 함께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제품과 기능을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논란입니다. 이게 메타는 안경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자사의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인데요. 예. 더구나 이 업데이트 내용과는 다르게 착용자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이 슈퍼센싱이라는 이름의 기능이 작동하는 동안에는 이 LED 표시 등을 끄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되면서 메타의 진정성이 도대체 어느 쪽에 있느냐 이런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녹화 중일 때만 불빛이 들어오고 네네. 그런데 녹화 중이 아닐 때에도 이게 그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영상 정보들을 계속 수집을 해가지고 AI 학습 정보로 쓴다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그럴 때는 LED는 안 켜졌다.
0: 맞아요. 딱 그 부분.
1: 정말 아이러니야.
2: 정말 내로남불.
1: 이게 이제 그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어하는 이 빅테크들의 욕망은 다들 어마어마할 거라서
0: 그렇죠.
1: 사실 이게 메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AI의 어떤 트렌드가 이제 LLM을 넘어서 리얼월드로 이제 리얼월드 그렇죠. 모델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이제 실제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욕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AI 안경 시장이 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실물로 보지 못했지만
1: 네,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구글이나 삼성전자, 애플까지 시장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이 AI 안경은 하나의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하지만 규제의 공백으로 여러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예.
0: 지난 5월에는 해외 직구로 구매한 이 AI 안경을 착용한 채 토익 시험을 치르려던 응시자 2명이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1: 우리나라 사례군요.
0: 네네네. 이거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보도도
1: 예.
0: 됐었죠.
1: 예.
0: 그리고 지난 7월 8일에는 서울 강서경찰서가 메타 AI 안경으로 데이트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뒤에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을 수사 중이다라고 밝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최근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1: 네.
0: 그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2027년부터 29년까지의 계획 사이에선
1: 네.
0: 피지컬 AI의 상시적 정보 수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권리 보장과 신기술 규율 체계 마련을 추진 과제로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 네.
0: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2027년부터 29년까지의 3년간 추진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수준이라서 이게 AI 안경을 비롯한 웨어러블 AI 기기를 어떤 기준으로 당장 규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가이드 마련까지는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2: 그러니까 사실 AI가 발전한 속도가 엄청 급박했던 것처럼 이런 웨어러블 기기도 엄청나게 이제 계속해서 발전할 텐데
1: 그렇죠.
2: 좀 더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네, 이게 생각보다 일상에서 활용이 너무 쉬운 어떤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1: 위협도 되게 가까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뉴스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웅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찰리 레이 잽슨의 Call Me Maybe.

0: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최근 우리 정부가 반도체와 AI에 10년간 1,500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라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돈을 대기 위해 반도체 초과세수로 새로운 기금을 만들겠다라는 구상까지 나오면서 정치권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간지능연구소의 김철규 운영위원님과 함께 이 초대형 프로젝트가 무엇이고 반도체 초과세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1: 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김철규입니다.
0: 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미국 정부가 이제 페이블5와 미토스5를 이제 차단한 그런 사태를 다루면서 네. 결국 우리도 이 소버린 AI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정부가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그 정부가 발표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정부가 6월 29일 날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삼성의 이재용, SK의 최태원 회장까지 동반하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0: 네.
1: 이 중에 핵심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0: 예.
1: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이 세 개의 축에 향후 10년간 민간을 합쳐서 1,5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0: 야, 엄청난 돈이네요.
1: 우리나라 1년 예산 700조 원이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이거 두 배 이상을 지금 쓰겠다는 거고.
0: 야.
1: 언론에 따라서는 파생 투자까지 합쳐서 4,700조다,
0: 와.
1: 5,000조다. 진짜 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까지 나오는데.
0: 네.
1: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산업 프로젝트라는 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1: 네. 네.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는 산업권의 800조 원 규모로 네. 펩 4개를 3개로 짓고 협력사와 인력 센터까지 통째로 조성합니다.
0: 네.
1: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는 SKGS, 네이버 등과 협력해서 1단계로 8.4기가와트 총 550조 원 규모를 2029년까지 네.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18.4기가와트까지 늘립니다.
0: 와.
1: 네. 피지컬 AI는 AI 로봇 글로벌 3강. 우리가 계속해서 2강까지는 못 추적하다가 바로 밑까지는
0: 그렇죠.
1: 쫓아간다 했었고
0: 네.
1: 근데 대신에 피지컬 AI는 우린 제조업 산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피지컬 AI는 글로벌 1강을 한다. 는 것이 공식 목표입니다.
0: 야,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 18.4기가와트까지 늘린다고 하면은 원전 기준으로는 거의 뭐 한 18개.
1: 예, 원전 예. 하나가 1기가와트이기 때문에 원전 18개를 짓겠다는
0: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건 거의 네. 전국을 다 가로 없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돼요?
1: 네, 실제로 지역별 역할 분담까지 다 짜져 있는데요. 예. 수도권은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 네. 그다음에 호남권은 제2 반도체 벨트, 네. 그리고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 같은 후공정, 그다음에 영남권.

0: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사실 예전에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할 때 예. 배를 지으려면은 철이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제철소로 먼저 지었듯이 사실 이 셋이 다 하나의 그림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AI 산업을 좀 몸에 비유하자면 네. 반도체는 이제 AI 두뇌를 만드는 산업이고
0: 그렇죠.
1: 데이터 센터는 두뇌가 실제로 돌아가는 이제 심장, 혈관 이런 거를 공장이라 할 수 있고
0: 네.
1: 그 피지컬 AI는 그 지능이 이제 현실의 세계에서 움직이게 하는 손발 이렇게 네.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다 이제 피지컬 AI 들어가는 건데요.
0: 네.
1: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듯 AI는 이제 자원 핵과 같이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전략 물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한국은 되게 어떻게 보면 독특하고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0: 네.
1: AI 모델 자체는 사실 이 강에는 좀 밀리지만은
0: 네.
1: AI 몸을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제조업은 사실 어느 나라보다도 더 훨씬 더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0: 그렇죠.
1: 국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정면 승부보다는 AI 몸통과 인프라를 장악하자. 전반적인 어떤 산업을 우리가 좀 재편해서 가져가자는 네. 전략으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로봇에 있어서도 꽤 앞서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뭐
1: 네.
0: 이제 일본이나 스위스의 뭐 산업용 로봇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네, 네. 또 그런 로봇과는 이 휴머노이드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꽤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우리가 능력 있는 건 다 좋은데
1: 네.
0: 결국 이 어마어마한 돈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1: 사실 그게 네. 이제 제일 문제죠. 뭐든 네. 항상 하면은
0: 그렇죠.
1: 일단 사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민간 기업의 투자로 진행되는 것이고
0: 네.
1: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들이 워낙 지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엄청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만은 사실 엄청난 규모의 산업 개발이기 때문에 또 기업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에게 이 투자를 하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1: 옛날처럼
0: 사실.
1: 막 강요할 수도 없는 거죠.
0: 그렇죠.
1: 이제는 믿으실 네. 거기 때문에 다만 지금 나라 국간에 예상 밖의 돈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0: 이게 바로 초과 세수군요.
1: 맞습니다.
0: 네.
1: 사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덕분이기도 한데요.
0: 네.
1: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를 지금 쓰러가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유명한 애플도 사실 지금 메모리가 모자라서
0: 네.
1: 손을 빌리고 있는 과정이고.
0: 그렇죠.
1: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또 내면서 법인세가 급증도 했고
0: 네.
1: 지금 잠시 좀 조정 중이긴 합니다만 네. 반도체 주가가 어쨌든 그래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0: 네, 그렇죠. 네,
1: 증권 거래세 이런 거 임직원 성과급이 커지니 소득세까지 같이 늘고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 분야에서 금융 기업들도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뭐 이런
1: 그렇죠.
0: 말이군요.
1: 네, 네, 주식이 더 버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올해 추경 기준 전망치보다도 15조에서 20조 원 가량 더 거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0: 네.
1: 2년 전과 비교하면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때는 국세가 모자랐다.
0: 그러니까요.
1: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0: 네.
1: 지금 100조 원 이상 늘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0: 와,
1: 있습니다.
0: 어마어마하네요.
1: 네.
0: 그러니까 이 AI 붕으로 만든 돈을 다시 AI에 투자한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이렇게 이제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세금이라는 게 뭐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뭐 국회가 결국
1: 그렇죠.
0: 다 승인을 해야 할 텐데.
1: 어쨌든 정부가 편성을 하긴 하지만
0: 네.
1: 국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 거고.
0: 그렇죠.
1: 사실 그게 되게 정확한 지적인 게 우리가 국가재정법 90조를 보면은
0: 예.
1: 초과세수를 포함한 세계임명금은 원칙적으로 교부세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0: 네.
1: 채무를 갚는 데 쓰이게 됐습니다.
0: 아, 이게 정해져 있군요.
1: 네.
0: 용처가.
1: 근데 이게 우리가 초과세수라고 했잖아요.
0: 네.
1: 좀 이따 이제 이 용어가 바뀌게
0: 네.
1: 됩니다. 그걸 잘 봐야 되는 거.
0: 네.
1: 근데 어쨌든 정부 여당은 7월 5일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돈으로
0: 네.
1: 제 빚을 갚지 말고
0: 네.
1: 워낙 급박한 시기다 보니까 그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거를
0: 아,
1: 좀 설립을 하자
0: 예,
1: 이런
0: 예.
1: 얘기를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여기서 이제 미래대응기금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0: 네.
1: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 그러니까 AI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겠다
0: 네.
1: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0: 네.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아주 여기서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0: 네.
1: 정부가 계속 초과세수란 말을 했잖아요.
0: 네, 그렇죠.
1: 여기서 추가세수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0: 아, 이제 초과세수를 추가세수라고 이름을 바꿨다. 뭐 발음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1: 비슷한 것 같고 사실
0: 말장난 뭐, 같기도 한데.
1: 사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뭔 차이인지 모르겠잖아요. 초과냐
0: 네.
1: 추가냐.
0: 이게 이제 그건가요? 이제 뭔가 저희 뭐 새해 입을 이렇게 좀 추정을 할 때 추계를 할 때
1: 네.
0: 뭐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초과세수. 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1: 약간 어떤 식으로 보자면 야당은 이제 실제로 재정 원칙을 흔드는 말장난
0: 네.
1: 이걸 확인했는데
0: 네.
1: 이게 법적으로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초과세수는 그의 세입 예산 전망치보다 더 거친 돈이라서
0: 아.
1: 방금 말씀드린 재정법 잉여금 처리 절차에 걸리고요.
0: 그렇군요.
1: 근데 반면 추가세수는 장기 추세 대비 드러난 세입이라는 개념이라서
0: 네.
1: 아예 처음부터 예산이나 기금으로 편성해 버리면. 그 규정을 우회할 수 있다.
0: 아, 그렇군요.
1: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용어 변경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0: 네.
1: 이거를 이제 AI 투자하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결심, 정부의 의지를 네. 좀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렇네요.
1: 네. 네. 다만 이것도 이제 기금 신설법도 제정을 해야 되고
0: 네.
1: 국회재정법 개정을 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는 하나 어쨌든 정부도 미래대응 기금이나 국부펀드 투자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라고 한발 물러서는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0: 네. 뭐 사실 뭐 빚부터 갚아야 된다라는 쪽과 또 미래의

0: 투자해야 된다는 쪽, 뭐 다 사실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국가재정법에서 정해놓은 어떤 그런 그 순서들이 다소 좀 경직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좀 있네요. 네. 네.
1: 사실 모든 것이 지금 되게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재정건전성을 주장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돈이 네. 많이 거쳤을 때 빚을 갚아놓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0: 그렇죠.
1: 이 반도체 사이클 언제 꺼질 줄 알고. 근데 다만은, 우리가 너무 급박한 시기고 어떻게 보면 AI 전환기의 골든타임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0: 그렇죠.
1: 어쨌든 계속 지난 시간 이야기가 맞닿아 있는 건데 페이블5가 차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쨌든 우리의 그림력을 높여나가야 되는 시기고
0: 그렇죠.
1: AI 인프라가 없으면 언제든 우리의 인공지능을 인질로 잡히는 시대가 이제 됐기 때문에
0: 그렇죠.
1: 지금 이 골든타임에 투자하지 않으면 빚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산업 자체가 종속될 수도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0: 그렇죠. 뭐 이게 결국에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도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미리 준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1: 맞습니다.
0: 자, 그럼 돈 문제 말고는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까?
1: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네. 김현수 대표님이 우리 저번에 전력 얘기도 해주셨다시피
0: 예.
1: 제일 큰 게 사실 전력입니다.
0: 아, 그렇죠.
1: 우리가 아까 18기가와트다, 5기가와트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0: 네.
1: 원전 한 기가 1기가와트를 네. 만듭니다. 메가 프로젝트가 다 돌아가려면
0: 네.
1: 추가 전력 수요가 24.7기가와트가 추산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0: 와.
1: 최대 전력 수요의 네. 작년 기준 4분의 1입니다.
0: 와.
1: 그러니까 4분의 1을 이 산업 프로젝트에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0: 와, 이거 그냥 평상시에 4분의 1도 아니고 여름 피크치에 4분의 1이라는 거죠?
1: 그러니까 원전 20기 이상을 새로 돌려야 되는 규모인데
0: 어마어마하네요.
1: 그래서 지금 12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원전
0: 네.
1: 확대를 계속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0: 예.
1: 진짜 이 문제는 누차 얘기해도 송전망입니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우리가 송전을 할 때 전력 손실이 굉장히 심합니다.
0: 그렇죠.
1: 네, 사실 그리고 발전소를 지어도 송전망에서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사실 송전탑 하나 세우는데 굉장히 환경평가도 있고 주민과의
0: 그렇죠.
1: 조율과도 있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실
0: 산업. 사실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크죠.
1: 그렇죠. 네. 어쨌든 그거를 세세하게 조정을 해놔야 되고 주민 의견들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0: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정도의 규모를 송전을 하려면은 아마 송전탑도 한 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 송전이 돼야 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 송전탑이 굉장히 손실이 심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물도 엄청나게 쓴단 말이죠.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용수
0: 네.
1: 문제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약간 특혜 논란이 있다. 사실 이런 산업 인프라들, 전력, 용수, 부지, 인허가 이런
0: 네.
1: 것까지 다 국가가 깔아줬는데 결국 대기업에만 가는 것이 아니냐.
0: 네.
1: 이런 의견들이 좀 있긴 합니다.
0: 아.
1: 그래서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업,
0: 네.
1: 위한 정책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0: 네.
1: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게 돌이켜보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오픈 AI의 지분 취득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1: 맞습니다.
0: 거기도 이거 비싸더라고요. 특혜 논란을 아예 피해가기 위해서 아예 내가 그 회사를 갖겠다는.
1: 일종의 국가기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0: 그렇죠. 사실 TSMC도 원래 이제 대만 정부가 갖고 있던 공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그 취지인 것 같기도 한데.
1: 네.
0: 자, 그럼 여전히 이 대기업 몰아주기라는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1: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0: 네.
1: 테크 데이터 센터로 지을 수 있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고 이제 대기업밖에 없는
0: 그렇죠.
1: 거죠.
0: 네. 국가가 아니면은 뭐 대기업
1: 국가가 아니면
0: 없죠.
1: 대기업밖에 없는 네. 건데 사실 국가보다는 민간 어쨌든 기술력을 확보된
0: 그렇죠.
1: 기업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다만 지난 시간 우리가 자동차 산업 비율을 했듯이
0: 네.
1: 관건은 그 투자가
0: 네.
1: 국가 전체 생태계로 번지느냐
0: 아.
1: 그것이 문제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펜 4기가 돌아가면은
0: 네.
1: 산업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 수천 개와 이제 고용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0: 그렇죠.
1: AI 산업은 계속해서 급박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특약 챙겨야 할 거는 대기업 지원 자체가 아니라
0: 네.
1: 그 낙수가 이제 지역과 중소기업 인재 양성 그리고 AI 생태계 전환과 AI로 인한 그 부작용을
0: 네.
1: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이거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다룬서 이제 미국의 그 페이블 5 차단 사태와도 좀 연결해 보죠. 이 프로젝트 그리고 그 이제 그 당시에 이 사태에 대한 한국의 어떤 응답 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1: 사실 저는 그게 이게 한국의 응답이라고
0: 네.
1: 좀 보여지는
0: 그러니까
1: 게
0: 서버리 AI를 가기 위한 어떤 이제 흐름이라는 말씀이신
1: 그렇죠.
0: 거죠.
1: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거 하고 없는
0: 예.
1: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0: 그렇죠.
1: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페이브 사태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실 아무리 좋은 모델 있고 아무리 좋은 AI가 있어도 결국은 그게 남의 국가일 것이면은
0: 그렇죠.
1: 서버리 AI 아니면은 하루아침에 사실 사용 불가능
0: 그렇죠.
1: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예.
1: 결국 행정명령 하나로 어쨌든 전 세계 차단이 되는 걸 우리가 직접 목격했으니까
0: 그렇죠.
1: 근데 여기 그래서 이제 한국의 선택이 좀 흥미로운 게
0: 예.
1: 미국처럼 이제 초거대 모델로
0: 네.
1: 흥부를 보는 게 아니라
0: 네.
1: 판 자체에서 우리 지분을 키우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0: 네, 아무래도 뭐 초거대 모델로는 우리가 승부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1: 그렇죠. 사실 뭐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한 지위에 있다 보니까
0: 예.
1: 제조업이라는 특수한 그 강점이 있다
0: 그렇죠.
1: 보니까 사실 미국의 어떤 AI 모델도 사실 한국산 HBM 없이는 학습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앞등 네. 뛰어난 모델도. 예. 여기에 데이터 센터라는 그룹과 피지컬 AI라는 응용처까지 갖추면 모델은 계속 이제 바꿔 낄 수 있어도 네. 한국을 우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0: 그렇죠. 우리가 이제 되게 필수적인 어떤 전략 물자를 손에 쥐게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핵무기도 네. 우라늄이 없으면 못 만들듯이
0: 그렇죠.
1: AI도 반도체 없이는 이런 생산 없이는 못 만드는 거다 보니까
0: 그렇죠.
1: 우리가 그런 거에서 이제 전략적 자산을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0: 예.
1: 사실 지난 시간에 개발자들이 클로브와 GPT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AI들을 중복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0: 예예.
1: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 버전의 멀티호밍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보니까 일본이 이제 최근에는 한국에 경고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도 80년대 미국한테 반도체 협정으로 당했는데 너네들이 다 당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럼 이제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목표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 요즘에 중국이 너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1: 중국이 사실 생산력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국가라고 볼 수
0: 그렇죠.
1: 있고
0: 회사도 많고 브랜드도 많더라고요. 네,
1: 정말 많고 휴머노이드 대량 생산 사실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고
0: 그렇죠.
1: 하지만 이제 지난 시간에 중국산 로봇 100만 대가 막 백도어로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0: 예.
1: 사실 그 안보 논리 때문에 네. 어쨌든 신냉전 시기고 그렇다 보니 미국, 유럽, 일본 같은 나라들이 중국산 로봇을 자국 인프라로 들이겠느냐 굉장히 꺼려할 것이다.
0: 네.
1: 그런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은 못 믿겠고
0: 그렇죠.
1: 그렇다고 자체 생산 안 된 나라들에게는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0: 그렇죠. 네.
1: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이제 대한 공급자가 될 수 있는 틈새가 열린 건데요.
0: 그렇네요.
1: 한국은 이제 자동차 조선 가전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온 다 세계 1등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네. 제조 강국인데다 로봇 밀도 그러니까 노동자 대비 로봇 대수로는 이미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0: 네.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피지컬 AI는 결국 지능과 제조, 머리와 손발의 결합인데 이 조합을 갖춘 나라가 생각보다 전 세계 몇 개 없습니다.
0: 아, 이 최근에 보니까 그 이제 로봇으로 일종의 올림픽 같은 거를 하는 대회를 열었는데
1: 맞아요.
0: 그 대회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출전을 했거든요. 뭐 독일, 네. 미국 뭐 여러 나라 출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로봇 자체는 중국산을 썼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중국산을 쓰고 이제 소프트웨어만 자기네들이 담았고 그런데 그래서 80% 정도가 중국산이었는데 20% 나머지 20%가 한국산이었다라고
1: 맞습니다.
0: 하더라고요. 예. 네. 이게 보니까 그 보통 이런 이제 행사에서 나오는 어떤 트렌드가 한 4, 5년 뒤에는 보통 이 시장에서 반영된다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투자 규모에 지금 이제 10년이나 되는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 과연 네. 무리 없이 잘 갈 수 있을까요?
1: 항상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네.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갖고 산업에 네. 투자를 해야 되고
0: 네.
1: 사실 오래전에 어떤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던 거는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추진해오는 어떤 이제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0: 우리나라는 뭐 이제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사실
1: 네. 네. 어떻게 보면 휙휙 바뀔 수 있다.
0: 그렇죠.
1: 그런 이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죠.
0: 네.
1: 그 사실 그게 최대 리스크인데
0: 예.
1: 반도체 펩 하나를 짓는데 5년 이 생태가 자리 잡는 이제 10년입니다.
0: 네.
1: 결국 전력망은 더 오래 걸리고요.
0: 아 원전은 한 번 지으려면 10년은 넘게 걸리죠 사실.
1: 그렇죠. 네. 사실 뭐 10년 20년을 보고 지어야 되는
0: 그러니까요.
1: 건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0: 네.
1: 이제 트럼프 전 행정부와 사이가 틀어진 엔트로픽이 차단을 당했었잖아요.
0: 그렇죠.
1: 정부에서 지금
0: 네.
1: 퇴출이 당하고
0: 그렇죠.
1: 그래서 AI가 전략 물자가 된 시기에는 이제 산업 정책이 정체에 돌린 순간 이제 그 비용을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기업 하나가 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진다.
0: 그렇죠.
1: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은
0: 예.
1: 우리가 세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0: 네.
1: 첫째는 미래 대응 기금에 일단 우리가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1: 엄격한 규율과 어떤 제도적 규율을 붙여서
0: 예.
1: AI 산업 전환과 그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에 투자될 것.
0: 예.
1: 이게 먼저 담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0: 예.
1: 두 번째는 전력망과 인허가 같은 인프라 병력.
0: 네.
1: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누차 말하긴 했지만
0: 그렇죠.
1: 이걸 어떻게 풀 건지.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해서 용민도 그렇고 계속해서 산업 투자 계획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작 그 투자 계획 그 뒷받침할 인프라. 문제는
0: 그렇죠.
1: 여전히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0: 예.
1: 셋째로 이것이 어떤 논쟁이나 쟁점에 자초되지 않고
0: 네.
1: 안정적인 장기적 투자로 진행돼야 좀 우리가 AI 전환에 있어서 좀 선도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이렇게 봤습니다.
0: 뭐 세 번째는 이미 논란이 시작되지 않았나요? 네. 네, 확실히 이 세 번째가 가장 어렵지 않나 네, 좀
1: 네.
0: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프로젝트 성공 여부는 우리가 이제 이번 이번 AI 붐, 반도체 붐으로 얻어지는 이 추가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 네. 여기에 이제 그 앞으로의 10년이 걸려 있겠군요.
1: 네. 사실 지금 들어오는 세수는 또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 지금은 AI 투자하는 거지만 예. 반도체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아, 국가 그렇죠. 단위로. 그렇죠. 세금으로도 투자를 하고 네. 국가 단위로도 투자를 하고 네. 결국 어떻게 보면 그 투자한 결과를 받는 배당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배당금을 단순하게 빚감대 쓰느냐 아니면 더 이제 다음 산업 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이제 배당을 만드는 데 쓰느냐의 선택이라고 저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0: 예.
1: 지난 시간에 사실 효율성에 취해서 우리만의 이제 지능형 인프라를 포기하면은 네. 이제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식민화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여유가 있고 최소한의 골든타임이 있을 때 시작을 해야 된다.
0: 아,
1: 그렇지
0: 그렇죠.
1: 않으면은 우리 계속해서 종속되고 식민지화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0: 그렇죠.
1: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그러나 다만 워낙 네. 거대한 프로젝트니까요. 네. 또 워낙 큰 돈이 쓰는 프로젝트니까
0: 네.
1: 그 과정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투명해야 되고
0: 아, 그래야죠.
1: 국민이 감시할 수 있고
0: 네.
1: 또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특히 AI 산업 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어떤 청년들 아니면은 뭐 시민들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또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뭐 이게 지금 거의 국가 대계를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사실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 자체는 뭐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뭐 전력망이 발전소가 대부분 지방에 있기도 하고 소전망을
1: 네.
0: 좀 줄이려면은 지방에 있는 게 좋기도 하거니와 사실 최근 이후 한 20년 동안 대부분의 첨단 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제 몰리면서 저기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좀 심해진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좀 가져왔던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함께 좀 풀어나가는 네, 그런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지난 시간이 이제 남의 AI에 의존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다면은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다뤘다 보았습니다. 반도체가 벌어다 준 역대급 세수로 AI의 두뇌와 심장, 손발을 한꺼번에 만들겠다라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기회와 논쟁 지점들을 저희 김철규 운영위원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AI 라운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1: 마지막 곡으로 거북이의 비행기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0: 안녕. 안녕.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더냐.
3: 너무
2: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전 시간대에는 주로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고속도로는 양방면 모두 길게 밀리는 곳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화도에서 서종과 화촌 구터널에서 서석터널, 내린천 휴게소에서 인제 부근까지 총 21km 구간에서 정체되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인제부터 상남 6터널까지, 또 설악부터는 화도까지 15km 정도 밀리면서 1시간 사이 정체 길이가 부쩍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신갈 분기점부터 시작된 정체가 동대구 분기점까지 군데군데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천안 호두 휴게소부터는 남이 분기점까지 27km 구간에서 내내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5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운동 생리학자 제임스 레빈이라는 사람이 비운동성 활동 열 생성 이란 걸 제안했습니다. 이 복잡한 용어 간단히 말해서 열량을 소모하는 일상의 활동을 말하는데요. 이번 말씀이 운동선수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가끔 하는 운동보다는 사소한 일상의 움직임에서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한답니다. 그러니까 서기, 앉기, 줍기, 쪼그려 앉기, 대화하기, 웃기, 물건 꺼내기, 옷 입고 벗기, 칼질하기,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등등 우리 자세를 바꾸는 일상의 모든 움직임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의식적으로 해야 한답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하루의 동작들에 마음 한 스푼 얻는 순간, 그게 곧 우리 몸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운동이 되지 않을까요?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운동생리학자 제임스 레빈이 이걸 다 하는데 단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 네, 웃는 것도 의식적으로 이 가능한가요? 네. 그리고 설거지 할 때도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방 청소를 한다든가 또 설거지 한다든가 이럴 때 뭐 분리수거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물건 뭐 꺼내고 이럴 때도 조금은 내가 이거 운동이다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후 5시가 되면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95.1을 맞으시는 분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나선홍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요, 소화기 내과입니다. 소화기 내과. 그 전에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친절한 퀴즈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이 생명을 하는 데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영양소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지만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영양소도 우리 몸의 성장과 생리적 과정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그 가운데 비타민C는 항산화로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요. 면역기능을 보조하고 콜라겐 합성 과정에서 보조인자로 작용을 하면서 상처 회복과 잇몸 건강에도 관여합니다. 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는요, 귤, 오렌지, 키위, 딸기, 케일 등이 있고요. 특히 이것과 브로콜리 등 채소에도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추, 피망과는 동일한 종으로 사실 색과 이름만 다르지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이 채소. 이 채소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기를 너무 쉽게 우리 작가님이 내주셨네요. 잘 들어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1번 보드카, 2번 아프리카, 3번 파프리카, 4번 스포츠카. 네, 답이 나왔죠. 1번 보드카, 2번 아프리카, 3번 파프리카, 4번 스포츠카. 네, 정 PD 이거 꼭 해요. 이거 하면은 우리 프로그램 너무, 네. 하지 뭐. 네. 최보람 씨, 이 그거, 웃음소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드카, 2번 아프리카, 3번 파프리카, 4번 스포츠카. 네. 추첨을 통해서요.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0: 우리가 매일 먹는 새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건강 이야기 소화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 균형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속이 불편하다는 작은 신호 하나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몸이 보내는 속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소화기 질환의 원인을 섬세하게 짚어내며 환자의 일상까지 네, 함께 회복시키는 진료로 신뢰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최혁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네. 소화기내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건강검진 받을 때 위내시경 그런 거 하고 또 대장내시경도 있고요. 그러면 소화기내과에서 정확히 다루시는 질환은 어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먼저요. 네.
1: 뭐 인간은 음식물을 먹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네네.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을 어차피 입으로 저희가 음식을 먹어서 네. 결국은 끝까지 항문까지 가는 위장관에 관련된 여러 질환들이 있고요.
0: 네.
1: 그 위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간이라든지 췌장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0: 네네네. 아 간도 그러면 이 소화기내과에서 다
1: 네. 소화기 분야에서는 이제 식도나 소장, 대장 같은 이제 위장간 질환,
0: 네네.
1: 그리고 이제 간에 관련된 간 질환, 그리고 담도나 췌장에 관련된 췌담도 질환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질환을 다 보는 과라고 하겠습니다.
0: 네. 그 제가 교수님의 명함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스마트 헬스 연구단 의료기기 R&D 센터장을 맡고 계세요.
1: 네.
0: 제가 그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더니 그 여러 가지 뭐 연구도 하시고 또 뭐 위내시경 관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관련 기기들 이런 것들도 개발하시고 이런 일도 하신다면서요.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네, 네.
1: 그 기본적으로 요새 의료라는 그 분야가
0: 네.
1: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뭐 손과 우리가 눈과 그 만지는 이런 촉진으로만 진찰할 수 있는 분야를 넘어서서
0: 그렇죠. 네네.
1: 기기가 없으면 이제 진료가 할 수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요즘 또 AI 시대이기도 하고요.
1: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청진기도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고요.
0: 그렇죠.
1: 뭐 CT, 초음파 이런 여러 가지 의료기기가 있어야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런 기기들을 개발하고 또 그런 것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주 뭐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평소에 이 소화기 내과 찾으시는 그, 가장 흔하게 병원을 찾는 그 증상, 소화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1: 네, 뭐 여러 증상으로 오시는데요.
0: 네.
1: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배가 아파서 복통 질환, 뭐 속쓰림이라든지 소화불량으로도 네. 오시고, 아까 말씀드린 뭐 간이나 췌담도에서는 뭐 눈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라든
0: 황달
1: 이런 증상으로 소화기내과를 찾아주십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 속이 소화가 잘 안 돼, 아, 속이 왜 이렇게 더부룩하지? 뭐 이런 증상으로 야 그럼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신 분들.
1: 네 그렇게 많이 오시죠.
0: 교수님 병원이 이제 큰 병원이다 보니까 이 동네의 작은 그 의료기관을 찾으셨다가 2차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상급종합병원에서 네네네. 근무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소화불량이라든지 속쓰림이라든지 이런 증상으로 꾸준히 이제 일반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시다가
0: 네네.
1: 그래도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앉는 경우
0: 네네.
1: 또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에서 뭐 어떤 이상소견이 발견됐다. 그럴
0: 네.
1: 때는 이제 상업종합병원에 의뢰주십니다.
0: 그렇죠. 네네. 빨리 가보셔야 되겠죠.
1: 네.
0: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아, 이게 좀 속이 불편하다. 속쓰림이 계속되고 소화불량 뭐, 아휴,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아,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아, 여기서부터는 좀 심각하게 생각 받아들이고 빨리 진료를 받아보셔야 된다. 이런 어떤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기본적으로 뭐 소화기 질환, 암이든 기본적인 기능성 소화 질환이든 증상 자체는 뭐 가벼운 복통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속쓰림이 될 수도 있고 소화불량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도 뭔가 이거는 꼭 병원을 가봐야 된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우리 네. 보통 알람 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0: 알람 증상이요? 네.
1: 뭐 기본적으로는 한 6개월 안에 몸무게 한 10%가 빠진 체중 감량이 급작스럽게 있다든지 네. 뭐 대변을 봤는데 검은 변이나 혹은 뭐 혈변을 봤다든지 네네. 혹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황달 증상 같이 그런 증상이 있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좀 빠르게 병원을 좀 찾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이게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어떤 신호 그게 지금 첫 번째로 뭐 체중 감량을 그 체중이 빠지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신호가 가장 먼저 온다고 보시나요?
1: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그 속쓰림이나 뭐 이런 복통으로 1차적인 이제 1차적인 증상이 오고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좀 만성화되면 결국 이제 뭐 암이라든지 네네.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결국 체중 감량이 생긴다든지 또 심하게 되는 경우는 뭐 구토가 난다든지 네. 뭐 자꾸 식사를 해도 삼킴 곤란이 계속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그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쓰린 증상이 반복될 때 이게 이제 단순 소화불량이 아니라 좀 이럴 때는 의심해봐야 할 질환이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1: 네, 뭐 다양한 질환이 있지만 네. 그래도 가장 걱정해서 오시는 질환이 무슨 암이죠. 그러니까 뭐 식도암 같은 경우는 삼키는데 뭔가 잘 넘어가지 않는다든지 삼킴 네. 곤란이 생긴다든지 네. 혹은 위암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뭐 혹 같은 게 내려가는 길에 막고 있으니까 아. 결국 삼키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심하게는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런 소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대장 증상으로는 또 뭐 변비가 좀 심하게 오래된다든지 네네. 변 보는데 힘들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대장암도 저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소견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는 병원을 좀 찾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0: 자, 오늘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 소화기 내과입니다. 최혁순 교수님 모시고요. 여러분의 소화기 내과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위암 치료 내시경,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식도암, 위장관 질환 등 소화기 관련 질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요즘에 이제 그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니까 이거 이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면은 보통 이제 그런 아까 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1: 네, 기본적으로 내시경을 하면 진단이 네. 가능합니다.
0: 네, 그렇다면 이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저희가 이제 건강 검진할 때 그 병원에서는 그 대장 내시경은 뭐 한 2, 3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얼마나 자주 받는 게 좋은 겁니까, 교수님?
1: 네, 이제 국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네. 위 내시경은 이제 성인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0: 2년마다 네. 경년으로.
1: 경년으로 하게 네. 돼 있고 대장의 경우에는 현재는 아직은 대장 내시경이 뭐 그 검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네. 분변 검사를 하게 그렇군요. 되긴 하는데 네네. 그래도 저희가 권고하는 바는 5년에 한 번은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5년까지 좀 길지 않나요? 이게 5년 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1: 네, 기본적으로 내시경 50세 이상을 먼저 권고를 드리는데 네네. 50세 이상의 경우에 첫 번째 내시경을 하셨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는 5년 뒤에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용종의 뭐 종류에 따라 네네. 또 혹은 어떤 질환에 따라서는 뭐 그 담당하시는 진료에 따라 그 권고에 따라서 네네네. 뭐 2년마다 하실 수도 있고 뭐 3년마다 하실 수 있고 그거는 따라서 네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0: 깨끗했을 때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셔도 되지만 그렇습니다. 뭐 용종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주기를 줄이셔야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네.
0: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치료 내시경처럼 수술 없이 치료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 네, 이제 저희가 국가에서 뭐 예를 들면은 위내시경은 국가암 검진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2년마다 내시경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진행성 위암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0: 네.
1: 대부분 최근에 한 60% 이상이 다 조기 위암으로 발견이 됐고요.
0: 그게 다 이제 내시경 덕분인
1: 맞습니다.
0: 거죠.
1: 맞습니다. 내시경을 네네. 자주 하게 되고 네.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에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내시경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예전에는 위 절제술을 했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암들이 네. 조기에만 발견을 하면은 내시경으로도 다 절제가 가능하거든요. 아, 저희가 그래요. 하는 진단 내시경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이제 끝에다가 칼로 도려내는 우리가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젤리 있을 때 숟가락을 이렇게 퍼가지고서는 네. 이렇게 하듯이 그 암만 이렇게 도려내는 시술을 아, 많이 하거든요.
0: 아 그렇게 하면은 뭐 전이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1: 네, 우선은 초기 암일 경우만 네네. 해당이 되고요. 네. 전이가 되는 암에 있어서는 절제술을 받으셔야
0: 그렇죠.
1: 되고요.
0: 네, 그래야겠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접하다 보면 말이죠. 그 젊은 층에 대장암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 2030, 뭐 40대까지. 최근에 이렇게 젊은 층 대장암 환자가 증가하는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뭐 식습관의 문제일까요? 어떻습니까?
1: 네. 대장암의 경우는 식습관의 경우가 가장 많은 영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뭐 서구화된 식습관 많이 알고 있는 네. 뭐 적색육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혹은 뭐 가공육을 많이 먹는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 네. 또 뭐 아무래도 뭐 검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좀 빨리 발견하는 면도 그러니까 진행돼서 발견하는 경우보다는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좀 빨리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서 젊은 아. 나이에도 또 많이 발견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아, 좀 일찍 네, 과거에는 그렇게 보니까. 일찍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1: 맞습니다.
0: 네네네. 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소화기 내과 상시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교수님 그 앞에 OX 팻말이 아, 네. 있죠? 네, 저기 이제 카메라를 보시고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변은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기 위암이나 용종은 수술 없이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네.
0: 네. 아, 요거는 방금 저희가 대화를 나눈 건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염증성 장 질환은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식도암은 주로 흡연과 음주 관련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옵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대장암은 가족력이 없어도 누구나 발생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0: 네, O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유는 위벽을 보호하기 때문에 속쓰림이 있을 때 자주 마시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
0: X. 아, X군요.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우유를 마시면 좀 덜 한다. 그래서 막 그 어른들은 술 좋아하신 분들은 술 마시기 전에 우유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다 틀린 얘기인가요?
1: 네, 우유가 네. 먼저 이제 속이 쓰릴 때 네. 먹으면 약간 중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아, 기본적으로 이제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칼슘 등이 위산을 더 강하게 분비하게 하는 역할을 아, 또 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위궤양이 있거나 이럴 때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속쓰림이 있을 때 실제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음식 같은 거는 교수님 어떤 게 좋을까요?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 그러니까 속쓰림이 있을 때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먹어서.
0: 아, 물을 네,
1: 왜 그러면 안에 있는 위산을 좀 중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네네. 어떻게 보면 위산이 있어서 우리가 속쓰림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고요.
0: 네.
1: 뭐 이런 자세에 따라서라도 영향이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누워 있을 때 산이 역류돼서 속쓰림이 그렇죠.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머리를 좀 높게 해준다든지 좀 앉는 증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속쓰림을 네. 감하게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0: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위내시경 끝나고 나서 병원에서 아 이거 보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요. 이거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받으라고 했을 때 꼭 받아야 하는 건지 이거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1: 네, 그 국내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의 그 감염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저희가 연구 결과를 보면은 네. 외국에 비해서도 쉽게 말하면 헬리코박터가 좀 독한 세포로 좀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네. 유전자형이.
0: 네.
1: 그래서 암에 결국은 유발인자가 되고요. 아. 궤양의 유발인자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WHO에서도 헬리코박터 감염은 암의 유발인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헬리코박터 우균이 네. 있다 그러면 재균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 알기로는 헬리코박터 균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 좀 환자 그게 많은 게 어떤 찌개 문화 뭐 그런 게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1: 네, 음식이나 뭐 서로 이제 관계 통해서 옮기 때문에요.
0: 네네.
1: 네, 그런 여러 가지 문화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뭐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다. 그럼 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뭐 다 같이 막 넣어서 먹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1: 네,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거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식도암은 주로 흡연과 음주 관련이 있다. 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금연은 했어요. 근데 술은 또 드세요. 이런 분 어떻습니까?
1: 네, 둘 다 위험 인자입니다.
0: 아.
1: 네, 흡연은 흡연 양에 따라 달라지고요.
0: 네네네.
1: 술은 술 그의 도수.
0: 네.
1: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도수가 높은 술일수록 더 위험도가 높다고 돼 있고.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우리가 독주를 많이 먹는 뭐 그 서구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네네. 데서 식도암의 아, 발병이 그래요? 높거든요.
0: 네네.
1: 그리고 뜨거운 음식.
0: 뜨거운 음식.
1: 네, 뭐 65도, 7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도 식도에 상처를 일으켜서
0: 네.
1: 그것이 또 암의 유발 인자가 된다고
0: 아.
1: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둘 다 위험 인자인데
0: 네네.
1: 특히 담배랑 술을 같이 할 경우는 한 15배 이상
0: 와,
1: 일반인보다도
0: 대단하네요.
1: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금연과 금주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 그러면 담배가 더 나쁜 거야, 술이 더 나쁜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경중을 따질 수가 없겠죠.
1: 네, 둘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는 네. 뭐 흡연의 양이 많아질수록
0: 네.
1: 술은 술의 도수가 높거나 술의 양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걸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둘 다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암은 가족력이 없어도 누구나 발생할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네. 이게 일단은 그 가족력이 대장암도 있는 거죠?
1: 네, 대장암에서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0: 아, 어느 정도나 차지합니까?
1: 그 기본적으로 대장암의 그 뭐 직계 가족 중에
0: 네.
1: 부모님 중에 만약에 대장암이 있다 그러면 그 자제 직계들도 암의 유방률이 높습니다.
0: 아.
1: 그래서 보통 권고하기는
0: 네.
1: 보통은 일반 성인은 50세 이상에서 대장 내시경을 권고하는데
0: 네.
1: 이런 경우는 제가 40세 이상부터 대장 내시경을 권고하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영양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뭐 직계 가족 중에 암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또 그 아드님의 따님이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0: 네.
1: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식생활
0: 네.
1: 그리고 생활 습관들 영향이 있고 최근에 뭐 암 예방용 그 학회에서 이런 거 발표된 거를 보니까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암의 위험성을 10% 줄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0: 아.
1: 네, 특별하게 다른 건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생활 습관, 식생활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0: 네.
1: 이런 대장암의 예방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운동을 그 운동도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근력 운동 좀 병행하시면서
1: 맞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네. 운동 둘 다 중요합니다.
0: 둘 다요.
1: 네.
0: 네. 그렇군요. 이 운동이 또 대장암을 발생을 확률을 줄인다는
1: 줄인다.
0: 거.
1: 줄인다.
0: 네. 그것도 그렇게, 좀 기억해 네.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그 대장암 증상 거기에 이제 변비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래 지속되면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대장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왜 높은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1: 아, 변비가 오래돼서 대장암이 생겼다기보다는
0: 네.
1: 이제 대장암이 진행되면서 없었던 변비 증상이 생겼다는
0: 아,
1: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0: 대장암이 생겨서 네. 변비가 온다 그런
1: 네.
0: 말씀이시군요.
1: 네, 그게 더 맞을 것 같고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좀 대변 보는 것에 좀 변화가 생겼다. 뭐 갑작스럽게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었다든지
0: 네.
1: 갔는데도 변이 잘 이렇게 안
0: 나오지
1: 나온다든지
0: 않는다거나.
1: 그런 경우는 뭔가 좀 검사를 한번

0: 항문이라는 장기 자체가 네. 혈관으로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뭐 힘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고요.
1: 네.
0: 그렇지만 어쨌든 혈변을 본다는 거는 어떤 정도 어떤 상황이라도 뭐가 네. 문제가 있다는
1: 문제가
0: 거기
1: 때문에 있기 때문에
0: 예, 확인은 꼭 하기 위해서는 네네. 병원을 좀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장 질환은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X 그러셨어요. 네, 그렇다면 어떤 주 원인이 있을까요, 교수님?
0: 네, 염증성 장 질환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1: 네.
0: 요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병이긴 하거든요.
1: 네.
0: 염증성 장질환은 쉽게 말하면 장에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에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장에 있는 어떤 면역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1: 네.
0: 쉽게 말하면 장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1: 네.
0: 누가 나를 공격하는 줄 알고 그런 만성적인 염증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 혈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암이 생기는 경우도 무엇보다
1: 아.
0: 증상적으로 뭐 복통이나 혈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런 병을 그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전적 요인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보고요.
1: 네.
0: 거기다 이제 환경적 요인인데. 그런 환경적 요인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1: 네네.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예. 전부는 아니다
0: 맞습니다.
1: 그런
0: 예.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1: 네네. 자, 그 우리가 이제 장질환 관련해서 이제 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에 그 유산균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0: 네.
1: 그런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0: 맞습니다. 많이 궁금해들 하셔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1: 네네.
0: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 몸에 있는 장내 세균에서 이제 유익한 균을 유산균이라 보통 말씀을
1: 네.
0: 드리면 우리 장내 세균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균이 내 몸에 맞는지는 아직까지 그거를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1: 아, 네.
0: 연구는 하고 있지만
1: 네네.
0: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었을 때 근데 어떤 유산균을 먹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는 그거는 먹어봐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1: 아, 네,
0: 네. 그래서 저도 유산균이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이나 다른 군에서도 영향이 있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연구결과들은 많은데
1: 네.
0: 어떤 균이 어떻게 영향을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뭐 그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네네. 편입니다.
1: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자, 오늘 소화기 내과 관련해서 진료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최욱순 교수님과 다시 돌아올게요.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보이지 않는 몸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정확하고 따뜻하게 풀어내고 계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최혁순 교수님 모시고 소화기내과 질환 관련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친절한 진료

0: 씨.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34번님이요. 교수님, 건강검진할 때, 이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헬리코박터균 검사, 이거 꼭 묻던데, 꼭 받아야 합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안 좋은 균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대답을 해 주셨고요. 네. 꼭, 네,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뭐, 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으실까요?
1: 네, 저는 뭐, 받아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0: 네네네.
1: 받아서, 왜 그러냐면 또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뭐 가족분들이나 옮겼을 땐 또 그 나쁜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어서.
0: 아, 이게 바로 가족들에게도.
1: 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0: 그럴
1: 때문에.
0: 수 있죠. 네. 네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린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자, 5275번님은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지사제와 위산 과다 방지제, 장기 복용 시 습관적으로 이게 중독성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1: 이게 뭐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이제 약을 좀 지속적으로 네.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기본적으로 그 위산 억제제라든지 뭐 장애 관련된 인경제 약들인 오래 드시다 크게 문제가 되는 약들은 아닌데요.
0: 아.
1: 그렇다 하더라도
0: 네네.
1: 뭐 만성 이렇게 오랫동안 쓰는 약들은 아무래도 어떻게든 간에 조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0: 네네.
1: 어느 정도 충분하게 효과가 봤을 때는 우선은 중단을 하고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다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네. 3729번님. 40대 직장인인데요. 식사 후에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있는데요. 내시경 검사는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내시경은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럴 때 좀 치료가 필요한지 그런 말씀이십니다.
1: 네, 기능성 소화질환 이렇게 우리가 분류군으로 나누는 질병군인데
0: 네.
1: 쉽게 말해서 뭐 검사는 다 해봐서 이상은 없는데
0: 네.
1: 소화불량이나 소화기능 저하로 인한 소화는 계속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오세요. 그것을 하고 그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물들이 좀 아무래도 작성 있고 좀 짜고 맵고 이런 것들도
0: 네,
1: 꽤
0: 그렇죠.
1: 많잖아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뭐 우선은 내시경 이나 뭐 다른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을 때
0: 네.
1: 그거는 큰 질병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면 불안감만으로도 굉장히 좀 소화 증상에 더 악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네네.
1: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래서 식생활을 조금 변화시키는 건데요. 우선은 꼭꼭 씹어 드시는 것, 오래 씹어 드시기, 천천히
0: 네.
1: 드시기.
0: 천천히 드시기.
1: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운동을 조금 몸을 움직이셔라. 결국 우리가 좀 에너지가 결국은 좀 나가야지 그다음에 식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밥맛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꽤 많고 최근에 또 만성질환 뭐 당뇨나 뭐 이런 콩팥질환 같은 게 있는 경우는 환자분들 많기 때문에
0: 네네.
1: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그 쉽게 말하면 위를 움직이는 신경들이 좀 무뎌지니까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서
0: 네.
1: 결국은 그런 운동이나 생활 습관을 좀 변화시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제가 그 시작할 때 그 운동 생리학자 제임스 레빈 그 들으셨죠?
1: 네.
0: 비운동성 활동 열 생성. 이걸 의식적으로 일상에서 좀 우리가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동의하시는.
1: 네. 저 아주 좋은. 제가,
0: 네,
1: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아주 말씀 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저도
0: 네.
1: 그렇게 생각하고요.
0: 네네.
1: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네. 우리가 이제 뭐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뭐 통해서 올라온다든가 뭐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할 때 뒤꿈치를 든다든가 의식적으로 뭔가 조금씩 일상에서
1: 맞습니다.
0: 필요하다
1: 네, 네,
0: 이제 그런
1: 네,
0: 말씀이신
1: 맞습니다.
0: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식습관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가 이제 김치 문화 그리고 이제 뭐 청양고추 같은 거 엄청 좋아하시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위나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자극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음식들은 네. 아무래도 조금은 줄여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0: 아, 그렇죠.
1: 김치가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네. 김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어떤 고춧가루를 썼냐에 따라 다르고 뭐 얼마나 그 양을 넣냐에 따르고 네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 뭐 음식 자체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0: 네.
1: 개인적으로 또 맞고 안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난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미리 다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0: 그렇죠.
1: 먹었을 때 이건 뭔가 자꾸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최대한 좀 줄이시고
0: 줄이시는 게
1: 그리고 이제 뭐가 소화나 이런 것 좀 활성화시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좋은 음식들은 뭐 채소라든지 뭐 그런 우리가 황산화 작용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런 거에 관련된 음식들을 좀 많이 권고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2037번님이신데 아, 교수님 제가 목 넘김을 할 때 통증은 없는데 이 목구멍 입구라고 할까요? 입천장 쪽에 뭔가 있는 느낌이 나서요. 제가 역류성으로 간혹 물 같은 게 목구멍 쪽으로 올라와서 속이 메스꺼운 적이 있긴 한데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간혹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혹시 이것 때문일 수도 있는지 아니면 제가 두 달 전쯤에 뜨거운 걸 입안에서 식히다가 그냥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것도 목천장에 자극이 생겨서 목 넘김에 불편이 생긴 걸까요?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 네. 뭐 좀, 네. 둘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0: 아,
1: 제가
0: 그래요?
1: 봐도 예, 우선은 식도염도
0: 네.
1: 장기적으로 이제 식도염이 있다 보면 위산이 이제 목까지 올라오면 뭐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목도 굉장히 칼칼한 느낌이
0: 네네.
1: 목에 뭐가 자꾸 걸리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꽤 많고
0: 네.
1: 뭐 그거 자체로도 입에도 어떤 뭐 입냄새가 난다든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음식 아까 식도암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점막을 좀 상하게 수 있기 때문에
0: 네네.
1: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너무 뜨거운 거 이런 거 좀 자제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밤 늦게 그 야참도 이 식도염에 상당히 안 좋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0: 네네네.
1: 늦게 드시는 음식 안 좋고
0: 네.
1: 주무시기 전에 한 2시간 전까지만 가벼운 뭐 물이나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0: 네네.
1: 음료는 괜찮은데 그 이외에는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네. 9436번님. 교수님 제가 요즘 들어 식사량이 줄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른 느낌이 듭니다. 체중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위암 초기 증상일 수도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참고로 저는 54세 여성입니다. 그러셨어요.
1: 네. 뭐 기본적으로는 증상만 갖고 우리가 진단을
0: 그렇죠.
1: 하기는 없지만
0: 네네.
1: 뭐 지속적으로 그런 증상으로 체중 감량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내시경 같은 검진을 좀 받아보기를 권하드리고요.
0: 네.
1: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 소화불량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0: 네.
1: 우리가 음식은 계속 먹잖아요. 어쨌든 간에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소화관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고
0: 네.
1: 근데 그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음식도 맛이 없어지고 음식량도 줄고 우리가 뭐 실례로 먹방 뭐 요새 러브 이런 분들 보면 아무리 먹어도 다
0: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드시는지
1: 거꾸로 어떤 분은 소식자 이런 분들 뭐 요새 나오는데 그런
0: 네.
1: 분들 어떻게 저거만 먹고 살지 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0: 그러게요.
1: 개인마다 그 에너지
0: 지나치면
1: 에너지 대사량이 다 다르고
0: 네네.
1: 또 아까 말씀드린 음식에 관련된 그 몸에서 받는 영양제 다 다르기 때문에.
0: 네네.
1: 그런 경우로 좀 각자 그런 부분에 잘 맞춰서 생활하시는 게 중요할
0: 네.
1: 것 같습니다.
0: 지금 그 위암 초기 증상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위암 초기 정도면 어떤 통증을 동반합니까?
1: 거의 없습니다.
0: 거의 없군요.
1: 네, 위암 초기에는
0: 네네.
1: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위암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0: 네네.
1: 위산 과다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물론 조기 위암인 경우에도
0: 네.
1: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0: 아.
1: 그런 경우는 속쓰림이 좀 생기긴 합니다.
0: 아,
1: 그래서 오셨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관성이 아주 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0: 네네. 네. 자, 그리고 3037번님. 요즘 장염이 유행인가 봐요. 아이가 장염으로 벌써 일주일 넘게 설사 고생하는데 이렇게 오래 가는지요. 저는 약 먹으면 2, 3일 만에 낫던데요. 그러셨어요. 네, 아이가 지금 장염이라고.
1: 네, 요새 뭐 조금 이제 겨울철은 지나갔지만 노로바이러스 한창 유행했고요.
0: 아, 그렇군요.
1: 겨울철에는 이제 바이러스 질환에 관련된 장염들이 많고요.
0: 네네.
1: 이제 또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면 박테리아성 장염들이 많은데 이게 개인 차가 큽니다. 그래서
0: 네.
1: 어떤 분들은 뭐 2, 3일 만에 하기도 하고
0: 네.
1: 어떤 분은 장염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거의 한 달 동안 입원해 계신 분들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오늘 개인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왜 이렇게 안 낫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데 또 이게 한 보통 우리가 뭐 설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3주 이상 갔을 때 만성설사라고 부르고 그럴 때는 네. 좀 만성질환을 조금 의심하는 소견이거든요.
0: 네. 네,
1: 그런 정도까지는 기다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간다 그럴 때는 병원을 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0: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일주일 넘게 그러면은 부모님이 좀 많이 속상하시죠.
1: 그럼요.
0: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1: 네.
0: 8728번이 직장 상피 내암
1: 네.
0: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점막 밑으로 치면 됐다는데 우려할 만한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우선은 이제 암이 처음부터 갑자기 암이 딱 되는 게 아니고
0: 네네.
1: 기본적으로는 그 전에 여러 단계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말하면 선종이라는 게 생겼다가
0: 선종.
1: 그다음에 이제 좀 그게 뭐 저등급 선종이 됐다가 고등 그러다가 이제 암이 되는 건데
0: 네.
1: 그 사이에 이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 바로 직전에 그 맨 위에 상피에만 암세포가 있는 거거든요.
0: 아.
1: 그런 경우는 최근에 내시경 절제만으로 100% 치료가 됩니다.
0: 아, 그럼요. 네,
1: 그렇기
0: 다행이네요.
1: 때문에 내시경 치료로만 깨끗하게 절제가 됐다면
0: 네네.
1: 크게 우려하실 건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8728번님. 네, 다행입니다. 아무튼 좀 잘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요. 5924번님이 교수님 30대 후반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50대입니다.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되는데 이 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건지요? 완치도 가능할까요? 이러셨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시네요.
1: 네, 아까 그 염증성 장질환의 종류입니다.
0: 네.
1: 궤양성 대장염은 점막에만 주로 염증이 좀 생기는 병이고 그보다 조금 뭐 심한 크론병은
0: 네.
1: 근육까지도 염증이 생기는 아. 병인데 지금 말씀 주신 그 분은 아마 오래되셨는데 이걸 계속 약을 먹어야 되나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0: 그러신 것 같습니다.
1: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면역 질환이고 면역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그 어느 순간 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0: 네.
1: 기본적으로는 갖고 사는 병이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리거든요.
0: 아.
1: 보통 우리가 혈압 있으면 혈압약 계속 복용하시면서 조절하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는 이게 궤양성 대장염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거 조금 번거로우실 수는 있지만 이게 치료 안 했을 때 큰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0: 아, 그렇죠. 예,
1: 잘 약이 또 최근에는 잘 나와서
0: 네네.
1: 그렇게 뭐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0: 아,
1: 병도
0: 그렇군요.
1: 없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좀 잘 복용하셔서
0: 예방 차원에서
1: 나도 드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6389번님 60대 남성입니다. 초기 위암으로 내시경 치료를 받은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재발을 막기 위해서 평소 생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랬어요. 조금 이제 뭐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1: 네. 건강 생활 잘 유지하시는 뭐 다 아시는 아마 부분이긴 할 텐데
0: 네.
1: 짜고 맵고 이런 것들 피하시고 아 위암의 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리코박터균도 있으니까
0: 아.
1: 혹시라도 그거를 확인 해보셔서 꼭 재균 받기를 권고드리고요.
0: 네.
1: 탄 음식 이런 거 좀 피하시고 최근에는 뭐 비만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질이나 뭐 이런 가공육보다는 기본적으로 뭐 채소나
0: 네.
1: 뭐 이렇게 푸른 그 야채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걸 좀 권고드립니다.
0: 네네. 자, 그리고 2734번님. 칠순 어머니가 최근 들어서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있고 가끔은 통증도 느껴지신다고 해요. 단순한 역류성 식도염인지 식도암 같은 질환일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그러셨어요?
1: 네. 삼킴 곤란이나 연화통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알람 증상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기를 권고드리고요.
0: 네.
1: 특히 삼킴 곤란 중에서도 점점 처음에는 음식물이 잘 안 넘어가다가 이제 물도 잘 못 삼키는 그런 거는 암이 커지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0: 네네.
1: 만약에 그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소견이라면 내시경 검사를 받아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식도염이 오래되거나 그럴 때도 삼킨곤란 증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 물론 그런 좀 감별은 좀 필요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7139번님이 저는 음식을 조금만 더 먹었다 하면 역류성이 있습니다. 근데 토하고 나면 속이 개운합니다. 이거 나쁜 건가요? 그러셨어요.
1: 네,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습관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토를 한다든지 네네. 또 트림도 많이 오시거든요. 아. 트림을 해야지 이제 속이 편해집니다.
0: 편하다.
1: 그런데 물론 어쩔 수 없는 트림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트림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0: 이제 식도랑 위랑 조여주는 조인근이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자꾸 증상을 오히려 더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이제 그더 점점점 다른 힘든 증상들이 더 생길 수가 있기
1: 아, 그러면
0: 때문에.
1: 그걸 최대한 좀 참아야 됩니까?
0: 그렇죠. 참을 수 있습니다.
1: 아,
0: 예, 참을 수,
1: 참아야 돼요.
0: 참으면 참을 수 있으니까 참아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
1: 네네네.
0: 네, 그런 경우가 될수 있고, 토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안될 경우는 이게
1: 네.
0: 습관화가 돼서 벌써 몸에 약간 내재됐을 때니까, 그거는 약물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될수
1: 아,
0: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트림을 참아라. 이게 어르신들 보면은 상당히 큰 소리로 트림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0: 네.
1: 그것도 일종의 습관인데, 그게 점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뭐라 그랬죠?
0: 식도랑 위
1: 관약근이
0: 이게
1: 느슨해질 수
0: 약화를
1: 있다.
0: 만들 수 있고,
1: 아.
0: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트림 어쩔 수 없이 할수있그뭐
1: 네네네.
0: 콜라를 많이 먹어도 당연히 할수 있는데, 그 외에 의식적으로 해야지 자기가 편해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좀 참아서 하다 보면 또 그게 적응이 됩니다.
1: 네. 옛 어른들이 이제 뭐 참으면 병된다고 뭐 그런 말씀이 있으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트림도 그런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은 또 그게 아니다. 관약근이 느슨해질 수 있으니 최대한 참으시면 좋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자, 그리고 4362번님, 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몇 년째 속쓰림이 반복돼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기간 약을 복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0: 요새 이제 속쓰림으로 먹는 약이 위산 억제제가 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1: 네.
0: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효과를 많이 보고는 있지만, 또 만성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쓰다 보면
1: 네.
0: 또그뭐 골다공증이라든지 혹은 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감염증들이 생기는 경우도 보고는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물론 그 진료 보는 의사 선생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예 결정하시면 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약이지만 그래도 아까 증상에 따라서
1: 네.
0: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드시는 것이 좋겠다
1: 네.
0: 말씀드렸습니다.
1: 이게 이제 약을 오래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조금 주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좀, 아, 이게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확인되시면 뭐 편안하게 복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368번님,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최근 들어 변이 가늘어지고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남는 느낌이 있습니다. 단순한 장 문제인지 아니면 대장암 초기 신호일 수도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이제 변을 가지고 뭐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이 좀 가늘어지거나 좀 이전과 다른 배변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1: 네.
0: 오는 혹시라도 좀, 뭐, 암이나 이런 증상일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내시경을 꼭 한번 권고를 드리고요.
1: 네.
0: 뭐, 증상이 뭐, 생겼다, 안 생겼다, 그럴 수는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하루하루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예, 좀, 아무래도,
1: 그러실 수 있으니
0: 그렇죠. 네.
1: 가셔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0: 네, 확인
1: 빨리 병원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낫겠죠.
0: 맞습니다.
1: 네네.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3번 파프리카였습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2656번님, 6241번님, 0713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1302번님. 이렇게 네 분께 저희가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혁순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소화기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요. 평소에 식습관, 그리고 운동, 생활 속에서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1: 네네.
0: 기본적으로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잘 지키고 있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거는 맞지만,
1: 네.
0: 중요한 건 확실하고요.
1: 그렇죠.
0: 네, 그런 부분들만 개선을 해도 우리가
1: 네네.
0: 건강한 소화기
1: 네.
0: 생활 할수 있습니다.
1: 네네. 그리고 걱정되시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최혁순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었습니다.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

0: 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전반적인 도로는 1시간 전보다 정체 길이가 줄었는데요. 고속도로는 아직 정체 구간이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가는 길, 오늘 오전 11시 50분경 대관령 4터널 안에서 차량 사고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진화 작업은 1시대에 모두 끝이 났지만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대관령에서 강릉 분기점 사이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대관령 나들목에서 국도 쪽으로 우회하고 있는데요. 우회 지점 뒤쪽으로 5km 정도 정체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4도, 습도는 5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8: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호우 시에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삼가고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계곡, 강, 하천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마시고 산비탈, 축대, 옹벽, 담장 등 산사태나 붕괴 우려 지역에도 접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가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진출램프 쪽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고 방화대교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도로 1시간 사이 정체 길이가 부쩍 줄어서 지금은 일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8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부터 연휴인데 주말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흐린 가운데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계속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도심을 빠져나간 차량도 많은 상황이라서 특히 캠핑 등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1시 때에 있던 화재로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대관령 4터널이 전면 통제됐었는데요. 조금 전에 전면 통제는 풀렸고 지금은 작업으로 1차로만 차단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4도, 습도는 6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

0: 이용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Bill walked me to my door last night, and he said, before I go, there's something about our love affair that I have a right to know. I said, let's not stand out here like this. What would the neighbors think? Why don't we just step inside, and I'll fix us both.'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0: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토요일이네요. 한 주가 참 길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은 한 주를 또 붙잡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끔 음악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인데 음악을 통하면 그냥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노래는 오늘의 피로를 내려놓게 하고, 또 어떤 노래는 잊고 있던 마음을 살짝 꺼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Nirvana, Smell Like Teen Spirit. 1484님 그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새벽 공감에서 많이 나올 듯한 노래인데 노래가 너무 안 나와서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닌데 1484님 이 노래 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매일 안 들어오셨죠? 이 너바나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는 말 토요일이 원래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녹음한 거를 보내드리는 날인데 뭐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오늘 초대석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고 또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또 제가 장담하는데요. 오늘 모시는 모던 빈티지라고 하는 밴드 이 락계에서 굉장히 유명해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방송 잘 들어보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사연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뭐

0: Tours. 6448번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아시스 원더월. 이 노래는 2476번님. 사연 소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초대석 제 옆에 모던 빈티지 드디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저희가 그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몇 곡 들으셨죠? 선곡.
1: 예.
0: 어떠세요?
1: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 몇 번 경험이 있는데 네.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런 음악 나오는 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소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예. 너무 좋습니다.
0: 저는. 네,
1: 예.
0: 지금 말씀하신 분은
1: 예 모던 빈티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조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조건호 씨.
1: 예.
0: 네, 반갑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은
2: 예 모던 빈티지 기타리스트 제이크 장입니다.
0: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그 새벽 공감에서 그 세미 프리 모던 빈티지.
2: 네네.
0: 네, 그게 올 초에 한번 나가고 한 보름 전에 한번 두 번 나갔었어요. 그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고 예,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모셨습니다. 지금 이 홍대나 이런 쪽에 특히 예, 그 이 우리가 특히 인디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굉장한 밴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2: 네.
0: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어도. 또 이제 모던 빈티지가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결성을 했고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모던 빈티지는 사실 타겟층이 이제 국내 타겟층도 있고 사실 국외 타겟층들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밴드를 좀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AFA라는 밴드를 좀 오래 했다가. 이제 정리가 되고 좀 글로벌한 밴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래서 노래 제목 그러니까 다 영어로 하시는 이유가
2: 네.
0: 국내 밴드 팬이지만 해외 진출 목적이 있으셔서
2: 네, 그렇습니다.
0: 거구나. 아, 멤버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1: 일단 저는 예, 노래랑 기타를 맡고 있고요. 조건호입니다. 그리고
0: 네.
1: 이제 제이크 장 형님이 기타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2: 드러머는 유명한 분이죠. 그 신하위도 있었고 지금 현재 정홍일 밴드에도 같이 있고 북이 드럼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박영진 군이 저희 드럼을 맡고 있고 예, 예전에 김바다 형님 밴드에서 베이스를 치던 유영은 군이 저희 베이스를 맡고 있습니다.
0: 아, 그 각자 면면이 보면은. 그 모던 빈티지로 합쳐지기 전에 나름의 굉장히 인지도 있는 활동들을 하셨던 분이네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 아프리카 알거든요.
1: 아, 예.
0: 여기 보컬 예. 출신이시네요. 또 조건호 씨는.
1: 저는 거기서 기타를 쳤었어요.
0: 아, 노래가 아니라?
1: 예. 사실 오. 밴드에서 그냥 이렇게 프론트맨으로 활동하는 건 모던 빈티지가 처음입니다. 저는 사실. 예.
0: 아.
1: 그간 이제 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기타리스트로 좀 활동을 했었어요. 네.
0: 아,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라는 밴드에서는 보컬이 아니라 기타로.
1: 예.
0: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모던 빈티지는 트윈 기타 시스템인가요?
1: 트윈이라기보다는 저는 네. 이제 거의 백킹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죠. 예, 트윈 개념은 아니고 제가 좀 약간 세컨 기타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
0: 네, 어쩌면 굉장히 뻔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락 음악이 왜 좋으세요?
1: 일단 저는 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글쎄요. 일단은 어렸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끌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좋아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 메시지 같은 게 굉장히 좀 다이렉트하고 직관적이라 일단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시원시원함? 예. 뭐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
0: 근데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현재 하시는 말씀의 그가 예. 그러니까 대구 사투리인가요 혹시?
1: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대구 토박이고 대구
0: 네.
1: 말을 쓰고 있는데 네네. 어떤 분들 사투리 안 쓰시네요라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대구 말 맞습니다.
0: 예. 아 저도 잘 그런 걸 몰라서
1: 그런데 예.
0: 억양이 약간
2: 조금 다르죠. 네.
0: 자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첫 곡으로는 이제 여기서도 몇 번 틀어드렸는데 센

0: Me Free라는 곡을 그 틀어드릴 건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노래에 대해서.
1: Set Me Free는 Breakup Song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연인 관계가 될 수 있고 친구 관계가 될 수 있고 직장 상사와 모든 관계에서 너무 싫어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해피송인데 예, 헤어지는 노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0: 아.
1: 너 때문에 나 이제 행복하게 됐다. 자유롭게 됐다.
0: 헤어져서?
1: 헤어져서. 브레이크업 송입니다.
0: 아.
1: 멜로디는 사랑 노래 같은데. 네네. 예, 예. 정반대의 노래입니다.
0: 아, 묘하네요.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모던 빈티지입니다. Set me free.

0: 모던 빈티지 세미 프리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진짜 좋아요. 목소리 진짜 멋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말하시는 목소리랑 노래하는 목소리랑은 진짜 많이 다르네요.
1: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노래 경험이 많이 없어서
0: 네.
1: 일단은 디렉을 좀 잘 주시는 것 같아요. 제이크 형이. 그래서 좀 좋게 소리를 좀 잘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0: 어떻습니까? 막 혼내나요? 막?
1: 아니요. 그렇지 않고 네, 제가 또... 사실 뭐 이렇게 막 발성에서 잘 뭐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중이거든요. 그때마다 좀 이렇게 약간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좀 코치를 해주시는 편이세요.
0: 아, 감정적인 부분.
1: 예, 예, 예, 예.
0: 그 프로듀싱을 굉장히 잘하시나 봅니다. 감정까지 이렇게 건드려가면서 하는 거 보면.
1: 예, 되게 예, 유능하신 프로듀서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2: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생각이 저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두 분 계속 서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우리 제이크 장님은 지금 모던 빈티지로 활동도 하시지만
2: 네.
0: 개인적으로 프로듀싱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 네네.
0: 어떤 분들 하셨죠?
2: 미국에서도 프로듀싱을 좀 많이 했고요.
0: 오.
2: 네, 한국에서도 했고 아티스트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신하위 저희 10집 제가 신하위에 2013년부터 15년을 하면서 신하위의 마지막 앨범이었죠. 미러뷰라는 앨범에 이제 윤지연이라는 보컬이 들어왔었는데
0: 네네.
2: 그때 그 친구가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첫
0: 네네.
2: 별로 신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네네. 또 대가인 또 우리 신대철 형님이 또 앉아 계시니까 녹음할 때 굉장히 많이 예, 그 지옥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그 친구 보컬 프로듀싱에 네네. 제가 도움을 줘서 앨범이 좀 나온 것도 있고요.
0: 네. 잠깐만 신하위 그 신하위에 그 합류하신 배경하고
2: 네.
0: 그때 어떤 활동했는지 잠깐 좀 들을 수 있을까요?
2: 신대철 형님하고는 제가 9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죠.
0: 네네.
2: 제가 블랙홀 오프닝을 밴드를 하면서 92년도에 대구에서 신대철 형님을 처음 뵙고 그 형님이 이제 저희를 보고 너희 서울 밴드냐 해서 맞다고 하니까 그때 전화번호를 주셔서 그때 신중현 선생님이 계신 문정동에 그 우드스타인가?
0: 예.
2: 예. 거기서 처음 뵙고 이제 어렸을 때죠. 그때 90년대 초반에 신대철 형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전담 기타맨이 됐었었죠. 리듬을 치면서. 그러고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신대철 형님이 운영하시는 이제 에코브리드라는 프로덕션사에 당시 KBS 탑밴드 2 거기 수석 프로듀서로 부임하면서 신하위가 다시 재결성이 되는 그 타이밍에 맞은 거죠, 제가.
0: 아, 그래서 네. 신하위에서 활동을 하신 거구나.
2: 네, 그래서 신대철 형님이 그럼 신하위 들어와서 투어 네. 밴드로, 투어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들어가게 된 거죠.
0: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1부, 2부 사이에
2: 네.
0: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 네.
0: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2: 네.
3: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4: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3: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4: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3: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4: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3: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모던 빈티지 It Over Now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1: 아, 이 곡은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네네. 그 Alchemy from Ashes라는 밴드에서 출발이 한번 됐었던 노래입니다.
0: 네, 저는 지금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네네. 어떻게 됐다고요?
1: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제가 미국에 당시에 있을 때 네. 있는 그 소속된 밴드에서 출발이 됐던 노래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 앨범을 내고 사실 밴드 해산을 하고 제가 한국에 들어온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노래가 아까워서 네네. 우리 밴드들과 멤버들과 특히 우리 보컬 하시는 조건호 씨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네네. 이게 맞을 것인가. 그런데 저희가 좀 키를 좀 바꾸고 분위기를 바꿨는데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보컬의 역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미국 보컬이 불러놓은 거하고 지금 우리 조건호 씨가 불러놓은 거하고 느낌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이 많이 살려진 노래라고 봤어요.
0: 아, 그 제이크 장님 그 미국에 있을 때 했던 밴드 이름을 아까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천천히.
1: 알케미?
0: 알케미
1: from ashes.
0: Ashes. 네. 아. 미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민을 가셨다고 하셔서 네. 그 미국에서의 락 음악 활동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고 계신 락 음악 활동 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0: 있거든요. 네. 문화적 토양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니까 어떤지 좀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경쟁입니다. 경쟁. 그러니까 밴드 층이죠.
0: 네네.
1: 우리가 이제 할리우드나 선셋 그 클럽이 있는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0: 네.
1: 정말 좋은 밴드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미국 동부 남부 투어를 같이 해봤는데 상당히 피곤합니다. 일주일에 5번 공연을 하고 하루에 한 600에서 700km를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유명한 밴드가 아니니까 인디 밴드로서 장비를 실은 조그만 트럭과 밴을 타고 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잠자리가 바뀌는 거죠. 모텔을 다니면서. 그러면 어느 클럽을 가서 공연을 하면 누가 나올지를 모릅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에서 왔고 뭐 저희가 두 번째면 첫 번째 밴드는 뭐 애리조나에서 왔고 뭐 헤드라이너는 뭐 달라스 텍사스에서 왔고 전혀 몰라요. 근데 들어가 보면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운드 시스템만 있습니다. 드럼이랑 앰프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것들 다 갖고 와요. 공연할 때마다. 예.
0: 아니 드럼은
1: 드럼도 다 자기 거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밴드가 끝날 무렵에 두 번째 밴드는 무대 사이드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타 치는 사람은 자기 앰프와 자기 기타를 준비하고 네. 보컬은 악기가 없으니까 드럼 심벌들을 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밴드가 빠져나가는 순간
0: 네.
1: 바로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앰프부터 전부 다 셋업합니다. 그러면 무대에 있는 무대 감독이 마이크를 다시 마이킹을 하죠. 그 시간이 15분 안에 다 끝나야 돼요.
0: 잠깐만,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이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활동하기가.
1: 그래서 일종의 컬처이기도 하고, 네.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상 좀, 협소한 것도 있고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0: 네.
1: 제가 한 20년을 살았던 캘리포니아는 대부분 자차로 움직입니다.
0: 네, 네, 네.
1: 그래서 거기서 악기를 빼내고 올라가는 거죠. 그게 어느 줄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한번 하게 되면 악기를 넣었다 빼고 하는 거를 일주일에 5번을 하게 되는 거죠.
0: 이야, 대단합니다. 지금 네. 두 분이 같은 밴드시잖아요, 예. 지금. 근데 지금 조건우 씨는
2: 예.
0: 마치 처음 만난 사람 얘기 듣는 것처럼 표정이 막 옆에서 와 진짜요? 막 이러고 막 두 분이 서로 평소에 대화를 안 하세요?
2: 대충은 들었었는데 이런 네네. 디테일은 저는 방금 처음 들었어요.
0: 아 네. 그러셨구나. 네.
2: 그냥 이동한다 정도만 제가 들었지 악기 셋업을 그렇게 매번 한다라고는 들은 적 없어서 방금 놀랐어요.
0: 저는 그 표정이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어쩌면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한국에서 지금 그 락 음악, 락 밴드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2: 물론 뭐 다른 일도 쉬운 일은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0: 네.
2: 뭐 일단 씬 자체가 굉장히 좀 제 생각에 좀 좁은 것 같고요.
0: 네.
2: 솔직히 뭐 한 사람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0: 네.
2: 좀 씬 자체는 좁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서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환경이야 뭐 어느 나라든 간에 뭐 완전 좋은 곳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고요. 뭔가 좀 씬이 좁은 만큼 좀 서로 같이 좀 돕고 으쌰으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뭐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0: 네. 네, 그 활동 계획을 아까 쭉 읽어봤는데 미국 공연이 준비가 예정이 돼 있다고 있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또 미국을 가실 수 있는 겁니까?
1: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귀국을 했고요.
0: 네네.
1: LA를 잠시 다녀왔는데 이제
0: 네.
1: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의 90%가 남미 분들이세요.
0: 아 그래요?
1: 네, 멕시코, 칠레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제 그쪽 에서도 뭐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0: 네네.
1: 뭐 공연 기획 쪽으로 문의가 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멕시코는 LA랑 가깝기 때문에 네. 그 멕시코에 있는 기획사의 브랜치 오피스가 또 LA에서 있어서 이제 한번 만나고 왔고요. 공연의 그 컨디션 같은 것도 좀 보고 왔는데 그렇게 되면 멕시코 쪽에서 공연을 몇 차례 하고
0: 네.
1: LA에서 몇 차례 하는 정도로 얘기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왔는데

0: 저희가 디테일을 또 서로 공유를 하고 이제 계획을 짜봐야 되겠죠.
1: 어떻게 그렇게 남미 쪽에 팬들이 많이 있을까요?
2: 글쎄요. 저희 우리나라랑 좀 정서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저희가 첫 번째 낸 싱글이 아까 들으셨던 샘미프리인데 네네. 제가 듣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우리나라 분들도 좀 좋아하실 만한 곡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분들한테도 그게 조금 비슷한 생각들이 드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좋아해 주시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일단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0: 네.
1: 어떻게 홍보를 한 거죠? 남미 쪽에?
0: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네.
1: 뭐가
0: 그러니까 남미의 몇 분들이 들어보신 것 같고
1: 지금 뭔가 노하우가 있는데 일부러 안 가르쳐 주려고
0: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유럽 쪽에서도 해보고 싶고 국내에서도 네. 해보고 싶고 네. 뭐 일본에서도 보내보고 해봤거든요. 근데 남미가 압도적. 스포티파이를 들어가도 네네. 90%가 남미예요. 멕시코, 칠레 뭐 이런 게.
1: 네, 그러면 그 인스타그램? 인스타에 들어가서 모던 빈티지를 검색하면 나옵니까?
0: 예, 모던 빈티지 언더바 밴드 하시면 됩니다.
1: 아, 모던 빈티지 언더바 밴드.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활동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겠죠.
0: 네.
1: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혹시 어떤 분이 추천을 하셨을까? 지금 추천곡을 하나 갖고 오셨는데 어떤 네. 곡 갖고 오셨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0: 아, 추천곡은 제가 갖고 왔는데요.
1: 네, 네.
0: Shine Down의 Devour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네. 한 15년, 16년도 더 된 곡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당시 나왔을 때 미국에서 굉장히 쇼킹하게 하다고 나온 곡인데 옛날 스타일의 멜로디와 2000년대 초중반에 있던 그런 그때 당시 트렌드를 합쳐놓은 노래라 굉장히 많은 그런 화제를 모았던 곡이었고요. 근데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1: 네. 그 저도 한번 쭉 봤는데 이 밴드가 샤인다운 이 밴드가 빌보드의 그 상위권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안 알려졌을까? 오히려 수상 기록만 보면은 거의 건스 앤 로지스 그 뭐 버금갈 정도로 수상을 많이 했는데
0: 맞습니다.
1: 예. 우리나라에 안 알려져서 이번에 우리 제이크님 덕분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Shine Down 그다음에 제목을 뭐라고 읽으면
0: 좋을까요? 디바워입니다.
1: 디바워 듣겠습니다.

0: 샤인다운 듣보 맞습니까? 바로
1: 맞습니다. 듣보
0: 어우 시원하네요 진짜 밴드. 우리 제이크님 덕분에 또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 앨범 소식이 들려옵니다.
1: 네, 저희가 올해 사실은 이번 달 중후반에 나오기로 했는데 또 멤버들 또 각자 바쁘기도 하고 해서 저도 이제 출국을 했다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9월 달 정도로 미뤄놨는데 9월 달에 저희 앨범이 출발된 예정입니다.
0: 네, 그 앨범 얘기를 좀 해주시죠. 몇 곡이나 수록이 돼 있으며 뭐 그런 얘기들.
1: 이번 앨범도 EP로 5곡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0: 5곡. 네네. 네. 대표곡은 어떤 곡이지요?
1: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0: 아, 아직 그 대표 타이틀곡은 아직 정하지 네. 못하셨고.
2: 참 녹음 중입니다, 지금. 네.
0: 발매 예정은 9월.
1: 9월 정도. 예.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꼭 앨범 보내주시면 아니면 제가 어디가 살 수 있나요?
1: 제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거기에 꼭 이 노래 타이틀곡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네. 예, 한번 저도 여러분들께 많이 좀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공감 이런 프로그램 락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네. 하죠. 어떠세요?
2: 일단 저는 아까 밖에서도 얘기 나눴을 때 드린 말씀이 전영혁님 프로그램은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세대라 어렸을 때 그 신해철 형님의 고스트네이션 많이 들었었거든요.
0: 네네.
2: 저는 그 컨셉을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네. 사무 분위기는 다르지만 일단 취지나 컨셉은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그런 계보에 이렇게 계보를 잇는 그런 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롱런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타 방송국에서도 좀 이런 좋은 프로그램 좀 많이 만드셔서 좋은 밴드들 많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좀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 혹시 그 대구이시잖아요.
2: 예. 예, 예.
0: 그러면 이제 이 중앙 방송 말고 대구에도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자체 로컬 방송이 좀 있고 그렇지 않나요?
2: 지금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제 경험으로는 몇 번 나간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매니악한 프로그램은 없다고 봐야죠, 사실.
0: 예. 예. 아. 아무튼 저희 그 락 음악 하는 사람들이 좀 설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0: 네. 마지막 곡으로 시나위 곡을 한 곡 갖고 오셨는데 어떤 제이크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네. 89년, 90년 참 오래된 거죠.
0: 네네.
1: 1990년에 발매가 된 곡이었고 그 유명한 서태지 씨가 있었던 앨범이었습니다.
0: 아, 이, 네. 지금 틀어드릴 시나위의 Set My Fire. 네. 이 노래의 지금 베이스를 서태지 씨가 치시는 건가요?
1: 네네. 그리고 이 곡이 당시 대종상 시상식에 오프닝에 시나위가 나왔었어요.
0: 아, 네,
1: 처음이었거든요. 한국 락밴드가 대종상 시상식 오프닝을 장식했는데 그때 시나위가 이 노래를 했었습니다.
0: 아.
1: 보컬은 역시 김종서 형님이 하셨고.
0: 이야, 알겠습니다. 시나위의 Set My Fire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2: 아, 너무 즐거웠고. 네. 이런 방송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네. 많이 만들어져서 뭐 진짜 훌륭한 밴드들 좀 이렇게 방송에 좀 출연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권순의 새벽 공감 영원하라.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저희는 신하유의 Set My Fire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026년 07월 18일 03시 00분 경기 김포, 파주 동북부, 파주 서북부, 파주 남부,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07월 18일 02시 00분 인천 연평도 5도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다.
1: 너무
3: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026년 07월 18일 03시 20분 경기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의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026년 07월 18일 03시 40분 서울 서남권, 서울 서북권, 인천 인천 영종, 인천 남부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026년 07월 18일 04시 00분 경기 광명, 시흥, 부천,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서울 동남권, 서울 동부권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026년 07월 18일 04시 45분 인천 옹진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7월 18일 04시 5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 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99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026년 7월 18일 05시 0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신천 동두 철시 송천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구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0-999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026년 7월 18일 05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포천천 포천시 포천대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2-999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026년 7월 18일 6시 2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공릉천 고양시 원당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2-999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4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 구간 양방면 현재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불광천길 증상교 하부도로와 금포로 행주 일교 하부도로 도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전면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올림픽대로에서는 사고가 있습니다. 하남 방면으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내 차량이 뒤집힌 사고로 3, 4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한강대교에서부터 속도로 문제입니다. 또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면 남한성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휴 더워
3: 아휴
2: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전 4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 구간 양방면 계속해서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가람길도 군자교에서 성동교 양방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불광천길 증상교 하부도로와 금포로 행주 1교 하부도로는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전면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의 3, 4차로에서 차량이 뒤집힌 사고 처리가 계속되면서 한강대교에서부터 속도로 문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면으로 남한성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1차로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정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방면 서안한 분기점 부근 사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026년 07월 18일 08시 10분 경기 포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의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아,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일단 서울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해제가 된 상태고 경기도 포천 지역은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지금도 수락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 구간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가람길, 군자교에서 성동교 양방면도 통제 구간입니다. 또 불광천길, 증상교 하부도로와 금포로 행주 1교 하부도로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광장 방면 동화 면세점 앞 하위 4개 차로가 무대 설치 작업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가정로 사가정역 방면 용마터널 안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가 있는데 지금도 사고 처리 진행 중이라 주의 운행 필요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태양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